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예수 동행일기 쓰는 목사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가지면 정말 만족할 수 있을까요? 건강하면 만족할까요? 재물이 많으면 만족할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만족할까요? 18세기 미국의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님은 최고의 선이시며 영혼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행복이시다. 주님은 완전하고 충분하시며 전능하신 나의 분기이시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의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이 땅에서도 이 복되신 분 외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브레이너드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사역도 잘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게 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하나 더 남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나에게는 천국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것 주세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주님 이것을 주셔도 좋고 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브레이너드의 기도와 고백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설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적 그 자체가 될 때 우리의 삶은 가장 큰 행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어느 권사님이 쓰신 예수동행 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동행일기를 쓰려고 보니 쓰다만 일기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다만 하루들이 더 많은 것 같아 마음이 아파 주님을 부릅니다. 새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이고 파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합심 기도문을 가족방에 올리며 오늘 하루도 이 기도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체험학습 가는 남편을 위해 도시락을 쌉니다. 오늘의 메뉴는 김밥으로 오랜만에 김밥을 싸며 오늘 하루 이 김밥으로 사랑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삶의 문제들을 마음의 선반 위에 올려두고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자녀의 병원 일정을 기도하며 치료가 잘 진행되고 나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추석 연휴 귀성 열차표를 마음에 쏙 들게 일정을 바꿀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늦은 저녁까지 일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많아져서 참 좋습니다. 말씀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인지 매일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순종을 더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찍 일어나 피곤하지만 남편을 위해 도시락을 쌀 마음을 주시고 여건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권면하며 자녀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보다 주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취소된 표를 잘 구해준 딸이 감사합니다. 병원 진료

권사님의 예수동의 일기를 읽으며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에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어제 동행일기 쓰다가 만 것을 오늘 일기 쓰려고 열어서 확인하고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이러하지 않나 돌아보는 권사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우리도 혹시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 주님을 놓치고 살아가지는 않나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놓치지 않고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커스의 찬양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웨이메이커.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 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소개하고 어떻게 예수 동행할 수 있는지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중에 어느 집사님이 쓰신 예수 동행 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늦게까지 잠을 자고 7시에 기상을 하였어요. 어제의 피로를 털어내기 위해는 충분했답니다. 어제 오남 선교회 몇몇 분들과 야간 라이딩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라이딩이라 설렘과 부담이 같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저녁 시간만 되길 기다리며 하나님 시간이 왜 이렇게 늦게 갑니까? 라며 투덜거려 봅니다. 드디어 저녁 시간이 되고 자전거를 타고 나갑니다. 라이딩을 시작함과 동시에 첫 느낌은 와 상쾌하다. 바람이 이렇게 시원하네. 좋다. 기분 좋은 느낌을 가지고 좋아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자전거를 탄다는 게 마냥 즐거웠습니다. 즐겁게 라이딩을 마무리하고 다가도 즐기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며 어제의 기억을 떠올리며 흐뭇해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전거 몇 시간 타기 위해 하루를 잔뜩 기대하고 즐거워했는데 정작 내가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을 이렇게 기다리고 즐거워한 적이 있던가? 그토록 나를 위해 모든 걸 배려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을 만나러 갈 때 어제의 마음처럼 설레었나? 그러질 못한 제 자신을 바라보며 아침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곳에 눈을 두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도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부족한 자녀지만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한 번 더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예수동의 일기를 읽으며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일에 마음이 설레고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해서 너무나 즐거웠는데 다음날 돌아보니 나의 믿음의 모습은 그러한가라고 생각하니 참 자신이 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집사님만의 마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 놀라운 은혜이다 생각하니까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참 놀라운 복입니다. 예수동의 일기를 통해 이와 같이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예수 동행의 삶 살아가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듣습니다. You raise me up.

예수동행 일기를 쓰는데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짧은 글 50원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동행이라고 문자 주시면 예수동행 일기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고 또 6가지 가이드 질문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어플을 사용하시면 다른 분의 예수동행 일기 추천한 글을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 예수동행 일기를 그곳에 기록해 둘 수 있습니다. 늘 가지고 다니는 폰에 예수동행 일기 어플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열어보고 또 일기를 쓰실 수 있습니다. 또 가이드 질문에 따라 쓰시면 예수동행 일기를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가이드 질문에 따라 내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면 하루 중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응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은혜와 응답을 예수동행 일기로 쓰면서 그 동행의 은혜를 누려보시기를 도전합니다.

예수동의 일기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명확하게 바라보게 해주는 은혜의 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늘 바라보여지고 늘 생각되어질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삶에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늘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믿음의 승리이고 믿음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방송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동의 일기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지금까지 진행해 예수동의 일기 쓰는 목사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였습니다. 오늘 방송은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재방송됩니다.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이 시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시작하는 첫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복음성가 오직 예수뿐이네 소진영의 목소리로 찬양 들려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큰 은혜 풍성한 예수동의 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하루 한 곡 찬송가를 읽다. 오감 찬송가. 자, 이 시간은 찬송가를 음악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오감 찬송가, 오늘도 우리 오센 워십팀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오센 워십 소개합니다. 먼저 강동구매교회 곽충민 목사님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강동구매교회 곽충민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반주의 전송은 선생님도 함께하십니다.
3: 반갑습니다. 전송은입니다.
0: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장님이시죠.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도 오늘 함께 하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사실 송은 선생님은 저희가 또 일주일 만에 뵙는 거지만 두 분은 참

0: 아, 네.
1: 저도 혼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0: 네.
1: 저도 못을 한번 박아봅니다.
0: 아멘. 네.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의 근황도 그래도 안 여쭤볼 수 없죠. 또 어떤 한 주를 보내고 오셨나요?
2: 사실 방송국에 일주일에 두번 오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뭐좀 낯선 그런 경험이긴 했지만, 네, 올 때마다 또 기도로 또 준비하면서 이렇게 방송국에 오니까 좀 더, 이 하나님과 좀더 가까이서 또 교제하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고,
0: 아멘.
2: 또, 더 기도할 부분들이 참 많겠다. 우리 방송국에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저도 그동안 몰랐던 이 방송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정말로 이 사역이 정말 귀중한 사역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0: 아멘.
2: 됐습니다.
0: 멋진 또이한 주의 근황을 사역에 대한 감동으로 연결시켜 주실지 몰랐는데, 아우, 감동입니다. 감사드려요. 우리 교수님도 사실은 극동방송의 직원이 아니냐 할 만큼 참 많은 시간을 내주고 계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교수님?
1: 우리 극동방송국에서 지사장님 비롯 우리 뭐 부장님들, 피디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0: 네.
1: 스스로는 방송국의 일원이다. 나는 파트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0: 네.
1: 열심을 내는 중이고요. 저는 그날 오전에 방송을 끝내고 나서, 아, 마음에 뭐랄까요, 여러분. 이런 기분이랑 조금 비슷했던 것 같아요. 연주를 했을 때 저만 아는 어떤 미스터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날 밤에 이불킥을 한참 하거든요.
0: 네.
1: 아유, 뭐가 부족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참 하는데, 그날은, 아,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그래서 이게 감동의 영역이 아니라 울면서 전달되어진 그 음성들로 인해서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안된건
2: 전혀 아닙니다.
0: 아유, 전혀요.
2: 교수님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의도한 것도 전혀 아니고요.
0: 네.
2: 자연스럽게 나온 상황이고
0: 맞아요.
2: 그때 또 감사하게 전파 선교사 기적이라는 문자가 쫙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 하나님
0: 맞아요.
2: 인도하심이죠.
0: 아멘.
1: 그렇죠.
0: 그렇습니다.
1: 그렇게 또 해석을 해주시니까 마음에 위안을 조금 얻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모든 방송을 항상 모니터를 하거든요.
0: 네.
1: 정말 유일하게 안 들어도 될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너무 조금 마음이
0: 그러니까요. 네.
1: 불편하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0: 그 정도로요?
1: 네.
0: 전혀 아니셨는데. 네. 하지만 네, 우리 교수님께서 네. 이그 방송 파일을 거부하셔서 네, 들려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무튼 그날만큼은 정말 저희가 큰 힘이 필요한 또 하루였는데, 두분 오셔서 너무나도 큰 힘이 됐고, 또 많은 분들이 실제로 감동하셔서 참 헌신의 손길도 많이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아인.
0: 더불어서 예, 우리 송은 선생님도 전파 선교사로 이번에도 섬겨주셨어요, 세상에.
1: 아, 아멘. 네.
3: 원래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오세너십 팀이 방송을 하는 걸 들으면서, 사실 제가 지금
0: 네.
3: 크게 여유로운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해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게
0: 아멘.
3: 돼서 다들 감사하다는 말씀, 또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 아멘. 아유, 저희가 너무 감사합니다. 복음 전파에 더욱더 힘을 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1: 네.
0: 우리 교수님, 한 주의 근황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1: 저는 일단 이번에는 가장 근거리에 전파 선교사라는 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0: 네.
1: 마지막 방송에서 세 분이서 같이 하셨잖아요. 이제 피디님들
0: 맞아요.
1: 계속 3시간씩, 2시간씩 하시다가 같이 하실 때 제가 레슨을 끊어내고 잠시 나왔었는데, 사실은 저도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헌금으로 섬기자라는 마음이 그날 오전부터 뭐 있었거나 정해져 있었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우리
0: 네.
1: 송은 자매님처럼 마음에 네가 누군가들에게 권고하려면 너도 다시 한번 힘을 보태야지 않겠니? 라는 마음을 주셔서 부담을 정말 한가득 안고
0: 네.
1: 레슨을 멈추어 낸뒤 나와서 이제 제가 그
0: 맞아요.
1: 문자를
0: 저녁
1: 드렸는데,
0: 8시에도 문자를
1: 네. 근데 이제
0: 주셨더라고요.
1: 지사장님이 마무리에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전파 선교사 제가 들어온 걸 아시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제가 하나님이 제 일을 해주는 이 구조가, 그러니까
0: 네.
1: 본업은 이것이 아닌데 마치 여기에 직원인 것처럼 출근을 하시는 그런 구조가 얼마나 좋은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약간 뭔가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 그랬네. 내가 쌓아온 많은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것이었으면 내 종착지가 여기이면 내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나의 형편은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지금이 아니면 아, 네.

0: 정말 8시가 지났으니까 이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무리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여러분, 이거는 좀 제가 전달드리기는 너무 좀 그런데 잘못 오해하실까 봐. 근데 저는 항상 하나님한테 가끔 그런 거 느껴요. 너는 안
1: 네.
0: 보여주면 잘 모르는 아이니까
1: 어머.
0: 내가 바로바로 보여줄게 하시는 경우가 늘 자주 있는 것 같거든요.
1: 이번에도 뭔가가
0: 네, 그래서
1: 있으셨어요?
0: 제가 그날도 하나님,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점을 찍고 잠을 잤는데
1: 네.
0: 다음날 또 넘치는 연주를 저한테 이렇게 섭외가 들어와서
2: 정말요. 아멘.
0: 하나님께서는 제가 한 것보다 늘 조금 더 주세요. 근데 그거보다 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1: 아멘. 네.
0: 그래서 그런 간증을 한번 드려보면서 그날
1: 아멘.
0: 울고 웃고 다음날까지 감동이 있는 그런 방송이었다라고 전해드려봅니다.
1: 아멘.
0: 네. 근데
1: 감사합니다.
0: 사실 하루 종일 이 방송과 함께 하셨던 하은
1: 네.
0: PD님이 가장 큰 은혜 속에 있으셨을 텐데
1: 맞아요.
0: 어떠셨어요?
1: 사실은 이제 그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 순간순간 방해하는 뭔가 그런, 영혼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시험이 이렇게 오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되게 많이 겪어서, 남모르게 많이 울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그 중에 들었던 마음이 참 제가 믿음이 작은 자인 게, 몇 통이 올까? 오긴 올까? 막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잠을 못 잃었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날 진짜 기적이란 단어를 정말 많이 외쳤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전파 선교사님들이 세워지는 그 모습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 기적이었고, 제 삶에 다시 한번 새 힘을 부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어서, 육신의 힘은 좀 지쳤으나, 영혼이 힘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래서 그날 헌신해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오감 찬송가 분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이런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감 찬송가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
0: 네.
1: 시간 익숙하게 불러왔던 찬송가를 조금은 새롭게 이해를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교수님, 오늘 주제 찬송가 어떤 찬송가죠?
0: 저는 이 찬송가 정말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오늘 함께 하려고 합니다. 찬송가 우리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1: 199장,
0: 네.
1: 나의 사랑하는 책, 순천 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듣고요. 저희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밝고도 힘찬 찬송가죠.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강동 꿈의 교회 곽충민 목사님의 말씀으로 오늘 오감 찬송가 시작하겠습니다.
1: 네.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의 가사는 우리가 왜 성경을 사랑하는지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읽어온 책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0: 아멘.
1: 이 찬송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비추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0: 아멘.
1: 결정적으로 성경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가장 놀라운 사실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0: 아멘.
1: 오늘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모든 청취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0: 아멘.
2: 아, 너무나 좋은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찬송곡입니다. 여러분들께 오늘은 정말 쉽게 풀어드리는 나의 사랑하는 책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구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기본을 먼저 우리가 알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항상 악보를 보실 때는 이 곡의 박자가 어떤지 4분의 4박자이고요. 이 곡은 어떤 조표를 가지고 있는지 플랫인지 샵인지를 먼저 보시는 것이 악보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시, 미, 라, 레 네 개의 플랫이 붙어 있고요. 한PD님, 우리 199장 아래에 빠르게 말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0: 조금 빠르게라고 되어 있어요.
2: 그렇습니다. 조금 빠르게. 오늘은 조금 흥겨운 찬양이 되어질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먼저 가지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한PD님과 목사님께 미리 부탁을 드린 그런 어떤 사안이 있는데 저는 목사님의 음성으로 1절을 목사님 자녀가 세 분 있으시죠?
1: 네네.
2: 네. 그 아직 어린 자녀는 몇 학년일까요?
1: 어린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예, 그 상상은 안 되네요.
2: 아, 그러네요. 그러면 조금 연령대를 낮춰야 될 것 같은데요.
0: 네.
2: 우리 막내가 한 7살이었을 때를 더듬고 더듬어 보셔서 우리 막내에게 불러주시는 나의 사랑하는 책, 성경책이 되겠죠. 요거를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한번 1절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1: 네.

0: 아멘.
1: 제 생각에는 목사님께서 어떤 성악가의 기교를 쫙 빼고 정말 심플하게 아이한테 들려주신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떤 느낌으로 부르셨을까요?
0: 사실은요.
1: 네.
0: 제가 노래를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뭐 전공을 하거나 뭐 그런 시기가 아닐 때,
1: 네.
0: 가장 먼저 그냥 동요대회 나갔을 때의 그 심정으로 했어요.
1: 동요대회 나가셨었어요?
0: 네. 장난
1: 우와.
0: 아니었죠.
1: 진짜 장난이 없었겠어요.
0: 네.
1: 이렇게 이 손을,
2: 그렇죠.
1: 그렇죠.
0: 첫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네.
1: 어머.
2: 이야.
0: 예,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정도에 연날리기라는
1: 어머.
0: 곡으로 1등을 했죠.
1: 연날리기.
2: 연날리기. 한 소절 듣고
0: 에헤이야디야 바람 분다.
1: 아, 왜그 만화가 생각이
2: 예.
1: 날까요?
2: 아, 이 만화가 생각이 나는
1: 그냥 그런
2: 노래인가요?
1: 소절이네요. 막.
2: 네.
1: 목사님.

0: 이 아이에게 어떤 사랑스러운, 사실 언제가 가장 사랑스러우셨을까요? 총칭, 세 아이 다, 공통적으로 가장 사랑스러웠던 어떤, 솔직하게,
1: 솔직한 잘 때?
0: 동감합니다.
2: 아하.
1: 세 아이가 동시에 잠들었을 때.
0: 어머, 그거는 거의 뭐 축복이죠. 동시에 잠든다는
2: 혹시 그럼
0: 것은.
2: 방송용으로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방송용으로 우리 아이들 가장 사랑스러울 때가 언젠가요?
1: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기도할 때, 세 아이가 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을 때.
2: 일단 눈을 감아야 되는군요.
1: 네.
0: 아, 그렇죠.
1: 눈을 뜨면 안 돼요.
2: 예. 아, 그렇군요.
0: 감아야
2: 알겠습니다.
0: 됩니다. 하은 PD님하고 우리 송은 선생님께서는 아직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육아의 경험이 있는 그런 이들의 찬송가를 불러주는 방식과, 육아의 경험이 없으신, 사실 조카들을 많이 봤어요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한 시간 보는 아이는 늘 사랑스럽습니다. 이게
2: 그쵸.
0: 24시간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절은 가장 예쁘게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이 가사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요거를 하은 PD님께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상이 안 되실 테니까 조카 버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0: 자, 여기까지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떤 버전인가요?
1: 일단 웃으면서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을 향해서 웃어주면서
0: 네,
1: 불러줬고 그다음에 네. 용맹스럽던 뭐 이런 단어를 최대한 표정으로 좀 표현을 해보려고 했는데
0: 아 무섭지 않을까요? 용맹스럽고
1: 그런가요?
0: 네. 제가 볼 걸 그랬어요. 안 보고 듣기만 해가지고
1: 아 그래요? 제가 조금 더 표현을 잘해볼 걸 그랬네요.
0: 어쨌든 그런 버전으로 네. 약간 구연동화 버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저는 3절에 봤더니 조금 가사가 무섭고 이런데 저는 그 울림을 빼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아이하고 저녁에 불러줄 때 그리고 딱 저도 후렴 전까지만 선생님 반주 짧게 한 두어 마디 정도만 주세요.

0: 와, 역시 부르구서요. 엄마는 다르네요.
1: 얘기할 네. 거예요. 예유라, 하나님이 많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건 다 우리를 위한 거였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조금 무섭다, 그치? 그렇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 주신 거야라고 부연 설명을 했을 거예요. 목사님 아이들 어릴 때 찬양만 불러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네. 어떤 동요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2: 어릴 때 불러준 동요. 예. 네. 저는 좀 세대가 좀 젊으니까. 네. 예, 뭐 하늘나라 동화?
1: 하늘나라 동화 뭐죠? 그게 뭐예요? 전 왜 모르죠?
2: 동산 위에. 아.
1: 그건 우리 학교 다닐 때 노래 아닌가요? 네. 아, 약간 그런 찬양 쪽으로 저는 사실 네. 우리 아이들이 클 때는요, 지금 중학생인데 네. 뽀로로를 뺄 수가 없습니다.
0: 아, 그러네요.
1: 노는 게 제일 좋아를 참 많이 불러줬는데 그 뽀로로가 성장을 하더니 지금 아이들하고 다른 길을 걷는다더라고요. 공부를 해서 아, 의대를 갔다니까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 적대시하고 있는 그런 아이가 되었는데 네. 여러분, 아이들에게 불러주는 느낌으로 한번 전해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음악적인 것과 하나만 접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1, 2, 3, 4절은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네. 1절이 기, 2절이 승, 3절이 전, 4절이 결이라고, 결론이라고 보면요. 우리 음악계에는 어떤 구조가 있나 봤을 때 소나타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소나타의 구조는 ABA라고 제가 쉬운 클래식에서는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전개가 있고요. 발전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금 돌아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현부라고 이렇게 청합니다. 그러면 시작이 있고 전개를 하고 살짝 전환시킨 다음에 결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풀어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노래 담당은 목사님.

선생님, 반주에는 우리 송은 선생님, 그리고 제가 해설이고요. 해석을 하은 PD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후렴은 빼고 1절부터 4절까지 어떤 이야기를 넣어 놓았는지 처음 신앙을 접하시는 분들께 불러드리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풀어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음 한번 짚어주시고 목사님하고 첫 줄을 같이 한번 진행해 주세요.

0: 아, 질문 하나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울림을 넣어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빼고
1: 네,
0: 갈까요?
1: 빼고 가도
0: 어, 이게 뭔가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느낌이
1: 상관없어요. 네.
0: 들어서, 자, 그러면, 첫 줄을 불러주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피디님,
1: 네.
0: 헤어졌으나는 사람과 사람이 헤어졌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1: 아닙니다.
0: 무엇일까요?
1: 오랫동안 책을 읽어서 책이 조금 낡고, 네, 바스라지는, 네, 그런 것을 헤어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0: 그렇대요, 여러분. 헤어졌다라는 건 귀로만 들으면, 누가 누구랑 헤어졌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헤어졌으나는 그런 게 아니었네요. 자,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한 PD님은 어디에 앉아서 성경을 들으셨을까요?
1: 저는 아쉽게도 엄마 무릎 위에는 못 앉아봤던 것
0: 아,
1: 같고요.
0: 네.
1: 아, 대신에 저는 할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0: 더 아름다운 무릎이네요. 네. 첫 줄을 이렇게 드리고, 우리 두 번째 줄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2: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0: 용맹스럽던 다니엘이라고 나왔네요.
1: 네.
0: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요?
1: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0: 네.
1: 세상이 기도하지 말라고 다니엘에게 무섭게 으름장을 놨지만,
0: 네.
1: 그래서 결국에는 으르렁 사자들이 가득한 그 굴에도 갇혔지만, 다니엘은 그곳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완전 말썽하게 나왔던 기적의 역사를 이뤘던 선지자였답니다.
0: 그 부분에서 용맹스러웠군요.
1: 네.
0: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 다윗왕은 정말 유명한 왕 아닌가요?
1: 그렇죠.
0: 네.
1: 다윗 왕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다윗과 골리앗일 것 같은데요.
0: 네.
1: 작은 소년과 아주 큰 거인 간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0: 아이들이라면 울 수도 있을 장면이네요.
1: 맞아요. 하지만
0: 네.
1: 소년이었던 다윗은 그 골리앗의 큰 몸집에 전혀 겁먹지 않고 물맷돌을 슝 돌려서 골리앗을 뻥 하고 무찔렀답니다.
0: 정말 장면이 상상이 됩니다. 그러면 3절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2: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0: 여러분, 이 3절은 한번 다른 버전으로 들어볼까요? 목사님이 많은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실 때는 어떤 느낌으로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목사님께서 두 번째는 많은 고난을 당하신 것에 정말 슬픔을 느끼시면서 가사 하나하나를 쫙쫙 집어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피디님, 어떤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1: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시면서 너무나 많은 힘든 일을 겪으셨어요. 사람들에게 쫓겨나시기도 하고, 아,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탄식을 하기도 하셨죠. 결국에는 저 왕은 가짜 왕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욕적인 말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셨답니다.
0: 아, 너무나 슬픈 이야기네요. 그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다고 불러주셨는데요.
1: 네.
0: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장면은 상상만 해도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1: 네.
0: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1: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 당하신 것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0: 아멘.
1: 아멘.
0: 여기까지만 들려드려도 이미 결과를 알것 같은 그런 찬양입니다. 마지막 4절은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과 피디님과 제가 여러분께 결론을 알려드립니다.

0: 다음에
1: 네.
0: 템포를 늦출 곳이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 옛날 말투, 참 고어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단어가 4절에 있습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구어체로
1: 네,
0: 얘기할 때.
1: 그쵸.
0: 나의 눈에 환하오. 이 부분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나의 눈에,
1: 현대 말로요.
0: 네.
1: 글쎄요, 그때 그 시절이 눈에 선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까요?
0: 눈에 선하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요.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이 쓰는 신조어가 참 많잖아요.
1: 그쵸.
0: 어제 제가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나가서 쇼핑을 뭐 아트박스도 가고 여러 군데를 가면서 눈요기를 했는데
1: 네.
0: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아이한테 그랬어요. 엄마가 어느 뉴스에서 봤는데 너 엄미새? 엄미새 같아. 엄마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1: 오,
0: 했더니
1: 네.
0: 우리 아이가 눈이 동그래져서 보는 거예요. 저는 그 엄미새가
1: 네.
0: 엄마를 너무 좋아하는 아기새?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1: 뭐, 이게 무슨 무슨
0: 네,
1: 새처럼.
0: 아기새요. 엄마가 주는
1: 네.
0: 먹이를 받아먹는. 그래서 너 엄마랑 쇼핑 다니면 엄마가 다 지갑도 열고 너무 좋지? 이랬더니 엄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잘못 알았을까 생각했더니 송은 선생님, 이게 너무 직설적인 표현이 아니게 조금 풀어서 말씀해. 가장 지금 아이들하고 가까우시니까 엄미새가 뭔가요?
2: 예. 엄마의 미친 사람 정도로
1: 예, 그러니까
2: 하겠습니다.
1: 비속어입니다. 비속어고요. 네. 엄마 다음에 나와 있는 그 단어들이 다 비속어여가지고, 이거 참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0: 그렇더라고.
1: 힘드네요.
0: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엄마를
1: 네.
0: 사랑하는 아기새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1절에서 우리 하은 PD님께 헤어졌으나가 무슨 뜻일까요? 라고 여쭤보았던 이유는 사실 제가 귀로만 들었을 때는, 나의 사랑하는 오래된 책과 나는 헤어졌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1: 그럴 수 있겠네요.
0: 가사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서야, 아, 그 헤어졌어요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자칫 놀랬던 기억이 요즘에 쓰는 얘기는 무턱대고 제가 어설프게 본 걸로 쓰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일이 바로 어제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말씀에 있어서 어떤 단어를 풀이를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후렴 맨 마지막에 보면 재미있게 듣던 말이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목사님, 심히 사랑합니다. 심히는 조금 더 쉽게는 뭘로 대체해 줄수 있을까요?
3: 매우?
0: 매우.
1: 매우.
0: 매우. 아니면 정말, 이 성경
1: 네.
0: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런 단어가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오늘 악보에서 보시면 8분음표와 4분음표, 그리고 점 2분음표, 딱세 가지 말고는 나오는 음표가 없습니다. 점음표라는 것이 이곳에 있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느낌을 주냐면, 여러분 메트로놈 아시죠? 박자기. 딱딱딱. 나의 딱딱딱딱딱. 박자를 계속 맞춰줍니다.
1: 네.
0: 그러면 건물을 세웠을 때그 건물이 쓰러지지 않게 해주는 곳곳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기둥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1: 네.
0: 굉장히 큰 건물에서도 기둥이 없으면 그 건물이 무너질 수 있겠죠.
1: 그럼요. 중요하죠.
0: 악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기둥을 세워놓지 않고 내가 진행을 해버리면 무엇이 추가되어지는지, 무엇이 부과되어지는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목사님 기준에서 기둥을 어디에 세우면 좋을까를 원하시는 구절로 후렴 전까지 한번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의 기둥은 첫 박이 있을지, 아니면 셋째 박이 있을지, 그건 목사님 많이 알고 계신 부분으로 해서 몇절 불러주실 건가요?
3: 3절 불러보겠습니다.
0: 네, 3절. 그러면,
1: 3절.
0: 네, 반주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둥 세우는 것만 조금 크게 불러주세요.

0: 아멘.
1: 아멘.
0: 목사님의 기준은 가사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딱 그 리듬에 있었을까요? 어디에다가 탁탁 이렇게 박수를 주신 걸까요?
2: 저는 리듬에 넣었습니다.
0: 네. 리듬에. 네. 보통 이것이 정석입니다. 가사에 어떤 주어에 넣으려고 하면 네. 박자가 조금 꼬이고 엇박으로 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딱 정직하게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당하고 강박의 기둥을 세워주는 것이 사실은 가장 정확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졸릴 때 있으시죠? 새벽 예배 가서 특히 조금 졸릴 때들 있으시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찬송가 하나 부르실 때에도 본인만의 기둥을 세워보시기를 한번 권해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으로 박자를 카운팅하는 것과 네. 그냥 따라가면서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로 헤어졌으나 이렇게 부르는 건 굉장히 다른 파트라서 자 지금 같이 1절과 2절을 불러볼 텐데 하은 PD님은 하은 PD님 대로 목사님은 목사님 대로 저는 저만의 기둥을 대신 반드시 강조점을 두고서 2절까지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여도 상관이 없고 네. 박자여도 상관없습니다. 반주 부탁드릴게요.

0: 아멘. 목사님이랑 피디님이 정확히 거의 정박에 일정한 곳에 기둥을 세우셨을 때 제가 한 두어 가지 정도의 기둥을 더 세웠던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건물로 확인해 보실 때 조금 조잡한 건물이 되어지죠. 작은 공간에 기둥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책상을 놓기도 애매하고
1: 그러네요.
0: 침대를 놓기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기둥이라는 것은 적절한 장소에 나만의 기둥을 배치해 놓았을 때 어떤 졸리는 공간에서도 찬양을 대할 때 한 구간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기둥을 한 세네 개 정도 세워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쯤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점은 어디였을까요? 누구로부터 인해서 신앙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목사님은 어떻게 시작을 하셨을까요?
2: 네, 저는 요 1절 가사가 그대로 제가 성장기 때 경험했던 거예요.
0: 아~
2: 네, 제가 위에 누님 두 분 계시고 제가 막내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실제로 중학교 때까지 무릎 위에 앉아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들이 그래서 마마보이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것이 그 무릎 위에 앉아서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늘 듣게 하셨다라는 거가 핵심입니다.
0: 네. 그럼 PD님은 어떻게 시작하셨을까요?
1: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좀 바쁘셨어요. 일도 많이 하시고 네. 하셔가지고 엄마와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추억이 많진 않은데 제가 할머니 손에서 컸거든요.
0: 네.
1: 네, 할머니를 모시면서 저희가 살았는데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근데 할머니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때서야 제가 비로소 알겠더라고요. 아, 나의 뿌리는 할머니로부터 시작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뭔가 좀 예배에 가기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뭐 마음이든 뭐 육신이든 뭔가가 그런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떠올리는 게 우리 할머니는 한평생 예배 한번 안 빠지시고 새벽기도 한번 안 빠지시고 사셨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치 내가 그렇게 컸는데 가야지 라고 하면서 몸을 좀 일으키게 되는 제 시작점은
0: 아멘입니다.
1: 할머니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김순혁 권사님 너무 그립네요.
0: 아유, 참 정말 네, 은혜로운 얘기입니다. 우리 송은 선생님은 조금 다르게 입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0: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저는 이제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이제 반주자로 교회에 가게 됐다가 이제 가랑비에 옷을 들듯이 이렇게 천천히 이제 신앙이 생기게 된 이제 케이스라 네, 조금
0: 맞아요.
1: 다릅니다.
0: 사실 다 크고 나서 누군가를 전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2: 그쵸.
0: 홍해가 갈라지는 게 말이 되니? 만나가 떨어지는 게 말이 돼? 라고 물을 때 정말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파트인지라 송 선생님 같은 케이스가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하고요.
2: 맞습니다.
0: 저는 정말 은혜롭게도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찬양을 듣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성장하신 그런 배경은 결국 그런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케이스라고 말씀을 마무리해 조금 더 드리려고 지금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2: 네.
0: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점에 누가 계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오늘의 찬양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내가 잘 믿고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찬송가를 그냥 부르라고 했을 때 사실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하은 PD님이 풀어주신 것처럼 조금은 구연동화처럼 조금은 상세하게 풀어주실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찬양을 전해드렸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냥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다 누군가의 또 헌신과 또 그리고 전도로 그리고 또 누군가의 손길로 말미암아서 신앙을 시작했잖아요.
0: 네.
2: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 4절이 쓰여진 것 같거든요. 이 4절
0: 네.
2: 쓰신 분도 같은 마음으로 그 시작점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 담아서 쓰신 게 아닌가 싶은데, 이
0: 네.
2: 4절 함께 찬양하면서,
0: 네.
2: 네,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0: 네, 좋습니다. 반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멘. 오늘의 오감 찬송가 오늘은 나의 사랑하는 책. 새 찬송가 199장의 찬송가로 이 시간 함께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마음에 각자 감동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우리 오들돌 6번님 오늘도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과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어린 시절 불렀던 찬양이라 참 마음에 와닿는다라고 또 말씀을
1: 그러네요.
0: 해주셨습니다. 네, 아마 익숙하게 불러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많은 시간을 부르면서 각자 깃든 추억들이 있다는 거 아닐까라는
1: 네.
0: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기억들로 인해서 좀 마음이 촉촉해진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이 찬송가를 제가 조금 유독 하고 싶고 그리고 조금 좋아하는 이유는
0: 네.
1: 마음껏 나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입니다. 음악하는 분들 레슨 받을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있으실 거예요. 몸박자 치지 말아라.
0: 몸박자?
1: 네. 몸으로 네. 박자를 탁탁탁탁 치면서 그 박자를 세면서 악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연주할 때 발박자 치지 말아라. 그 발박자는 나를 위한 박자인데 상대에 있는 사람한테는 정말 방해가 되어지거든요.
0: 네.
1: 똑같은 박자를 해주는 지휘자가 없을 경우에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하지 말아라를 굉장히 많이 듣고 알았고 그랬는데 저는 정말 찬송가 중에 유일하게 이 찬송가는 음악적으로 대입해도 몸박자도 치세요. 발박자도 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이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해방감이 느껴지는 그런 찬송이고 정말 해맑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던 그것의 어떤 본체가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는 찬송이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음악적인 지식 을 나누는 것보다 오히려 이걸 아이들과 함께 나눈다면 어떨까 우리의 동심을 떠올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0: 네. 아멘. 우리 목사님은 어떠셨나요?
2: 예, 오늘 이 찬송을 같이 배워보면서 좀 개사가 필요하다 이런
0: 개사가요?
2: 예, 드리고 싶어요.
0: 왜요?
2: 우리가 처음에 할 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다
1: 네.
2: 낡았다 이런 표현인데 저는 그대로 이별을 고하는 헤어졌다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찬양이 굉장히 저희 세대만 해도 많이 불렀던 찬송이지만 요즘에 우리 자녀들은 사실 이 찬송 거의 몰라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 가사에 공감을 못할 수도 있겠다 해서 제가 개사가 필요하다. 제가 개사를 이렇게 해봤어요. 1절 가사를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와 식탁 위에 앉았어. 식탁 앞에 앉았어. 그러니까 진짜로 말씀을
1: 있네요.
2: 떠났다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멱살 잡혀서 끌려와가지고 앉아가지고
0: 네.
2: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말씀을 들어야 돼. 이것 또한 하나님을 섭리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요즘 세대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0: 그럴 수도 있어요.
2: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1: 목사님 또 없습니까? 지금 거기까지만 계산하신 거예요?
2: 지금 이거 하면서 방금 예. 그렇게 변주를 해서 계산을 해서 하면 전 세대들이 세대를 초월해서도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
1: 그러네요.
0: 식탁
1: 앞에 끌려와서도 있지만 요즘 워낙 어머님들이 이렇게 픽업을 많이 하시니까 차는 엄마의 공간이거든요. 이거 뭐 라디오도 마음대로고
2: 보조석에 붙들려서
1: 그렇죠. 엄마 옆에 앉아서 들어야만 하는 극동방송을 계속 틀어놓고 저도 볼륨을 계속 높이거든요.
2: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0: 진짜
1: 너무 좋습니다.
0: 멋진 개사까지 감사합니다. 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송은 선생님은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송은 선생님은 또 이제 원래 모태신앙은 또 아니셨다 보니까 좀 다가오는 느낌이 조금은 색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셨나요?
3: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오늘 같이 해보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과연 올바르게 했을까? 또 이런 상상을 조금 해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주자 입장에서 또 이런 유명한 정말 곡 정말 좋아합니다. 반주자 입장에서.
1: 너무 좋습니다.
0: 네, 좋네요. 저도 오랜만에 저희 할머니 성함도 불러가면서 이 찬송가를 불렀는데 참 반가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네, 누구보다도 이 찬송가를 또 가장 많이 묵상하셨을 교수님의 소감도 궁금한데요.
1: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엄마

0: 어머니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굿하는 걸 많이 보면서 자랐다고 하셨어요. 외갓집에서 어떤 시기가 되어지면 그런 걸 의뢰하시고 늘 절에 가시고 스님들이 집에 오시고 그런 환경에서 크셨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기독교의 길로 접어들게 되셨을까요? 기도금대도 가시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개척교회 앞마당에서 자랐어요. 엄마가 반주로 헌신을 하시면 멋모르는 저는 교회 예배당 안을 끝에서부터 엄마가 앉아계신 피아노까지 뛰어다니기를 정말 거침없이 그렇게 예쁨 받으면서 자라났는데 저는 이 찬송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해봤습니다. 엄마가 외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그 종교를 그대로 갖고 계셨더라면 여러분은 저를 지금 불교 방송에서 만나시지 않으실까. 찬송이 아니라 이제 불경을 읊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만 해도 너무 생소하고 이상한데?
1: 그러게요.
0: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엄마의 믿음이 없었더라면 제가 이곳에 있지 못했겠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서 믿음을 그리고 기도를 유산으로 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 이상의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한 걸음부터 우리가 아이들을 멱살 잡고 교회를 갈 수 없을 수는 있으나 아이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과 아이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누적이 되어지면 그 아이는 어느샌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해주신 우리 어머님께 감사드리며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도 각자 받으신 감동이 있으실 텐데 그 감동을 가지고 이 찬송가를 좀 색다르게 또 불러보면서 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 보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안내드릴 말씀이 한 가지 있죠.
0: 네네.
1: 저희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면 추석 연휴가 또 시작되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저희가 안타깝게 다음 주는 휴방입니다.
0: 너무 아쉽습니다.
2: 이런 일이.
1: 그러니까요. 띠로리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또 한 주 건너서 다시 또 새 힘을 충전하고 돌아올 텐데요. 아쉽게 당일날 저희가 추석 인사를 못 드려서 좀 미리 인사를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을 향해서 추석 인사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전송은 선생님 먼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3: 네, 다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한 주 있지만 또 다른 방송이 나간다고 하니까요. 그 방송도 잘 들어주시고요. 저희는 또 건강히 즐겁게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함께 하시죠.
2: 한가위는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복음의 통로로 그 안에서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는 청취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우리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0: 한 주에 못 뵙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 아쉬움 꾹꾹 담아서 저는 좀 더 여러분에게 따뜻한 방송으로 찾아올 수 있게 추석에도 쉬지 않고 기도하며 정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건강하시고 우리가 하반기에 더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아름다운 시간 함께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강동꿈의 교회 곽충민 목사님,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님, 그리고 반주의 전송은 선생님까지 모두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매주 이 시간에는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7장 7절과 8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가지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선교적 교회에 대해 시리즈를 살펴가는 중에 잠시 되새김질할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지금 시리즈로 쭉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우리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인 거짓 신앙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짓 신앙체계는 자기중심적인 삶에 토대한 신앙으로서 가짜 신앙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모양은 참 신앙과 매우 흡사하고 어떨 때는 참다운 신앙보다 더 참 신앙처럼 보일지 몰라도 바리새인들의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잘못된 신앙인 거죠. 그러면서 거짓 신앙 체계에는 말씀

말씀드린 대로 자기중심적인 삶에 토대한 신앙으로서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개가 삼일체처럼 서로 엉켜있는. 그래서 율법주의는 자기 자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요, 기복신앙은 자기 목적을 위한 신앙이고, 인본주의는 자기 방법 혹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면 하나님의 길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거짓 신앙 체계에 빠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따로 나 따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열매들이 삶에 적지 않게 때로는 가득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영적 분별력, 특별히 하나님의 다림줄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첫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진 교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리고 각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서에 지금 나온 구절을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통로 중에 하나가 환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나타내 보이시는데 하나님이 다림줄을 들고 서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다림줄에 맞춰 똑바로 세워진 담이 이렇게 보였어요. 그러면서 아모스에게 묻죠.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모스가 다림줄이니이다 라고 대답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림줄이 뭐냐면요, 이 예를 들면 담 같은 걸 쌓을 때 똑바로 이렇게 삐뚤어 세워지면 언제든 허물어질 수 있잖아요. 세워지도록 이렇게 줄을 띄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을 들고 하나님이 서 계셨는데 바로 그 옆에는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진 담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에 이렇게 물었고 아모스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내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그들을 다시는 용서치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 어디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을, 의도를 볼 수 있는가라는 거죠.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담이 하나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을 가리키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가리키고 각자의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향한, 오늘날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교회가 당연히 각각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질 때에 그 담이 튼튼한 것처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저는 예수님께서 뭐죠?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울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하셨는데,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 똑바로 세워질 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유롭게 흐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넘칠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강하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다림줄과 영적 분별력의 정의. 이와 같이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다림줄이 뭐냐는 거죠.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뭘 보이셨다, 이게 하나님의 다림줄이다, 다 이리로 와라, 그 이단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서 다림줄이라는 용어만 사용해도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림줄이라는 말은 지금 성경에 나온 말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다림줄은 뭘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다림줄은 하나님의 기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기준 혹은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다림줄은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faith and practice,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실천을 위한 기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는 삶 전체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실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한 기준이 이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림줄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좀 더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란 말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만 통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하기 때문에 인간의 기준이나 생각이나 조건이나 의견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의 순종,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모든 면에서의 순종 등 우리 신앙의 전체적인 모든 면은 오직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합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하나님의 다림줄이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까 세 번째를 뒤집어 놓으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림줄이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희생과 헌신과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한다. 하나님의 다림줄로 행해야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고 기도도 응답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떠나면 그 사람이 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심각한 사실이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필수가 하나님의 다림줄인데, 하나님의 기준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기준, 다림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가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림줄이 하나님 백성들에 가려지면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림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림줄이 가려진단 말은 요즘 영화에 보는 것처럼 성경에서 갑자기 글자가 막 사라지는 걸 말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진단 말은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진다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다림줄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준인데 그 하나님의 기준을 깨달으려면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즉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다림줄이 가려진단 말은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걸 말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가려워지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전혀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지, 심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한편 우리가 살펴보는 구절들이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의식 이미 살펴봤잖아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더 쉽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 12장 7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경제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보면 그 마태복음 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누가 보고?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식일을 범합니다 라고 대적한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답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나오는 규정들을 613가지로 요약해서 그것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들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성경에 보면 일하지 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일을 하지 않으려고 일을 다양하게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침에 시장에서 밀을 꺾어서 비벼서 먹었는데 먹은 게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고 밀을 꺾어서 비빈 행위가 추수에 해당하는 일에 해당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함으로써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을 대적한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오늘날도 중요합니다. 모르셨습니까? 오늘날은 안식일이, 그러니까 주일이 안식일을 대체했죠. 주의 날. 당연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오늘날에도 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퇴일 허질 때까지 안식일인데, 안식일이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호텔에 가서 묵는답니다.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꺾어서 먹으니까 안식일을 범했다고 지금 대적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부자 될 줄 아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게 없어서 밀을 비벼 먹었습니다. 사도마도 12명이라 떼거지로 몰려다니니까 그 당시 부유한 시대가 아닌데 밥 먹을 게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시골이 어렸을 때 이렇게 뭐 간식으로 밀이나 보리 같은 거 이렇게 구워가지고 비벼가지고 먹곤 했지만 이들은 간식으로 먹은 게 아니라 주식으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 대한 답변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아까 읽은 그 구절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신 거죠.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살펴볼 때, 다룰 때 살펴봤던 구절이죠.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 얘기는 바리새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 알았더라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뭘 몰랐다는 거예요? 아, 바리새인들이 호세아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대답한 내용 중에 보면 그들이 이 구절을 잘 알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럼 뭘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그들이 아, 하나님에게는 번제와 제사보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걸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그거요. 오늘날 초등학생이라도 글자만 읽을 사람이 읽으면 다 압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들인데 그거 몰랐겠습니까? 그럼 뭘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이 말이 의미하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를 몰랐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데 인애는 가장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성경적인 지식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나고 그 지식이 정통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등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의미하는 진정한 의미가 완전히 가려진,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근데 그러한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신앙생활 누구보다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오고 있는데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상황을 보면요, 오늘날의 교회가 바리새인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더 심각했으면 심각했지. 여러분 예배만 해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예배 살펴볼지 모르지만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를 뭐로 예배라고 생각하냐면 주일날 빼놓지 않고 와서 점잖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를라도 해야 하나님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와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가면 종교적인 의무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예배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인한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한 마음껏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껏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하기를 열망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기 위해 주님을 찾아 나온 게 예배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로서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들였을지 몰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비춰지고 돌이켜지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내 삶이 거기에 들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껍데기만 남는 건데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건데 하나님이 누가 그걸 요구했느냐고 내 마당만 밟고 지나간다고 그랬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주일날 빼놓지 않고 이 자리만 배우고 가면 그게 기본적인 의무로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 대가로 하나님이 복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난 가짜 신앙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매주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만큼도 주님과 동행한 삶이 되지 않는 그게 현실입니다. 여섯 번째, 다림줄이 가려지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올바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성경을 100번 통독하고 성경 전체를 달달 외워도 성경을 통해서 목이 터져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 시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일들을 물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훨씬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하신 바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왜냐하면 성경 기준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돌이켜야 할지를 이해하려면 영적 분별력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분별력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을 보아야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돌이켜야 할지를 볼 수 있습니다. 표준시를 보아야 내 시계가 옳은지 틀린지를 볼 수 있고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를 안다고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하면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받지 못하면 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사람들의 평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도 없는데 그리고 자기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보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나 몰랐는데요. 다 못 봤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이사야 시대도 못 보고 말락 시대도 못 보고 바리새인도 못 보고 또 다른 시대에 뭐 예레미야 시대도 못 보고 뭐 엘리 시대도 못 보고 다 못 봤잖아요. 사사 시대도 못 보고 다 못 봤어요.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수많은 시대에 똑같았고 그럼 못 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못 봤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안 통해요. 그게 정당화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정당화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오늘은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나오는 제 책 1과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2과, 3과는 살펴보지 않겠죠. 여러분, 왜 이게 정당화되지 않느냐면 영적인 눈이 가려진 것은 우리의 자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 앞에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것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인본주의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그 심각성을 이해하려면 영적 분별력 이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가 이사야 시대와 너무 흡사합니다. 아니, 이사야 시대보다 못합니다. 그 시대는 종교적인 의식은 그

0: 나마 많았습니다. 이 시대는 많은 경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야 시대에서 말라키 시대로 가는 어느 중간에 있습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81-1001번, 지역번호 031-281-1001번 포도나무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성도가 드리는 예배는 아름답습니다. 슬금슬금 자란 삶의 잡초를 말끔히 제하고 온 맘 정성 다해 무릎 꿇는 순결의 시간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일을 하는 시간보다도 귀합니다. 이 거룩한 시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크신 은혜죠. 자고 일어나 시작되는 하루는 그 대부분이 세상 사리로 소모되지만요. 그런 일상 속에서 성도는 잠시 멈추고 스스로 구별한 시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주일 예배의 시간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크룩스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구주 예수 이지 하미.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신약 성경 어디에선가도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주께서 산상에서 전해주신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과연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이를 가까이 하셔서 위로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시죠. 홀리조이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사연은요. 2660님 사연이에요. 85세 강길순 권사님 친정엄마 생신이라 사위 이을수 장로랑 친정갑니다. 일평생 새벽기도 한 번 안 쉬고 저희 가정 위해 기도하시는데 항상 건강하셔서 지금처럼 기도의 후원자 되시길 바라봅니다. 네, 2660님. 와, 아, 지금 그 친정어머니가, 와, 권사님이신데 85세셔요. 네,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처음 그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청년 시절입니다. 그때 그 교회 이제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 어르신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안에서 성실히 드리니 건강을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씀 들었던 게 문득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 85세신데,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게, 아, 지금 새벽기도 한번 빠지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새벽에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죠. 그걸 또 이렇게 깊이 알고 계셔요. 아, 근데 남편분이 또 장로님이시네요. 복받은 가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 이 주 안에서의 행복을 누리는 이 복을 세상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쪼록 우리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방송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은 이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들 있다면 속히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하기를 정말 원하고요. 자녀들 역시 주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가는 귀한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처럼 구원, 이 기도의 후원자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혹시 국어 선생님이신가요? 보통은 바래봅니다. 뭐 이렇게 많이들 쓰잖아요. 근데 바랍니다. 바라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바라봅니다. 이게 맞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또 써주셨네요. 네, 안성진님의 찬양으로 같이 들을게요. 네, 기도하는 그 시간.

네,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죠. 그리고 평안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이렇게 통화하는 그 느낌들 다 체험하셨잖아요. 기도 중에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 네, 항상 깊은 기도 가운데, 특히 가을은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이잖아요. 네,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또 갖게 되네요. 6634님 사연 함께 나누죠. 샬롬, 심준구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서울 성동구 내에서 출석 체크와 동시에 심준구 목사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지체 중증장애인 단골 찐팬이라고 해요. 기도와 간구 주제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가이펜로드 아저씨 노래 선물 신청곡 이름으로 성당 아트 센터 가서 창작기획 뮤지컬 공연하는 스케줄 그날 어찌나 많이 보고 싶은 성남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그 친구들에게 노래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들려주실 거죠? 네, 부탁해요. 6634님. 아유, 여러분, 저, 이 사연 안에 막 즐거움이 묻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단골손님한테 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성남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에게 들려주면 좋겠대요. 네, 새삼. 맞아요. 합창단 노래하는 친구들이지만 그 노래하는 친구들이라고 그 노래 안 듣습니까? 네, 듣잖아요. 네, 듣잖아요. 저 역시 방송을 이렇게 진행하지만 또 방송이 열심히 듣습니다. 저 극동방송 열심히 들어요. 네, 그런 거잖아요. 네, 세상. 합창단 친구들에게, 근데 이런 사연 처음이에요. 합창단 친구들에게 찬양을 띄워주고 싶다. 와, 그래요. 네, 가입해놓은 아저씨가 이제 불러주시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열린 마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돌이켜 어린아이, 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뭔가 언제부턴가 고상한 척하고 뭔가 지적인 척하며 또 아는 것 같고 그리고 배우기보다는 가르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아니 또 그 자리가 또 성공한 자리라고들 막 그렇게 얘기들 해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 단골손님 6634님의 사연에서 항상 그걸 느껴요. 여러분 지체장애인이에요. 지적장애인 아닙니다. 이런 표현으로 정말 우리를 일깨워주는 것 같아서 저 항상 배우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오늘도 좋은 사연 깊이 감사드려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6634님 신청곡 가입앤 호드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가을 햇살에 반짝이는 물결을 보노라면 마음이 절로 맑아지는 느낌이 들지 않던가요? 그렇듯 물은 씻어주죠. 물은 또 화합입니다. 지저분한 것들을 씻어내 맑게 해주고 독한 것들을 희석해서 순하게 만들어 품습니다. 그리고 물은 생명이죠. 우리 몸의 절반 이상이 물이라는 것은 생명 유지에 물이 얼마나 기묘한가를 알게 하죠. 고요히 흐르는 물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참 고맙구나. 어느 인팅에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89.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 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요즘은 휴대전화만 열어도 수많은 설교와 신앙의 가르침을 언제 어디서든 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깊이 연구한 이들의 설명은 우리의 믿음을 깨우고 또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누군가 정성껏 차려준 맛있는 밥을 먹는 데 익숙해진 나머지 내가 직접 말씀을 펼치고 주님과 마주하는 시간, 이걸 놓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조금은 서툴고 소박하더라도 매일 말씀 한 구절을 천천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내 손으로 믿음의 밥을 지어보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쌓일 때 우리의 신앙도 누군가의 말에만 기대지 않고 좀 더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과 직접 마주하는 기쁨 누리시길 바라면서 이하나의 쉼표 하나 문을 엽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오벳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누군가 대신 차려준 말씀의 식탁, 물론 이것도 귀하지만 우리에게는 각자 성경을 펼치고 주님과 직접 만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한 구절이 당장 뭐 모두 이해되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매일같이 말씀을 천천히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께 묻는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지선의 성도의 삶이라는 곡 준비했고요. 찬양하는 사람들의 말씀하시면 김도현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까지 세 곡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오승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피아워십의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박신화 콰이어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얻어낸 사랑도 아니고요. 또 자격을 갖추어서 받은 구원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세상이 정한 어떤 기준 안에서는 내가 부족하고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날이 분명 있죠. 하지만 그런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이 말씀을 사실로 믿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직접 맛보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 그리고 언제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찬양 이어듣겠습니다. 토브 워십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클래식 콰이어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그리고 러브 앨범 중에 있는 주님은 산 같아서, 이렇게 세 곡 함께 듣고 오시죠.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주일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조찬미의 같이 걸어가기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의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두근두근 라디오. 샬롬, 김영희입니다. 은혜의 주일 보내고 계시죠? 때로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을 찾아가 토로하며 그들에게서 해답을 얻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그들의 의견을 얻게 될 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한 분,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심중을 꺼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을 붙잡고 전전긍긍하다가 그 일들은 나의 능력 없는 탓이라고 여기며 좌절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내몰리기도 하거든요. 이 모든 굴레에서 자유롭게 되는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심정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내가 끌어안고 있는 고민과 걱정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하고 믿음으로 맡겨버릴 때 평강에 평강을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내가 먼저 찾아와서 그 앞에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를 일입니다. 두근두근 라디오 첫 찬양과 함께 시작합니다. 홀리언의 닮기 원하네, CBS 합창단의 신실하게 진실하게 준비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두근두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근두근 라디오는 풍성하고 다양한 은혜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듣는 찬양은요, 박영희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강찬의 음성으로 준비했고요. 주찬양 선교단의 너희는 먼저 들으시고 오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네, 시편 90편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니신

주신 목적에 관해 이 모세가 묵상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인생의 짧음을 기억하며 사는 것만이 참 지혜를 얻는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마틴 루터의 이 구절에 대한 번역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로워지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실제를 생각하면 삶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신약의 야고보는요, 우리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했습니다.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안개 말입니다. 그래요, 죽음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을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앞서 들으신 곡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앨범 중에 있는 곡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들으셨고요. 그 앞에 곡은 아침을 여는 시편 묵상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 두근두근 라디오와 함께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골판지 간증이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언젠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 예화시에 동영상으로 보았던 장면입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사람들이 골판지 한 잔씩을 들고 강단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한쪽 면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삶의 모습이 한 문장으로 쓰여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상처받고 고독했다. 타인의 의견에 얽매였다. 나를 혐오했다. 잠시 후 그들은 골판지를 뒤집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를 만난 후의 삶이 한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다. 구원받고 새로운 소명을 받았다. 자유를 얻었다. 사랑받는 딸이 되었다. 그 중에 인상 깊었던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증은요, 한 여인의 것이었는데요. 그녀는 골판지 앞면에 말기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라고 썼습니다. 그녀와 함께 강단에 올라온 나이 많은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그녀를 진단한 무신론자 의사였다라고 적힌 골판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의사인 그가 자신이 들고 있던 골판지를 뒤집었습니다. 그녀가 고통 가운데 보여준 기쁨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았다. 이번엔 그녀가 뒤집었습니다. 그럴 가치가 있다. 그럴 가치가 있다. 우리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럴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랄 뿐입니다. 인생의 모든 어려운 순간과 어두웠던 시기를 뒤돌아보면서 아깝지 않았어, 그럴 가치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향리옥합의 주가 막힌 모든 역사, 크룩스의 저높은 곳을 향하여, 조수진의 내 삶은 주의 것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단 그분을 먼저 구할 때 말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두근두근 라디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찬양은요, 김대환의 여호와는 내게 복을 플레이트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준비했습니다.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평안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예.

1분 찬양. 환경 오염 물질을 환경 친화 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 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 기업과 함께 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은 캄캄한 정적 속에서도 전파를 타고 흘러가는 복음의 소리는 누군가의 목마른 영혼의 생명수가 되곤 합니다. 특히 칠흑 같은 통제와 억압 속에 살아가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복음방송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창이자 소망의 줄기인데요. 오늘 먼 땅 좋은 기별에서는 1996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로부터 극동방송에 전달된 최초의 편지 이야기와 함께 붉은 장벽 너머로 소망을 전해온 대북방송 선교의 역사적인 순간들을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 개국을 이틀 앞두고 있던 1996년 3월 14일의 일입니다. 호리호리한 키에 빨간 체크 무늬 넥타이를 맨 목회자 한 분이 제주 극동방송, 당시는 아세아방송 제주지사였는데요,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서울 온누리 교회를 담임하던 고 하용주 목사님이셨습니다. 하 목사님은 얼굴에 미소를 띠며 당시 지사장이었던 황영일 장로에게 한 통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갱지에 손으로 정성껏 쓴 편지였습니다. 잠시 짧은 침묵이 흐르는가 싶더니 목사님의 입에서는 놀라운 말이 나왔습니다. 이 편지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가 아세아 방송을 듣고 인편으로 보내온 것입니다. 자리에 있던 모든 직원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북한에서 편지가 오다니 하고 말입니다. 사실 그동안 탈북민들을 통해서 편지가 온 일은 간간이 있어 북한에서 아세아 방송과 극동방송이 잘 들린다는 이야기는 여러 통로를 통해 들어왔지만 북한 내부에서 직접 편지가 온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들 놀라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 편지는 북한 사역을 하고 있던 온누리교회 한 부목사님의 어머니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 지하교인 중 한 분이 아세아 방송 한경은 아나운서에게 전해달라며 몰래 준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하용조 목사님이 제주에 내려오시면서 아세아 방송으로 직접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한경은 언하언서께 문안드립니다.로 시작하는 이 편지에는 새벽마다 쉬지 않고 수고하는 모습에 감동해 격려가 될까 해서 글을 쓰게 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끔 중국 동포들에게서 받은 편지를 방송으로 들을 때마다 북한에 있는 자신들은 한마디도 전하지 못함을 슬프게 생각했다는 말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낼 기회가 있었지만 후과가 두려워 그만두곤 했는데 이번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편지를 쓴다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철저하게 통제된 사회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열 수가 없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입 밖에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엄혹한 환경에서 편지를 쓴다는 것은 발각될 경우 처형이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임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그 아들 목사님은 편지를 보내준 성도가 살던 지역에 순교자의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그 목회자 어머니가 사역했던 곳은 S지역의 타가소, H지역과 W지역의 국수공장, 그리고 P지역의 국수공장 등이었는데 편지를 보내온 성도님 역시 이 네 곳 중 한 곳에 살고 계셨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2007년 다시 한번 제주도를 방문하셨는데요. 당시 극동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방송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저는 극동방송의 중요성을 북한 사람들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이 방송이 북한까지 전달되고 북한 동포들도 이 방송을 듣고 있더군요. 제주 극동방송은 참으로 중요한 방송입니다. 우리야 안 들어도 그만이지만 그들에겐 생명과 같습니다. 이 방송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십시오. 하 목사님의 이 같은 증언은 제주 극동방송 홍보 영상에 오래도록 활용되며 많은 이들에게 극동방송 북한 선교의 중요성을 알리는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편지는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북회담 등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던 고위공직자나 재미동포들로부터 극동방송이 잘 들린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과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방송을 듣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요. 이 편지 한 통을 통해 그 사실이 명확히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통일을 향하여라는 프로그램이 1996년에 신설돼 제작됐습니다. 한 주간의 남북한 현안에 대해 대북 전문가를 초청해 기독교적 시각으로 해석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극동방송의 대북방송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4년 10월 가을 개편 전까지 30분 주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다가 이후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코너로 운영됐고 2015년 4월 봄 개편 시 자연스럽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가장 오랫동안 수고한 분은 독일통일문제연구소 박상봉 소장이었는데요. 박 소장은 이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제14회 한국방송프로듀서상 라디오 진행자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통일대한민국이 신설되면서 극동방송 전지사 생방송으로 대북 프로그램이 크게 확장됐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달되어 온 북한 지하교회 성도의 편지는 비록 지금은 작고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음을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은밀한 곳에서 전파를 통해 복음을 듣고 기도하는 수많은 겨자씨 같은 성도들을 통해 머지않아 북한 땅 곳곳에 주님의 교회가 우뚝 서게 될 그날을 기대합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마치며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오늘도 억압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달리는 방송 선교 현장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남산초등학교 6학년 엄지원입니다. 옥동중앙교회 최재훈 목사님의 추천을 해주셔서 올해 3월부터 시작했어요.
0: 아직 4개월 차면 좀 힘든 점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면서 활동하고 있어요?
1: 어려운 안무 할 때나 연습량이 많을 때 좀 힘들어요. 많이 할 땐 6시간 정도 있어서 엄마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극복하는 것 같아요.

0: 엄마의 기도로 이겨내는군요. 지금까지 했던 공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나요?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대구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처음 와서 처음 한 무대이기도 하고 부채춤을 처음 해봐서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포인트 안무나 그런 거 하고 싶을 때 기도를 했는데 소고춤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쁜 것 같아요.
0: 지원이의 꿈이 무용가라면서요. 그렇다면 어린이 합창단이 우리 지원이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겠어요. 우리 지원이에게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1: 꿈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무용가나 여러 시각 디자이너 등 예체능 쪽으로 가고 싶어요. 어린이 합창단 나에게 날개이다. 왜냐하면 내 꿈을 향해 날아갈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0: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게 있다면요? 자랑 하나 해주세요.
1: 찬양과 안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잘 챙겨주면서 배려심도 기르는 좋은 곳 같아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아서.
0: 우리 지원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도와주고 계실 텐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항상 어린이 합창단을 데려다 주시고 항상 어린이 합창단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원이가 항상 힘낼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신입 단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 친구들을 향해서 환영의 인사 부탁해요.
1: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온 걸 정말 환영해. 처음에는 조금 떨릴 수도 있지만 금방 즐거워질 거예요. 합창단 생활 화이팅!
0: 꿈 많고 재능 많은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탁월한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신청하세요.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샬롬,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그들의 목이 찢기면서도 찬양하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던 키케로. 그는 차라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사람들의 행렬을 보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의 철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분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들의 삶과 그들의 죽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들의 삶과 죽음으로 증거하고 있는 저들의 하나님을 무엇으로 부인할 수 있단 말인가? 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죽음도 불사하는 믿음이었는데요. 박해를 당하고 잡혀서 죽을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견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지금의 기독교가 있을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놀라운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향기로운 찬송 첫 찬양으로 나주의 믿음 갖고 향기로운 나무의 찬송 들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네, 우리는 주님을 늘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나의 힘이시며 구원이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예스 CCM 앨범에 수록된 찬양 들으시고요. 예스는 찬양 국립합창단이 부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세계의 강을 건너라. 크리스천이 되려면 필연적으로 세계의 강을 건너야 한다. 맨 처음 만나는 것은 해방의 강이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누리는 것이 불안으로부터의 해방이다. 두 번째는 기쁨의 강이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행복감에 젖어들며 가끔 실없이 웃다가 주위로부터 핀잔을 듣기도 한다. 한때는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들이 하찮아 보일 때도 있다. 세 번째로 만나는 것이 고난의 강이다. 사람들은 보통 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한다. 비행기를 타보면 지상에서 비가 내리고 안개가 자욱해도 구름층 위로 올라가면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시련을 거쳐야 한다. 우리는 때로 좌절과 고난의 원인을 외부로부터 찾으려 한다. 하지만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그 문제가 있음을 발견한다. 이러한 문제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첫째 관문이 바로 근심과 염려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근심과 염려가 마음속에 있는 한 더 높은 단계로서의 신앙의 발전이 어렵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나의 믿음 약할 때 김상은님의 음성으로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 곡 연이어 함께할게요. Back to the Bible Quartet의 God Will Take Care of You, 찬송가 메들리 윤지연님의 오보의 연주 찬송 들으시고요. 연이어 필그림 미션 코어의 찬송 이어집니다. 이 세상 고난이 끝나고.

그 단계를 넘어서면 새로운 신앙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한 단계 올라서고 넘어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고난과 고통이 넘기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뒤에 또 다른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펼쳐져 있을 것을 기대하세요.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쁨과 감사의 찬양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끝으로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찬송 전할게요. 향기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영래의 함께 행복. 샬롬, 행복한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행복지기 박영래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에 왔습니다. 사람에 따라 그림이나 음악을 잘하기도 하고요. 글을 잘 쓰고 운동을 잘하는 등 다양한데요.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실증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일에서 즐거움을 찾아 더욱 발전하게 되고요.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성공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네요. 그런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지 못하면 자꾸만 겉돌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장점을 살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박영나의 함께 행복 출발하겠습니다.

원웨이싱어 씨가 불러준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오늘 첫 찬양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박영나의 함께 행복 듣고 계십니다. 박영나의 함께 행복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여러분 만나고 있어요. 은혜의 찬양들과 말씀, 또 삶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준비한 찬양 나눌게요. 먼저 희지윌의 내 구주 예수를 들으시고요. 이어서 강원명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나눌게요.

함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향기나는 이야기. 주일 이 시간은 고상선 목사님의 묵상집 그 말씀 힘되어 365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야성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나누겠습니다. 존 스토트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오늘날 신앙의 힘을 점점 잃어가는 이유 중 하나를 인간 이성의 한계 안에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이라 평가했습니다. 인간의 이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길들지 않은 야성의 하나님이신데요.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자인 아슬란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그는 안전하지 않아 그러나 선한 분이야 그는 왕이야 라고 말합니다. 안전하지 않다는 말은 인간의 이해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크심과 거룩함을 보여주는 말인데요.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오늘 우리 신앙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는 길은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큰 문제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함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오늘은 고상선 목사님의 묵상지 그 말씀 힘되어 365 중에서 야성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경계에서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다고 하는데요.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을 찾고요. 그 안에서 열심을 다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리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주일에 함께한 박영나의 함께 행복, 어느덧 인사드릴 시간이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주수화의 날마다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행복지기 박영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헤리티지교회 노민성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헤리티지교회 노민석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두 사람의 인생을 소개할까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는 스페인에서 투사로 일했고 그리스와 터키 전쟁에서는 또 종군 기자로 아프리카에서는 코끼리와 사자를 사냥했습니다. 쿠바에서는 군수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가로 수란을 발휘하고 또 틈틈이 바다 낚시를 즐겼습니다. 파리에서는 특파원으로 일했고 또 작가로도 활동했습니다. 노르망디 상

6작전에서는 그가 탄 비행기가 두 번이나 떨어졌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한 번 하기도 힘든 결혼 네 번이나 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1954년에 지성의 상징인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가 62세 되던 해에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사냥총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도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를 쓴 헤밍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인생의 행복을 찾아 도전했지만 어느 날 그가 찾던 행복이 모래성을 쌓는 것 같은 허무감이 되어 밀려오자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전에 11살, 9살, 그리고 5살, 3살 자녀와 함께 남겨진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솟아날 길은 있다고 했는데 그녀에게는 손톱만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죽기보다 힘든 공고한 세월이었지만 내 아이들의 눈망울을 바라보면 인생의 끈을 놓는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종교의 힘을 한번 빌려보기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목욕 제기하고 정화수 떠놓고 복을 달라고 빌었습니다. 정초가 되면 마을 입구에 있는 큰 느티나무에 새끼줄을 치고는 복을 달라고 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영적인 공허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있는 한 사람이 토동때 예수 한번 믿어보지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도동댁은 저희 할머니 태코입니다. 그때 저희 할머니의 귀가 번쩍 뜨여졌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교회 첫 발걸음 옮긴다는 것이 왜 그렇게 힘이 든지 교회로 가는 길이 천리길처럼 느껴지고 예배당 입구에서 들어갈까 말까를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누가 볼까 봐 고개를 푹 숙이고 예배당 가장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는 그 순간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를 시작하는데 예배 마칠 때까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후 일요일 오전, 저녁, 수요일 저녁, 매일 새벽 기도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94세로 인생을 마감하실 때 40여 년을 어머니처럼 모셨던 자부의 품에서 인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입버릇처럼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도동댁 예수 한번 믿어보지 라는 그 말을 듣고 교회에 간 것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잘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있어서 도동댁 교회 한번 나가보지 라는 그 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우리 예수님의 초청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인생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존재입니다. 죄와 사망은 인생들로 하여금 참 행복을 빼앗아 가버렸는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뭔가 이룬 것 같고 이제는 된 것 같은데 결국에는 공허함만 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이 어떤 짐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질병의 짐입니까? 실패의 짐입니까? 가정 문제에 대한 짐입니까? 아니면 미래가 정말 불안해가지고 잠이 안 옵니까? 너무 고독해서 우울증에 걸릴 지경입니까? 왜 혼자서 그 짐을 지고 힘들어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저희 할머니를 초청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한 것처럼 오늘 선생님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우리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으면

0: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나눠지지 못하는 나의 삶의 어려운 짐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의 짐을 나누어 지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라고. 이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조금 더 이야기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 가까운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신청서를 보고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3927, 샵 3927번 문자 메시지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신 후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문화관광재단이 후원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유예지의 독주회가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9월 2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피아니스트 서아름, 첼리스트 정지은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서남호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도

갑진로에 위치한 울산 성광교회에서 주일 예배 성가대 지휘자를 초빙합니다. 성악 및 지휘 전공자를 우대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73-6688번, 지역번호 052-273-6688, 울산 성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대는 찬양 및 정통 클래식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소속을 제외한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는 주제로 9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9월 28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30일 수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 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5-6980번, 지역번호 052-295-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5-0191번, 지역번호 052-265-0191, 옥동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나...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길가에서 만난 예수. 안녕하세요. 유영미 아나운서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자, 그런데 길이 안 보여도 그 길을 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먼저 예비하시는 분이 있으셨겠죠. 자, 오늘 길가에서 만난

그 이야기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근데 사 역사 속에서 조선에서 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길을 걸었던 선교사님들의 행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길자 선교사님 만납니다.

0: 최명자님의 주님의 뜻을 따르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길재 선교사님.
1: 네, 안녕하세요. 이길재 선교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항상 반갑습니다. 네,
1: 날이 서늘해서 너무 좋습니다.
0: 좋습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882 이모군란, 네, 네. 네, 일본으로 건너간 이수정 선생님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요? 어느 분이십니까?
1: 오늘은 조금 멀리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0: 네.
1: 오늘 이야기는 조선이 아니라 멀리 미국에서 시작됩니다.
0: 네.
1: 1883년 미국 대륙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아주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져요. 한쪽은 갓을 쓰고 도포를 휘날리며 앉아있는 조선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쪽에는 미국 감리교회의 한 목사님이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만남이 훗날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바로 조선 최초의 미국 외교 사절단인 보빙사와 미국 감리교 목사 존 프랭클린 가우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0: 네. 미국으로 갑니까, 이제?
1: 네네.
0: 일본에서 미국입니다.
1: 네.
0: 선교사님, 당시 조선 관리들이 미국

0: 여기까지 가게 되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1: 네,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예. 시간을 이제 1년 전으로 돌려보려고 해요. 1년 전이면 18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난 그 시기인데, 그 이모군란 일어나기 바로 전에 5월 22일 날 조선은 미국과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합니다.
0: 네.
1: 조선이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정식

0: 수국이어서 감내해야만 했던 불평등 조약이었지만 미국과의 수교를 통해 대외관계를 넓히고 새로운 문물을 직접 살펴볼 기회를 갖게 되고 그 필요를 느꼈던 거지요.
1: 네.
0: 1883년 미국의 초대 주한공사 푸트가 조선에 부임하자 고종은 담내와 외교관계 강화를 위해 특별사절단을 파견합니다. 그들이 바로 보빙사였어요.
1: 네.
0: 권사님과 저는 학창시절에 겸미단, 겸미사절단이라고 그렇죠. 배운 세대입니다.
1: 네. 아니요, 저희는 보빙사, 이게 나이가 나오는데 보빙사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겸미사절단입니다.
0: 네네.
1: 수능에 꼭 나오는
0: 맞아요, 이야기. 맞아요.
1: 수능 공부하시는 분들.
0: 네, 지금도 나옵니다.
1: 겸미단, 겸미사절단 잊지 마십시오. 미국을 방문했던 관리들은 어떤 분들이셨습니까?
0: 대표적인 인물이 그 민비의 조카였던 민영익 씨가
1: 그렇죠.
0: 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직책이 전권 대신
1: 네.
0: 민영익을 중심으로 해서 부대신이 홍영식, 종사관 서강범, 그리고 그 외에 한 다섯 분 정도가 함께 참여해서
1: 네.
0: 미국을 방문합니다. 1883년 7월에 조선을 출발한 일행은 일본을 거쳐 태평양 건너 9월 2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합니다.
1: 네.
0: 이때 일본에서 만났던 미국인 퍼시픽 로웰이라는 통역관과 일본인 또 안내인, 또 중국인 오레당이라는 분까지 해가지고 이 인원들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1: 45일 정도
0: 네.
1: 이제 걸린 여행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83년에 조선 사람이 미국까지 갔다니 엄청난 여행이었습니다.
0: 그렇죠. 이동만 45일 했으니까요.
1: 그러니까.
0: 그리고 또 여행하고 뭐 다른 나라 둘렀다 오신
1: 네,
0: 분도
1: 네.
0: 막 반년 이상 여행한 분들도 있으니까요.
1: 그랬을 것 같습니다.
0: 태평양을 배로 건너고 미국에 도착해서 다시 대륙횡단 열차를 타야 했습니다.
1: 네.
0: 미국 방문 기간 동안 이들은 공장, 농장, 병원, 전신회사, 우체국, 신문사, 공립학교, 육군사관학교 등 당시 미국의 근대적인 시설을 적극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실제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당시 미국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 있었대요.
1: 어머나.
0: 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철문이 닫히는 거잖아요. 쿵 닫히고 갑자기 훅 내려갈 때
1: 네.
0: 우리는 지금 엘리베이터를 늘 일상으로 타고 있어서 이걸 못 느끼지만
1: 그렇죠.
0: 아마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처음 탔을 때 그 엘리베이터 느낌이요.
1: 그래요.
0: 그때 우리나라 관리들이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셨대요. 그런데 9월 18일에 이분들이 미국의 당시 아서 대통령을 공식 접견하고 고종에 국서를 전달했대요.
1: 네, 네.
0: 조선이 국제사회에서 독립된 국가로 직접 외교를 펼치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었어요.
1: 그러네요. 독립된 국가.
0: 네. 근데 이때도 되게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어서
1: 예.
0: 이 모습이 사진이 미국 신문에 실리는데
1: 네.
0: 당시 우리나라 대표단이 대통령을 예방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대면하는 순간 미국의 왕이니까 순간 엎드려 세 분이 큰 절을 한 일하는 미국 사회의 작은 에피소드로 전해집니다.
1: 동방예의지국.
0: 임금님 만났는데 당연히 큰 절해야죠.
1: 그렇구나. 아, 그래요. 우리 방송 가족분들 웃으시고 끄덕끄덕 하실 것 같아. 그렇죠?
0: 네네.
1: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 너무 당황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0: 그 장면을 기사로 앞면에 실기도 했습니다.
1: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보빙사 겸미단이 갔는데 가우처 목사님을 어디서 어떻게 만난다는 거예요?
0: 그럼 지금부터 또 140여 년 전
1: 네.
0: 미국 대륙 횡단하는 열차 안으로
1: 네,
0: 여행하겠습니다.
1: 열차 탔습니다.
0: 네네. 조선의 관리들은요. 예의와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1: 그렇죠.
0: 외출 중에는 절대 의관을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관, 즉 모자와 의복을 잘 갖춰 입는 것. 그것이 양반으로서의 채통이고
1: 그렇죠.
0: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이 반대로 문화가 전혀 달랐으니까요. 미국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1: 네.
0: 권사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려고요. 우리가 지금 서양식 문화를 많이 따르잖아요.
1: 네.
0: 서양의 문화는 실내에 들어가면 모자와 외투를 어떻게 하는 게 예의일까요?
1: 당연히 벗죠.
0: 그쵸?
1: 남자들 모자 벗고 외투 받아주잖아요.
0: 네네.
1: 현관에서. 그죠?
0: 네네.
1: 예.
0: 실제로 이제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네. 손님이 오면은 이걸 받아서 이제
1: 당연하죠.
0: 앞에 옷걸이에 걸어주는
1: 그렇죠.
0: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양반 관리들은 외출을 하면 모자나 외투의 옷매부새를 바르게 고치는 것이 예의였잖아요. 조선시대 양반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외국에 사신으로 간 양반들이었지만 아유, 이 모자가 또 우리가 또

0: 좀 큰가요? 조선의 양반들의 이 모자 층이 그렇죠. 정말 컸잖아요. 예. 그리고 비단은 또 얼마나 화려했게요.
1: 아, 그렇죠.
0: 그러니까 그 한복을 또 외국인들이 유심히 봤을 거예요.
1: 신기하게 봤겠죠.
0: 네,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강탈했다고 하죠. 강탈하게
1: 한복.
0: 충분했습니다.
1: 비단.
0: 네, 네. 열차 안에서 어떤 사람이 미국 사람들에게 통역관에게 물어본 거예요. 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보시오들, 당신들 머리에 쓰고 있는 게 그게 뭐예요?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이제 통역관이 이걸 통역해 줬을 거 아니에요. 네, 로엘이 영어를 알아들어서 그 얘기를 일본인이 듣게 되고 네. 그걸 다시 중국인에게 말해주고 중국인이 다시 한국인에게 물어보는 과정, 이 다중통역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1: 네.
0: 그러자 조선인들이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번엔 통역관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에 쓴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권사님?
1: 머리에 쓴 거 네. 안에 상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1: 머리를 단발했을까요?
0: 아니요, 아니요.
1: 그 전이죠.
0: 우리 모자를 쓰고 있었잖아요.
1: 가.
0: 네, 가.
1: 갔었죠, 가. 네. 갓.
0: 그러니까,
1: 가시오.
0: 갓. 그러니까 통역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1: 가시오.
0: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니네 머리에 그게 뭐야? 그랬더니 우리나라 갓. 사람들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나 맡은 거예요.
1: 그렇죠, 네네. 그렇죠. 신앙의 민족이네. 가시오. 늘 머리에 쓰고. 가시오.
0: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 내한한 선교사님들이 네. 가장 빠르게 배운 단어 가운데 하나가 가시였대요. 결혼을 한 모든 조선인 남자들은 하나님을 머리에 모시고 다니는 그런
1: 그렇죠.
0: 나라였죠.
1: 네. 갓을 모시고 다닙니다.
0: 그런데 이 여행 중에 우리 민족을 유심히 바라본 한 사람이 있었어요.
1: 네.
0: 그의 시선은 여느 미국인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바로 볼티모어 제1교회에서 목회하던 가우초 목사님이었어요.
1: 네.
0: 그는 보빙사 일행과 3일간 여정을 함께하며 대화합니다.
1: 네.
0: 그리고 대표였던 민영익과 관계를 맺게 되고요. 그에게 자신의 집을 한번 방문하면 좋겠다라고 초대의 인사도 전했다고 해요.
1: 네.
0: 뉴욕에서 일정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온 가우초 목사님은요. 주일 설교를 하며 조선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할 것을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1: 우와. 열차 안의 만남이 또 이렇게 이어지는군요.
0: 네네.
1: 조선 선교까지 이제 주일 설교로 준비를 하신 거예요. 자, 찬양한 곡 듣고 나서 이야기 해드릴게요.

0: 예수 이름 높이세 배재철님이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가우처 목사님 주일설교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조선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은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선교사도 없습니다.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비를 마련합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또 준비해 주시는군요. 우리나라 당시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이제 생기는 건가요?
1: 맞습니다.
0: 그 당시에?
1: 네. 네. 뉴욕에서 아서 대통령을 만난 후에 여러 시설들을 돌아본 보빙사 일행은요. 네. 일정 중에 가우처 목사님 집을 방문해요.
0: 네.
1: 그리고 실제로 친목을 도모합니다.
0: 예.
1: 가우처 목사와 교회는요. 교단 선교부에 조선 선교를 위해 사용할 헌금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조선 선교는 바로 시작되지 못합니다.
0: 아니 왜요? 선교비 마련이 됐는데.
1: 이유가 너무 간단했어요. 교단 선교부에서 조선에 관한 정보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조선에 관한 정보 가운데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사실 정도를 알았거든요.
0: 네.
1: 아직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교부에서. 권사님, 제가 나라 이름 하나 말씀드리려고요. 혹시 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기니비사우라는 나라를 알고 계세요? 기니비사우. 아마 많은 분들이
0: 가나다라는
1: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모르면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0: 그렇죠.
1: 아마 방송 가족분들 가운데 기니비 사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사실 그래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요.
0: 예.
1: 제가 부산의 한 교회 선교 집회 때 말씀 전할 때 이 질문을 그분들께도 드렸어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니비 사우를 알고 있다고 손을 드시는 거예요.
0: 아.
1: 제가 진짜 당황했거든요.
0: 네.
1: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교회 좌석 앞에 미전도 종족 국가들의 기도 정보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0: 아, 그렇구나.
1: 그러니까 그곳 가운데 듬성듬성 기니비 사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0: 네.
1: 매주 자리에 앉을 때마다
0: 기도하시겠죠.
1: 그 앞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기니비 사우를 보고 들었던 분들이 계셨던 거죠.
0: 그렇군요.
1: 그렇게 이 가우처 목사님과
0: 네.
1: 교회 성도님들이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0: 네. 자, 그럼 우리나라에는 이제

0: 어떤 경로로 선교사님들이 이제 오시게 되는 걸까요?
1: 사실 보빙사는 미국을 보러 갔잖아요. 그런데 가오초 목사님은 보빙사를 통해서 조선을 봤습니다. 1883년 11월 6일 가오초 목사님은요 미국 감리교 해외 선교본부에 조선 선교를 시작하다고 아예 공식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자신의 돈 2,000달러를 조선 선교를 위한 씨앗 헌금으로 드렸어요. 선교 지향적 목회를 하던 가오초 목사님은요. 교단 선교부가 조선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다가 자신이 알고 있는 일본인 사역자, 선교사에게 조선의 상황에 관해서 알아봐 줄 것을 이렇게 요청합니다.
0: 네. 선교사님, 시간을 좀 내서 조선으로 가시고 땅을 물색해서 선교부를 설치할 수 있는지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이방인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기독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성사된다면 이것은 일본 교회로서도 명예가 되겠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 이룩해 놓으신 업적 위에 또 새로운 업적을 남기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선교 위에 있으라면 진짜 물불 안 가리시고 뛰어 다니시는 분이셨습니다.
1: 맞습니다. 가오초 목사님은요. 네, 네.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나이가 14살이었대요.
0: 네.
1: 그 14살짜리가 짜리가 그러니까 너무 죄송하긴 한데
0: 정말 어린 나이에
1: 이렇게 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0: 네.
1: 라고요.
0: 아니 우리 나이로 보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1: 네,
0: 그죠?
1: 맞습니다.
0: 떡잎부터 달랐습니다.
1: 한 가지 일화가 더 전해지는데요.
0: 네.
1: 1877년 평생의 선교 동역자가 되는 메리 시슬리아 자매와 결혼하세요.
0: 네.
1: 근데 그 자매의 아버지가 의사였고요. 삼촌들 또한 사업가와 의사로 지역에서 명성이 자자했던 가문이었답니다.
0: 네, 네.
1: 결혼을 승낙받으러 찾아갔을 때 이 아버지가 그 장인이 되시는
0: 그쵸.
1: 분이죠. 젊은 가우처를 바라보던 그 메리의 아버지의 시선이 무지 차가웠대요. 그는 가우처가 자신의 재산을 이 가문의 재산을 탐내는 것으로 오해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0: 네.
1: 이때 가우처 목사님이요. 그 오해를 잠식시키는 분식시키는 말을 한마디 툭 하고 던집니다. 이렇게요.
0: 저는 메리 때문에 메리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재산으로 수많은 선행도 할 수 있습니다. 와, 자신감 충만하다.
1: 아, 이 말,
0: 멋지십니다.
1: 이 말을 그때 알았어야 되는데 나는 그녀 때문에 그녀를 원합니다. 아, 이렇게 했었어야
0: 그러니까,
1: 되는데.
0: 그러니까 그저 다른 변명 필요 없어요. 진짜 아내를 그, 진짜 예. 응? 메리를 정말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1: 그리고 그 재산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선교하는 곳에 쓸 수 있습니다.
0: 같이 있게 쓸 수 있는
1: 이야기합니다. 가오초 목사님은 실제 그 재산을 통해 여러 교회와 학교를 세웁니다.
0: 네.
1: 처음 그가 한 일은 조선에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죠.
0: 네.
1: 그리고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반응했습니다. 편지를 썼고 재정을 드렸고 사람과 교회를 움직였습니다. 한 사람의 관심이 또 다른 사람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0: 네.
1: 그리고 조선으로 향합니다. 가오초 목사님의 확인된 조선 방문 일정만 한 6차례 되더라고요.
0: 그 멀리서 미국에서
1: 네네.
0: 오신 거예요.
1: 맞아요.
0: 와, 처음 조선은 언제 오셨습니까?
1: 그 1883년 네. 열차 안에서 보빙사 일행을 만나고 난 이후로 24년이 지나서 처음 조선을 직접 찾으세요.
0: 아, 그러셨구나.
1: 근데 의미 있는 게 첫 방문이 1907년이었더라고요. 바로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났던
0: 아,
1: 해였습니다.
0: 네네.
1: 또 가오초 목사님은 자신의 교회와 지역 교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외 선교의 필요성을 알렸고
0: 네.
1: 조선 선교를 위해 재정을 드리고 사람을 움직였습니다.
0: 네.
1: 그리고 여러 차례 한국 방문하면서 교육과 선교 현장을 살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915년에는요. 자신이 후원한 배재학당 동관 건물 정초식에도 참석했고요.
0: 네.
1: 1919년에는 3.1운동 직후에 조선을 찾습니다. 그리고 1920년에도 다시 한국을 방문해서 감리교 연회와 교육기관들을 살피면서 지원하고 기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지요.
0: 아,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1: 네.
0: 기차에서 우연히 보빙사, 네, 그 견미사절단 사람들을 만난 거거든요.
1: 네.
0: 우연히. 근데 평생 조선을 품은 선교사님이 되셨네요.
1: 맞습니다.
0: 네.
1: 가오초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선교의 시작은 바로 지금 이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0: 처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
1: 네.
0: 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 그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것, 그리고 그 정보에 내가 할수 있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선교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선교의 시작은 정보에 반응하는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가우처 목사님의 이야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국에서 일어났던 보빙사 사건과 가우처 목사님의 그 조선선교 이야기 전해 들었습니다. 공부 많이 했어요?
0: 감사합니다.
1: 이기재 선교사님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1: 길가에서 만난 예수 재밌으시죠? 공부 많이 되시나요? 네. 시험 볼까요? 시험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시면서 받으신 은혜나 청취 소감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님아 춘천 양념 순살 닭갈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사연 몇 분만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사사이사님, 토마스 선교사님 사역 들으시고 또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 이야기해 주셨고요. 7437님, 정말 예수 사랑, 희생 정신,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도 듣고 감명받으신 이야기 쭉 올려주셨습니다. 250님은 정말 이 땅에 복음 전하신 선교사님 얘기 듣고 가슴이 먹먹해진다고요. 감사합니다. 파리 사모님, 길가에서 만난 예수 2주 못 들었는데 재방송 안 되냐고. 우리가 몰랐던 얘기 유영미 아나운서랑 또 이길자 선교사님 두 분이 너무 재밌게 진행해 주셔서 많은 도움 된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끝찬양은요, 어게인 1907 앨범 중에서 어게인 1907 준비했습니다. 제작의 문명선 PD였고요, 아나운서 유영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문화관광재단이 후원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유예지의 독주회가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9월 2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피아니스트 서아름, 첼리스트 정지은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서남호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성광교회에서 주일 예배 성가대 지휘자를 초빙합니다. 성악 및 지휘 전공자를 우대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73-6688번, 지역번호 052-273-6688, 울산 성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대는 찬양 및 정통 클래식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소속을 제외한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9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9월 28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30일 수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 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5-6980번, 지역번호 052-295-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5-0191번, 지역번호 052-265-0191, 옥동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문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 229개 9000번 지역번호 052 220의 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명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박혜리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무거동교회 유성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무거동교회를 다니고 있는 유성기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다름이 아니고요. 혹시 예수를 믿어보셨는지 혹은 교회를 다녀보셨는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잠히 주변을 살펴보면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리듯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람이든지 전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꼭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져야 있는 것은 꼭 아니죠. 가령 핸드폰이 있어요. 이 핸드폰은 전파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죠.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이 전파를 통해서 자료가 전송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되면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비게이션도 위성의 GPS 전파를 통해서 연결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없고 미처 다 알 수 없고 심지어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도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엄마 뱃속에서의 태생 그리고 또 일생 그리고 또 일생이 끝나고 나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의 세계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죠. 이 태생과 일생과 영생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천국과 지옥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전파가 눈에 안 보이고 공기가 눈에 안 보이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은 이시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핸드폰을 만든 공장이나 사람이 있듯 그리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반드시 만든 사람이나 만든 공장이 있듯이 이 세상에 보이는 하늘 그리고 구름 그리고 별, 달, 해 하나님은 이 만물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눈으로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믿어보면 아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꼭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꼭 전달되지요. 예수님은 늘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보고 또 하나님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의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파스칼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게임이 놀이나는 그런 학문을 가르쳤어요. 이 학문을 가르칠 때에 천국과 지옥을 비유해서 가르쳤거든요. 재밌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뭐냐면 두 사람에게 천국이 있다 라고 그렇게 전제한 후에 한 사람은 천국을 믿고 한 사람은 천국을 믿지 않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죽어서 영혼의 세계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실제로 천국이 있다라고 믿은 사람, 천국이 있는데 천국이 있다라고 믿은 사람은 천국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박이 났겠죠. 그런데 천국이 있는데 없다라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망했겠죠. 반대로 천국이 실제로 없는데 천국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죽어서 영혼의 세계로 갔어요. 근데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확인을 보니까 천국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본전이겠죠.
그리고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본전이잖아요. 우리가 늘 언제나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것을 취하고 우리의 이득을 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좋은 것에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 좋은 것을 우리의 삶에서 취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면 간단해요.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을 보게 되면 대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을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네, 맞아요. 사람이 죽을 확률은 10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50%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게임의 이론으로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이길 확률, 우리의 이익을 취득할 확률이 훨씬 더 커요. 왜냐하면 죽어서 영혼의 세계 가서 천국이 없거나 지옥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면 큰일 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인생은 태생과 일생과 영생이 있죠. 영생이 없어요. 혹시 보셨어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꼭 단정 지을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 믿을 거야 오늘 시간 결단하시면 여러분 마치 보험에 들어서 마음에 안심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사는데요 길면 80, 90이잖아요 이 기간 동안 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36%입니다 한 3분의 1 정도 되죠. 이 3분의 1의 확률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을 위해서 실손보험을 들죠. 그런데 생명보험이나 암보험이나 이런 것 자칫 우리가 타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늦게 병을 발견하거나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것 때문에 혹시나 실수로 우리가 저 세상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좋은 보험 상품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천국보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보험은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보험을 넣어도 못 타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보험은 천국보험인데 천국에 가서 타먹는 거예요. 이 천국보험은요 나이도 그리고 남녀도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진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들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공짜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나 어디에서나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내 마음속에 사인만 하면 그 즉시로 발휘가 돼요. 여러분 천국보험에 들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 천국보험에 들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믿으면서 그렇게 보험에 들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죽을 확률이 100%인데 우리가 아까 파스칼의 게임 이론처럼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예수를 믿지 않을 이유가 있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만져지는다고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고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천국보험에 드셔보시는 거 어떠실까? 천국보험에 드는 그런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 지금 여러분의 마음 밖에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활짝 여시면 돼요. 지금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선생님도 두 손을 상호 오시고 마음에 전혀 부담 없이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그러면 천국 보험에 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천국이 여러분에게 100% 보장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을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고 그렇게 부인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편하지 않는 죄들을 지어가면서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데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를 예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내 마음에 내 삶에 거하여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언제나 나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 기도 잘 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모셨다면 이제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겠죠?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혹시나 왕궁에 살거나 아니면 사람이 적절한 곳에서 살게 되면 그곳에 맞는 법을 따라가야 되겠죠.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냥 그대로 이때까지의 생활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라, 섬겨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 신앙생활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셨으니까 이 다음에 다시 만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데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경에 무린 곳을 찾아서. 아,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으로 깊이 체험한 귀한 분들을 모셔서 간증을 듣는 성경의 무린 곳을 찾아서. 아,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음성을 딱 듣는 순간 아, 그분하고 무릎을 탁 칠 만한 분입니다. 아, 대한민국 대표 성우십니다. 예전에 영화 더빙을 많이 할 때 황비홍의 이연걸 전담이셨고요. 천밀밀의 여명, 화양연화의 양조위, 그리고 극동방송 라디오 드라마, 주말 드라마에서는 예수님 역할을 전담하셨습니다. 수천 편의 대기업 CF를 녹음하신 그야말로 대표 성우셨는데 이분이 성경 천구절을 암송하고 그리고 신학을 하시고 목회자가 되시고 개척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극동방송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셔서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홍성헌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아유, 예, 반갑습니다.
0: 아, 네. 네.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네. 소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저도 무림고수 애청자의 한 사람으로 너무나 귀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 무림고수를 한 번이라도 본 분들은 큰 축복 받은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오늘 제가 이렇게 또 게스트로 나오게 됐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만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예, 반갑고 감사합니다.
1: 아멘. 네. 아, 이 풍부한 목소리 들으시고 지금 반가워하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이연걸 전담이셨어요?
0: 네, 한 25작품 정도 한 것 같아요. KBS, SBS.
1: 그 양조위, 여명, 곽부성, 네. 견자단, 조문탁, 007 제임스 본드도 하셨네요. 티모시 예, 달튼.
0: 예.
1: 아, 이거 많은 분들이 아실 거네요. 사랑과 영혼의 패트릭 스웨이즈, 장클로드 반담, 조니 뎁, 주드로. 수많은 외화 주인공을 하셨네요.
0: 뭐 이제 다른 배역들은 또 제가 전담한 건 아니고
1: 네.
0: 캐릭터마다 같은 배우라도
1: 네.
0: 정화 바뀌기도 하는데 이연걸만큼은 제가 한 25작품 한 걸 보니까 뭐 이게 저격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PD분들이.
1: 내적 친밀감이 있으시겠네요.
0: 네.
1: 그리고
0: 그렇습니다.
1: 취낙을 한다는 건 보통 결단이 아니신데
0: 네네.
1: 어떻게 이렇게 목회자이기를 결단하셨나요?
0: 예, 이 목회자가 된 이제 그 과정을 아무래도
1: 네.
0: 짧게라도 좀 설명을 하자면 제가 90년,
1: 네.
0: 1990년 초에 사랑의 교회의 우물가 선교회란
1: 네.
0: 곳에서 목하는 목사님이 재임 시절인데 그때 강남에 막 유흥가가 자리 잡기 시작할 때였어요.
1: 네.
0: 그래서 유흥가 대상으로 선교하는 좀 그런 통로가 필요하겠다. 그런 지역교회에 대한 지역사회에 대한 부담을 가지신 옥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제 우물가 선교회라는 곳이 태동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같이 이제 하나의 어떤 사역의 형태로 이 드라마 사역이 시작이 됐죠.
1: 지금
0: 이제 드라마 디렉터로
1: 네.
0: 참여를 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유흥가 사람들에게 다가갈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좀 어떤 접근 매체이기도 하니까.
1: 네.
0: 그리고 그게 확장이 돼서 이제는 여름이면은 열전이라는 이름으로 해수욕장, 해외까지 이제는 뭐 드라마, 영상, 월십댄스 이런 찬양 이렇게 여러 디파트먼트가 함께 이제 어우러져서
1: 네.
0: 이제 복음 전도 팀이 돼서 전도단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순회 사역을 했죠.
1: 아니 영접 기도도 꽤 많이 시키셨다고요.
0: 첫 사역이 대천 해수욕장에서 94년도 어로 기억하는데 그때 저희가 한 90명, 아름다운 제자란 찬양팀이랑 연합해서
1: 와.
0: 4박 5일간 해수욕장에서 노천 무대에서 공연을 했어요.
1: 네.
0: 거의 뭐 제대로 공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죠.
1: 그렇죠.
0: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약 600여 명 정도가 또 헌신하는 그래서 결신하는
1: 네.
0: 그런 은혜도 있었고 정말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곤고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탈진이 일어나고
1: 네.
0: 소위 번아웃이라고 하는 그런 증후군들이 나타나면서 자꾸 내가 이제 뭔가 사유화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그냥 내려놓게 됐죠. 이제는 사역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 즈음에 방송이 이제 막 문이 열린 거예요.
1: 네.
0: 그래가지고 방송에서 나밤 없이 바쁘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름도 뱅크럽도 생기고
1: 네.
0: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은 좋아지고 그랬지만 또 그것도 공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으로
1: 네.
0: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주지. 그 말씀 너무나 익히 아는 말씀인데
1: 네.
0: 그 십자가가 그 말씀 속에 자기 부인과 함께 십자가가 너무 명료하고 선명하게 와닿으면서
1: 네.
0: 아, 내가 십자가를 알고는 있었지만 충분치 못했구나라는 이해와 함께 그때부터 하나님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뭔가를
1: 네.
0: 깊이 있게 묵상케 하시면서 지나온 시간을 피드백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왜 번아웃이 일어났을까.
1: 네.
0: 몸이 지쳐서 번아웃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은 내 육신의 열정으로 하나님이신 귀한 은혜를 내 속사람이 거듭난 영이 분명히 담겨지고 느꼈지만 방법론에 의해서 육신의 방법으로 했을 때 탈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구나.
1: 네.
0: 내 사역을 떠났고 그리고 이제 방송이 바빠지면서 이름도 유명해지고 경제적 여건이 좋아지면은 할 수 있는 일은 죄 짓는 일밖에 없더라고요. 네. 주님으로 채워질 자리가 다른 것들로 채워지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제가 방황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이제 하나하나 다시 이제 새 마음으로 할 때 아내가 당신 신학을 해야 됩니다.
1: 아, 사모님이 먼저 권하셨어요?
0: 그래서 아니, 무슨 신학을 왜냐하면 제 이해는 신학은 목회를 위한 과정이지 신학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사역은 가능한데
1: 가능하면 좀 피하고 싶으셨군요.
0: 네, 저는 목회에 대한 마음은 없었고 이제 문화사역에 대한 내 아내가 아니에요. 당신 하나님의 신학을 그런 의미로 해야 되는 의무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0: 뜻하신 바가 있다라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이건 순종해야 된다고 해서 사실 아내의 권유 때문에 제 안에 어떤 확증되고 그래서 능동적인 어떤 상태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죄송하게도 등 떠밀린 것처럼.
1: 사모님이 예수연도단 또 간사로
0: 예, 맞습니다.
1: 사역을
0: 예수연도단
1: 하시던
0: 사실은
1: 분이라고요.
0: 선교사로 이미 그
1: 아.
0: 모빌라이징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0: 재밌으셨어요?
1: 신학이 너무 재밌고, 야. 아,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한 지식을 습득하는 즐거움보다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0: 네.
1: 그런 기쁨으로 신학은 잘했는데 문제는
0: 네.
1: 문제는 그렇게 나름 성적도 아주 우수하게 졸업을 했는데 졸업할 때까지 어느 영역에 헌신해야 될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생략하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말씀하셨는데
0: 아.
1: 제가 못 듣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0: 그렇군요.
1: 제 교회에 대한 그 쉽게 말해 섬김
0: 네.
1: 목회자로서 그런데 그걸 제가 저는 그냥 문화사역자입니다 하나님.
0: 어허.
1: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도 킹덤 미니스트리라는 이름으로 스피치 사역
0: 네.
1: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0: 아하.
1: 이 교회에 대한 영광을 부어주시는데
0: 야.
1: 아 그러면서 에베소서를 이렇게 제가 또 암송하던 구절 등의 에베소서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0: 어허.
1: 마치 비밀을 풀어놓으시듯이 그러면서 제가 그때는 목사 안수도 좀 미뤘던
0: 네,
1: 상황인데
0: 네, 네.
1: 목사 안수도 서둘러 받고
0: 아하.
1: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준비하게 됐던 거죠.
0: 그러니까 내 네. 생각하고 네. 하나님 생각하고
1: 네.
0: 내 계획하고 완전 달랐네요.
1: 네, 네 맞습니다.
0: 야,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목회적인 부르심을 확실히 깨달으시고
1: 네네.
0: 개척을 지금 하셨단 말이에요.
1: 맞습니다.
0: 사실은 여기까지 말씀하신 간증이 3시간짜리인데 네. 지금 10분 만에 여러분 압축을 할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성경의 무림고수니까요. 성경 얘기를 좀 있으면 할 겁니다.
1: 네.
0: 개척은 어디 하신 거예요?
1: 아 지금 한 10여 년 전부터 같이 성경 공부한 집사님
0: 네.
1: 부부가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교회를
0: 네.
1: 본격적으로 제가 이런 중간에 생략된 많은
0: 네.
1: 과정이
0: 네.
1: 있지만
0: 네.
1: 그래서 이제 교회를 그분들과 시작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두 분이 본인 가정을
0: 오.
1: 예배 장소로 오픈하겠다.
0: 네.
1: 이렇게 헌신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분당 정자동
0: 네.
1: 그분댁 거실에서
0: 야.
1: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0: 그래서 그 예배 드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 이제 몇 개월 안 돼요.
0: 근데 이게, 몇 개월 안 됐는데 교인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1: 원래는 이제 그 두 가정 다섯 식구가 예배를 네. 드리다가 한 달 좀 전에 대외적으로 오픈을 했죠.
0: 아하.
1: 교회법상 10명까지는 기도처라고 합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뭐 한 명이 돼도 그냥 교회 이렇게 선언할 수 있지만
0: 네.
1: 교회법상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외적으로 오픈은 안 하고
0: 네.
1: 아직도 제가 교회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고요.
0: 오늘 지금 공식적인 첫 오픈이네요.
1: 예. 그래서 아직은 저는 이제 물으면은 기도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0: 네.
1: 아직 10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런 과정에 한 달 보름 전쯤에 이렇게 오픈을 하면서 두 분이 새롭게
0: 아하.
1: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일곱 분.
0: 교회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1: 그 교회입니다.
0: 아, 거기 그 교회 할 때 그 교회요?
1: 예, 영어로는 더 처치인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0: 네.
1: 교회에 대한 이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에베소서 말씀을
0: 네.
1: 통해서 에베소서가 다시 읽히고
0: 어허.
1: 다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여시는 것처럼 깨닫게 하시면서 야,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데
0: 네.
1: 근데 그럼 교회가 달리 물론 다 주신 목회자에게 주신 또
0: 네.
1: 소명을 쫓아서 비전을 쫓아서 이름이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저에게는 교회는 그 교회, 주님이
0: 아.
1: 말씀하신 그 교회, 그 교회면 되지.
0: 아하.
1: 누룩에 섞인 것처럼 목회자의 어떤 특별한 자기의
0: 네.
1: 고유한 철학
0: 아하.
1: 아니다. 성경이 말한 그 교회,
0: 야.
1: 주님이 머리 되시고 그러면 목사부터 그 교회에 부름받은 종으로서의 기쁨,
0: 네.
1: 이걸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0: 야.
1: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할 때 교회에 담긴 그 무한한 영광을 누리는데 거기 무슨 달리 다른
0: 이름이
1: 개입될 필요가 있겠는가?
0: 이름은 잘 지으신 것 같아요. 거기 교회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교회 있잖아, 그 교회.
1: 네, 네.
0: 그 교회입니다. 분당 정자동의 그
1: 네,
0: 교회.
1: 네.
0: 이걸 왜 여쭤보냐면은
1: 네.
0: 방송 나가면 방송국으로 전화를 하세요. 자, 분당 정자동 근처에서 교회를 찾으시면
1: 네.
0: 기억이 안 난다. 그 교회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1차 간증을 마치고 찬양으로 은혜 받고 저희가 우리 목사님께서 어떻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셨고 또 교회를 어떻게 말씀으로 끌어가실 것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 듣고 돌아올 텐데요. 이 프로그램은 진한 국물 한 그릇에 영양 정성을 담은 쌀국수 전문점 하노이 별과 함께하고요. 또 무림고수를 여러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셔야 됩니다. 추천해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바로나 코스메틱에서 제공하는 중장년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솔루션 엠전 프로를 드립니다. 이거 소개해드리-

0: 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 성우이기도 하시고 또 신학을 통해서 목회적 부르심을 받고 분당구 정자동에 그 교회 아직은 기도처지만 교회를 개척하신 홍성헌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의 무림고수잖아요.
1: 네네.
0: 이거 모시게 된 이유가 일찍부터 성경 암송의 은혜를 그렇게 체험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이미 1000구절 이상을 암송을 하셨고, 사실은 천 몇백 구절 되시는데, 겸손하게 1000구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성경 암송을 하시게 된 거예요?
1: 제가 처음 동기 계기가 된 거는 제가 성우 활동할 때 성우 신우회 활동을 그때는 굉장히 활성화됐었어요. 지금도
0: 아,
1: 그렇지만
0: 뭐, 서령권
1: 많이
0: 선생님이나
1: 예,
0: 정은혁
1: 맞습니다.
0: 성우님이나,
1: 네. 그때 당시에 또 이렇게 외부 사역도 우리 이렇게 많이 관여했었고 근데 그중에

0: 하나가 백봉산 기도원이란 데서
1: 네.
0: 그때 4박 5일로 기억해요. 일독을 하는 거예요. 낭독자를 우리 성우신우에서 좀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거죠.
1: 4박 5일 동안 성경을 낭독해 드리는
0: 일독을
1: 거예요.
0: 계속 이제 낭독자들이 통독자들이 읽으면서 참석한 사람들 이제 눈으로 따라가는 거죠.
1: 네.
0: 거기에 제가 참여하게 됐죠. 참여해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 암송 비법을 또 나눠주는 강사 목사님이 게스트로 또 오신 거예요.
1: 네.
0: 네. 박모 목사님이신데
1: 네.
0: 뭐 실명을 얘기해도
1: 말씀하셔도
0: 좋을까요?
1: 되죠. 그럼요.
0: 박우기 목사님이라고 너무
1: 네.
0: 귀하게 암송 이런 그 비법이라고 할까요? 그걸 강의하시는 목사님이신데
1: 네.
0: 시편 136편으로 기억해요.
1: 네.
0: 그런데 제가 제일 처음에 암송을 한 거예요.
1: 그
0: 이분이 가이드해
1: 자리에서.
0: 주신 대로. 그러면서 야, 이게 암송의 그때 뭐랄까 영적 카타르시스?
1: 야.
0: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그 이후에 제가 그 95년도에 YEM의 BDTS 직장인 제자 훈련
1: BTS,
0: 과정이 있습니다.
1: 네.
0: 그때 훈련 받던 중에 저에게 주어진 그네 개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이에요. 거기
1: 네.
0: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1: 아멘.
0: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러면
1: 아멘.
0: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때
1: 네.
0: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씀과 그때 백봉산 그때는 좀 약간 시간적 갭은 있지만 이두 가지가 확 마음에 감동이 되면서 야, 이거는 내 입술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 암송이지. 그러면서 그냥 또그 즈음에 주님께서 마음을 준비시키셨던 것 같아요. 보면은 이 말씀이 송이 꿀보다 달다. 시편 19편 그 10절에도 보면은 말씀이 있고 시편 119편 103절에도 말씀이 있잖아요. 주의 말씀의 맛인데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응? 내 입에 꿀보다 단이다. 이러면서 또 예수님의 사탄이 시험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냐 하나님으로 난 말.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1: 스스로
0: 예, 아니 성령께서 마음속에
1: 성령께서
0: 그러면서 제
1: 네네
0: 마음속에 말씀을 그냥 단순히 외운다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가 될수 없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이해. 예, 그러면서 정말 굶주린 사람이 막 음식을 허겁지겁 먹듯이 그런 사모함으로 어떤 비법도 아니고 원리도 아니고 그러면서 놀랍게 산상수훈이 첫 암송인데 한 절, 두 절이 아니라 물론 그전에는 간헐적으로 그런 암송을 해왔죠. 그런데
1: 네.
0: 이런 문맥적 통일성을
1: 장절로
0: 가지고
1: 암송을
0: 그렇죠.
1: 시작한 거예요.
0: 5, 6, 7장을 3일 만에 암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1: 그게 됩니까?
0: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어떤 분들은 지능이 뛰어난가? 어떤
1: 네.
0: 특별한 뭐 암송 비법이 있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 말씀은 그냥 글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음으로 너희가 산다라고 했는데 그
1: 네.
0: 말씀이 아멘이 되면서 하나님 저이 말씀 없으면 제가 살수 없습니다.
1: 야.
0: 이런 마음. 이 단순한 마음으로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하면서 그걸 경험하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그 다음에는
1: 네.
0: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옥중서신이 또뭐 일주일 만에 암송이 되고
1: 아니 지금 다시요. 에베소,
0: 빌립보
1: 빌립보,
0: 골로새
1: 골로새,
0: 빌레몬
1: 빌레몬.
0: 옥중서신이라고
1: 이걸
0: 하잖아요.
1: 일주일에 통으로 다
0: 그러니까 제가
1: 암송하셨다고요?
0: 뭐 일주일에 암송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아니라
1: 보통 이제 체계적인 분들은
0: 네.
1: 적어가면서 오늘 한장 했으니까 내일 또
0: 그렇죠.
1: 하고 뭐
0: 예
1: 이렇게
0: 맞습니다.
1: 하거든요.
0: 예 맞습니다.
1: 그냥 된 거예요.
0: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하나의 방법론은 이제 굳이 방법론이라고 예를
1: 네.
0: 들자면 1절에 오고 2절에 올땐 1, 2절, 3절에 올땐 1, 2, 3절, 4절에 올땐 1, 2, 3, 4절.
1: 네.
0: 이런 식으로 10절 할 때는 1, 2, 3, 4, 5, 6, 7, 8, 9.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론이 없고
1: 특별할 게 없네요.
0: 그렇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아, 알고 믿어야 되겠다라는 말처럼
1: 네.
0: 이해하고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외웠다가도 또 금방 잊혀지는 거죠.
1: 그럴 수
0: 근데
1: 있죠.
0: 그 의미를 알고 그렇게 할때 이게 쌓여지고 채워지는
1: 야.
0: 각인되는 이것이 그러면서 말씀을 좀더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해하여 그러니까 계속 그게 말씀이 리마인드가 되는 거죠.
1: 이게 지금 어느 날 갑작이라고 말씀을 잠깐 비슷하게 하셨지만 사실은 8년 내 열심과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다가 번아웃을 경험하고 뭐 세상으로 완전 간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그 신앙생활을 좀 멀리 하는 경험도 하시고 그 모든 과정들을 거친 끝에 결국은 말씀이 답이구나.
0: 바로 그겁니다.
1: 네.
0: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복음을 알았고 은혜를 알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번아웃 오게 된게
1: 네.
0: 방법을 육신의 열정으로.
1: 아하.
0: 나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지만 사실은 육신의 어떠함으로.
1: 아.
0: 그러면서 십자가를 이해하면서 그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선명하게.
1: 네.
0: 그리스도의 구원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1: 네.
0: 구원이 확증되듯이 삶 또한 마찬가지다.
1: 어.
0: 매일매일 내 존재를 십자가 앞에서 확인하고 옛자는 죽었다. 주인된.
1: 네.
0: 내 힘과 열정으로 하는 나도 죽었다.
1: 아하.
0: 그러면 뭐냐.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1: 아멘.
0: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이 성령. 성령이 어떻게 나를 살게 하시는가. 말씀으로.
1: 말씀으로.
0: 우리가 육신의 생명 또한 먹어야 살듯이
1: 네.
0: 영도 먹어야 되는 존재구나.
1: 아하.
0: 그러니까 그러면서 항상 이제 단순해지더라고요.
1: 네.
0: 십자가와 함께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성령께서 또 말씀을 먹게 하심으로
1: 네.
0: 그 단순한 삶, 이 두 축이 기본 파운데이션이 될 때 성전 두기동 약인과 보아스가 있는
1: 네.
0: 것처럼 이것이 될 때 이제 사라지는 삶, 열매 맺어지는 삶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생명력은 말씀에 있다.
1: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막 주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0: 그렇죠.
1: 그냥 되어지는 삶.
0: 예. 말씀을 먹었더니 말씀이 열매 맺게 하는 삶.
1: 아, 나는 말씀만 예. 먹고
0: 그렇죠.
1: 삶은 주님이 살아내게 예. 하시고.
0: 맞습니다.
1: 그런데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요.
0: 네.
1: 아, 그럼 오늘부터 성경 암송을 하겠습니다.
0: 네.
1: 그렇게 결단을 하고
0: 네.
1: 자 내비게이터 69절 하나 갖고 와. 그래갖고 이제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외우고 네.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0: 근데 이게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1: 네.
0: 이 포인트를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이해가 중요하다는 거죠. 안 되는데 해보려고 노력할 태아가 아니라
1: 그게 아니고
0: 나는 이미 네. 말씀을 먹고 암송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라고 하는 이해라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 네.
0: 믿음으로 말씀이 나에게는 생명이야라고 하면 성령께서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다 보니까 암송이 되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할 테야라고 시작이 출발이 잘못됐다는 거죠.
1: 믿음이라는 지금 표현을 하셨거든요.
0: 예, 예.
1: 그러니까 암송을 정말 영적인 유익이 되는 암송 말씀을 가까이 하는 암송은
0: 네네.
1: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야 된다.
0: 그렇죠.
1: 그럼 기도를 먼저 하고 해야 되네요.
0: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우리 한국교회에
1: 네.
0: 우리 인식 중에 말씀은 좋은데 기도가 부족해.
1: 맞아요.
0: 저분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이 부족해.
1: 맞아요.
0: 저는 이것처럼 잘못된 이해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1: 아, 잘못된 겁니까?
0: 이거는 이원론이 될 수가 없다.
1: 네.
0: 십자가와 부활이 이원론으로 구분 나누어진 것이 아니듯이. 근데 어떤 혹자 어떤 그런 분도 있었다고 그래요. 십자가만 가지고 안 되더라. 부활이 이것처럼 죄송한 표현이지만 무지몽매한.
1: 아하.
0: 십자가가 온전히 결론된 사람은 부활의 생명이 결론이 되는 것이요.
1: 네.
0: 부활을 얘기하는데 십자가 없이 부활을 얘기할 수 없듯이
1: 야.
0: 말씀을 얘기하는데 기도가 없다.
1: 네.
0: 기도하는데 말씀이 없다. 이것처럼 몰이해가 없다는 거죠.
1: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말씀 30분 읽으면
0: 네.
1: 기도 30분
0: 해야
1: 시간
0: 잡고
1: 막 네. 하고 이러시는 네. 분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귀한데
0: 그 개념을 정리시켜주는 게 암송이라는 거죠. 암송을 계속 하다 보면 암송과 함께 기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나는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1: 네.
0: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 이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1: 네.
0: 말씀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1: 네.
0: 그 존재 되게 하셨습니다.
1: 야.
0: 그럼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1: 네.
0: 말씀을 먹는 자는 반드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자는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1: 야, 네. 오늘 고급반입니다, 여러분. 아, 고급반이에요.
0: 근데 이것을
1: 주체는 성령님이시고.
0: 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 됨의 정체성을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1: 아하.
0: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우 힘든데 뭘 해내야 되는 과제로 하는 거예요.
1: 네.
0: 그게 아니라 나는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존재야. 왜 생명이니까.
1: 네.
0: 말씀을 먹는데 어허. 그 말씀이 체화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지.
1: 네.
0: 이게 정확하고 건강한 이해 가운데서
1: 어허.
0: 아 그리고 말씀과 함께 기도되어지는 거지
1: 네.
0: 라고 하는 이 이해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길 원하는 거고
1: 아하.
0: 또 내주하신 성령께서 너는 그런 존재야라고 하는 걸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1: 네.
0: 믿음이라는 거죠.
1: 어허.
0: 아 나는 그런 존재지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1: 예.
0: 그럼 나는 그분에게 믿고 순종하기만은 되네
1: 야.
0: 했더니 암송이 되고 암송과 함께 기도가 되어지는 거지
1: 네.
0: 해내려고 노력하는 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성경 암송이나 성경 통독이나 같은 맥락이군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나는 원래 성경을 암송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0: 그렇죠.
1: 이게 성경을 읽게끔 중요합니다. 만들어진 사람이다.
0: 그렇죠.
1: 그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0: 예.
1: 스스로 선포하고
0: 네.
1: 아,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 이게 아니군요.
0: 네. 그러니까 기도도 네.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아하. 기도라고 하는 게 주님을 바라보는

0: 그렇죠.
1: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건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네. 나 너만 바라보니 너도 나만 바라봐가 기도인데
0: 하나님께서
1: 우리 기도를 어떤
0: 게?
1: 막 네네. 장소도 해야 되고 자세와 목소리 크기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0: 네.
1: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하. 주님과 관계 의미.
0: 관계.
1: 내가 말씀도 나와 절대적 관계성 안에 있는 거야 야. 말씀은 기도도 그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이해가 될 때 아하 기도와 말씀은 되어지는 거고 거룩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이것은 네. 우리가 노력하여 거룩을 성취해내는 게 아니라
0: 아하.
1: 이미 성령께서 너는 거룩한 존재야.
0: 네.
1: 너는 거룩하게 살게 돼 있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시는 거고.
0: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렇죠. 바로 그 말씀인가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존재론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0: 아하.
1: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네. 주님이 먼저 너는 나를 믿는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야라고 하는 이해가 자기 이해라는 거죠.
0: 아.
1: 그리고 네 안엔 나사로 아멘. 그러면 옛나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은 말씀과 기도가 자연스러운 존재야 이런 이해라는 거죠.
0: 아하.
1: 이게 출발이 돼야 되는데 내 존재터가 정확히 검증되지 않은 가운데서 해내려고 하니까
0: 네.
1: 해내도 문제죠. 그런 상태에서 자기 자랑이 되고
0: 아하.
1: 안 되는 사람은 또 자잘하고. 자기 비하가 되고 이런 것들이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리스도인 됨의 의미에 대한 이해 부족이 낳은
0: 네.
1: 하나의 어떤 왜곡 현상이다. 아하. 이런 걸 이제 그 이후로 깨달으면서
0: 아하.
1: 제가 암송이 내 존재론을 다시 한번 해석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죠.
0: 그러니까 암송이든 통독이든 내가 뭘 하려고 하기에 앞서서
1: 그렇죠.
0: 내 존재 자체가 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네. 선명하게 하고 네. 선포하고 가면 도와주시는군요.
1: 그렇죠.
0: 야, 그래도 일주일 안에 네. 옥중서신을 다 암송하고 우리는 또
1: 그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분명히 정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뭔가를 자의적으로 해내려고 했으면 하나님 허락하시지도 않았고
0: 아하.
1: 그럴 텐데 너는 이게 되는 존재야.
0: 어허.
1: 누려.
0: 네.
1: 그리고 그걸 누릴 수 있는 건 믿음이야.
0: 아멘.
1: 너는 그런 존재란 믿음, 그 일을 하도록 돕는 성령이 계시단 믿음.
0: 아멘.
1: 그러니까 이것이 내 안에 계속적으로 막 이렇게 뭐랄까 되뇌어지니까
0: 네.
1: 성령께서 되새김질하게 해주신 거죠.
0: 야.
1: 그걸 쫓아서 했더니 일주일 안에 산상수훈을 암송하고 있더라지. 제가 목표를 정해놓고 했다면 될 수도 없고
0: 야.
1: 됐다라고 해도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0: 그렇게 네. 암송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고
1: 네네.
0: 자연스럽게 또 하나님과 네. 교제하는 관계가 되고
1: 네, 맞습니다.
0: 잘 이해하고 있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여러분 오늘 고급반입니다. 아, 많은 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방송을 보고 듣고 계신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 대한민국 대표 성우로 이렇게 오래 활동을 지금 해오고 계시잖아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사람이 말로 선포하는 거, 낭독하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를 늘 느끼시면서요.
1: 예, 예, 예.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음독, 묵독이라고 하죠.
0: 네.
1: 묵독 속으로 읽는 거, 그것도 물론 유익하지만
0: 음흠.
1: 왜냐하면 묵독조차도 읽는 것 같은 효과를 주기도 해요.
0: 네.
1: 근데 실질적으로 왜 입 밖으로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 우리 몸의 구조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0: 아. 예.
1: 그래서 뇌는 말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는 내비게이션과 같다.
0: 아, 본대로 된 게 아니고
1: 예.
0: 말하는 그러니까, 대로.
1: 예, 입으로 말할 때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 뭐 어떤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이 전두엽의 기능이
0: 네.
1: 소리를 낼 때 활성화된다고 그래요.
0: 아하.
1: 그러니까 뇌에 이게 불이 켜진다.
0: 네. 뭐
1: 이런 표현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읽을 때 읽는 내용에 대한 집중력과 기억력이
0: 네.
1: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거죠.
0: 네.
1: 그래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구조적으로 그 미로 뉴런이라고 신경 이 어떤 그 거울 신경 네. 이걸 내장시켜 주셔서 다른 사람의 행동하는 거를 내가 볼 때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0: 네.
1: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로 소리를 낼 때 내가 듣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뇌는 주어를 모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뇌는 또 언어의 지배를 받고.
0: 네.
1: 근데 이 정말 생명의 말씀을 그렇게 입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0: 아멘.
1: 이런 말씀도 있듯이 내가 믿음으로 입 밖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일단 하나님이 그 민수기 14장 28절을 네. 네 귀에 네가 선포한 진리의 말씀이 들리게 할 것이고
0: 어허.
1: 들려진 대로 너의 사고를 작동시키고
0: 야.
1: 행동케 하실 것이다.
0: 아하.
1: 이런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0: 네.
1: 그냥 어떤 이런 소리를 내는 메커니즘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아까 우리 10장 17절 로마서 말씀하셨지만
0: 네.
1: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지만
0: 네.
1: 무조건 들려진

0: 대로가 아니라 들려진 그 말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이 생명이 되듯이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독도 의미지만 소리 내서 입 밖에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내 스스로가 들려지는 말이 돼서 더욱이 더 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1: 가능하면 네. 성경 읽는 분들도 네. 소리를 내서 읽으시고
0: 그렇죠.
1: 또 은혜 가운데 네. 지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네. 암송을 네. 해나가는 것도 그 자체가 또 기도가 되고 은혜가
0: 그렇죠.
1: 되고
0: 계속 소리를 큰 소리로 야. 아니더라도 암송이 자체가 이 계속 그 묵상이라는 의미가 읊조리는 거라고
1: 네.
0: 작은 소리로 하더라도 다 듣거든요.
1: 야.
0: 그렇기 때문에 그게 소리를 내서 읊조리는 그리고 이와임 크게 믿음으로 크기보다도 믿음으로 믿음의 네. 양이 중요하다는 거죠.
1: 아하.
0: 그럴 때 굉장히 이것은 힘이 있죠.
1: 자, 방송하던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음성 언어 전문가 우리 홍성원 목사님께서 지금 짧은 시간에 정말 핵심을 요약해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 분당구 정자동에 그
0: 네.
1: 교회
0: 네.
1: 지금 개척을 하시고 지금 오셨는데
0: 네.
1: 첫 번째 수련회가 지난 8월에 있었다고요?
0: 예, 사실은 원래는 이제 7분 모이니까
1: 네.
0: 첫 수련회고 좀 친목 도모 모임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1: 네.
0: 제가 말씀을 좀 부득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또 유명 성우이신 서혜정
1: 저희 무림고수에서
0: 예,
1: 나오셨죠. 엑스파일 스컬리
0: 예, 네. 후배가 또 같이 또 주인공 상대역도 많이 하시고
1: 네.
0: 그랬던 또 저한테는 또 그런 직업적으로 귀한 파트너신데
1: 네.
0: 후배 목사가 또 개척했다니까 한번 격려차 방문해 주셨다가
1: 네.
0: 그냥 우리 교인이 되신 거예요.
1: 등록하셨어요?
0: 그래가지고
1: 네.
0: 우리 그 이제 선배님이
1: 네.
0: 또 좋은 장소를
1: 어허.
0: 또 이렇게 브릿지 역할을 해 주셔서
1: 네.
0: 좋은 장소에서 너무 훌륭한 강의실이 마련된 곳에서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보냈는데
1: 네.
0: 이런 장소를 허락하신 걸 보니까 이건 단순한 친목돔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1: 네.
0: 기도 중에 말씀사경회를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저희 교인 7분과 제가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신 분들 권유한 분 한 10분 정도에서
1: 네.
0: 저희가 이제 소그룹 사경회가 된 거예요.
1: 야.
0: 근데 그 주제가 성전으로 서서 성전으로 살라.
1: 야.
0: 근데 이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 교회의 목회 방향이 되기도 하고 앞으로 성도들 교육 플랜이 되기도 하고
1: 네.
0: 성전으로 서서 성전으로 살라.
1: 아.
0: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첫 수련회를 2박 3일간
1: 예, 지금 굳이 그 우리 그 교회 첫 수련회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이유는 우리 목사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0: 네네.
1: 그 시작부터
0: 그 영상으로 지금 그걸 우리 또 네. 기독 영화 감독하는 형제가 그걸 촬영을 해서
1: 아하.
0: 아직은 뭐 좀 약간 다듬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1: 네네네.
0: 유튜브로 올리려고 생각하고
1: 빨리 올려주세요.
0: 5강, 5강 강의 성전으로 서서
1: 야.
0: 성전으로 살라.
1: 그 네. 지금 방송 시작할 때부터 네. 목사님 옆에 조그만 네. 그림이 계속 얹어져 있었는데 이거 많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이름이
0: 네.
1: 성막 단면도거든요.
0: 네. 네. 네. 네.
1: 자, 무림고수에 갑자기 성막 얘기를 왜 하냐 궁금하실
0: 네.
1: 분들을
0: 네.
1: 위해 소개해드리면
0: 네.
1: 내 존재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0: 예.
1: 명확하게 깨달는 것이
0: 예. 예.
1: 암송과 통독의 시작이라는 네. 지금
0: 예.
1: 이야기인데
0: 예.
1: 이 성막을 통해서 목사님 시간이 많이 안 남아 죄송한데
0: 예. 짧게
1: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0: 구약의 핵심은
1: 네.
0: 선민 이스라엘의 핵심은 성막 안에 다 투영돼 있다는 거죠.
1: 네.
0: 성전의 영광 그것이 이제 하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 신약에서는 우리가 성전이라.
1: 그렇죠, 그렇죠.
0: 우리는 3장 16절, 17절.
1: 네.
0: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게 바로 이 성막을 우리가 성막, 성전을 이해해야 되는 게 이게 내 모습이기 때문에.
1: 네.
0: 여기 보면은 처음에 이 번제단, 물두멍,
1: 네.
0: 그다음에 성소에 이게 금촛대, 떡상,
1: 네.
0: 분향단,
1: 아하.
0: 그다음에 이제 지성소.
1: 이게 이제 위에서
0: 있죠.
1: 바라본 그 장면이네요.
0: 예, 그렇죠.
1: 네.
0: 이게 항상 우리는 성도의 삶은 성전으로 서는 것.
1: 네. 내
0: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그 십자가와 함께 내 존재가 확인돼야 된다.
1: 아멘.
0: 옛날은 죽고
1: 네.
0: 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제 성령을 인도하심을 받아서 계속 정결케 하는 작업.
1: 네.
0: 그리고 그분의 조명하심 속에 말씀을 먹고
1: 네.
0: 그 말씀과 함께 기도하여
1: 아하.
0: 지성소의 하나님의 임재.
1: 아멘.
0: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1: 네.
0: 대계명과 대사명이 열매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1: 야.
0: 내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1: 네.
0: 막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1: 어허.
0: 되어지는 열매다.
1: 야.
0: 예, 내가 십자가와 성령께 완전히 맡겨진 존재라고 하는
1: 네.
0: 이 이해 속에 매일매일 나를 확인할 때
1: 어허.
0: 이제는 누리는 삶이라는 거죠. 야. 이거를 이번에 나누었고 네. 이것이 앞으로 계속 우리는

0: 주일 모일 때마다
1: 아하.
0: 뭐 설교를 하든 찬양을 하든 모든 관심이 성전대 속에 포커싱이 돼서 나는
1: 네.
0: 성전으로 살고 서 있는가,
1: 아하.
0: 성전으로 살고 있는가,
1: 아하.
0: 이것이 우리 그 교회의 하나 이제 목회적 방향성이고 우리
1: 그렇군요.
0: 성도인들의 영적
1: 네.
0: 어떤 방향성이랄까요? 이걸 하나님께서 좀 확증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뭘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 내가
0: 네.
1: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자꾸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듣는 분들 중에 말이죠. 과거 목사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8년 동안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제 물론 많은 결실도 있었지만, 그 결론은 번아웃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비슷한 상황에 처한 목사님, 전도사님, 또 교회 평신도 사역자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한 말씀 주시면 어떤
0: 예,
1: 말씀
0: 정말
1: 주시겠어요?
0: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헌신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1: 아멘.
0: 만약에 육신의 사람은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1: 네.
0: 예.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하고 정말 그 은혜 감사하여 모든 것 드리려고 하는 그 아름다움을 주님이 주셨는데
1: 아멘.
0: 문제는 바로 거기에서 출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철저히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배우면서 이제
1: 네.
0: 그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뭔가를 주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게 해라.
1: 아하.
0: 주님이 나타나시게 해라. 그럼
1: 네.
0: 내가 할 일은 옛날을 철저히 죽이고
1: 아멘.
0: 성령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의뢰하는 것. 예.
1: 아멘.
0: 그 다시 왜 번아웃이 오는가?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과중에서 업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잠을 못 자도 먹지 못해도 육신은 피곤할지 몰라도 성령이 운행하시는 삶에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을. 그게 바울의 삶이 증명하잖아요.
1: 네.
0: 근데 번아웃이 온 분들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이미 너는 어떤 존재야라는 것을 말씀해 놓으셨는데
1: 네.
0: 내가 충분한 그런 그 말씀을 배움 없이
1: 아하.
0: 움직인 결과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1: 네.
0: 다시 겸손히 내가 누구인가를 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때 하나님이 더큰 은혜로 회복하시고 이제 기쁨 가운데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아, 저희가 이 성경의 무림고수 코너를 통해서 많은 공략한 도전과 권면을 드렸거든요. 오늘부터 결단하십시오. 뭐 이번 달 가기 전에 1독 한번 해봅시다. 그것도 물론 귀한 일이지만,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선명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좀더 깊이 가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좀 기억력이 나빠서 암송은 포기했었거든요. 근데 암송이 되는 존재다!
0: 아멘.
1: 이거를 그냥 믿고
0: 아멘.
1: 가면 되는 거군요.
0: 예.
1: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0: 많은 양을 하려고 하지 말고,
1: 네.
0: 이게 저는 특별한 정말 은혜였던 것 같고, 워밍업 하듯이 하다 보면은 몇 절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 네.
0: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저
1: 아하.
0: 사람은 하루에 한 장도 하는데 나는 이런 걸로 비교하지 말고,
1: 네.
0: 한 절을 암송하더라도 태도와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1: 그렇군요.
0: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1,000절, 2,000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1: 네.
0: 예.
1: 여러분, 들으셨죠? 네, 많이 암송했다고 자랑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한 절만 하더라도 그 마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방송 들으시고 또 교회 문의가 올것 같은데, 이 연락을 좀 목사님 분당에서 교회 찾으시는 분들이나 드리고 싶으면 어디로 드리면 될까요?
0: 뭐 지금 뭐 따로 저희가 아직은 교회 예배 건물이 있는 게 아니니까
1: 네.
0: 우리 같이 시작한 집사님 댁에서 기도처럼 모이고 있기 때문에
1: 네.
0: 혹시나 뭐
1: 네.
0: 나누실 부분이 있다면 제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시면
1: 공개하셔도 돼요?
0: 예,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1: 여러분, 장난 전화하시면 안 돼요. 전화해서, 이영걸 목소리 들려주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세요. 아, 그러면은, 저희가 유튜브로 또 방송 보시는 분들 계시니까, 첫 번째 댓글에, 아, 우리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 이름과, 또 목사님 전화번호를 또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아, 여러분, 혹시 상담을 받기 원하시거나, 또, 아, 우리 작은아버지가 그 근처에 사시는데 교회를 안 나가신다, 찾고 계신다 하시면, 아, 그 교회, 한번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한번 등록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3시간 간증을 짧게 모셔서 너무 죄송하지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남기고 싶은 말씀, 한 말씀 주시죠.
0: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마땅히 또 요구되는 책임이 있듯이 하나님은 분명히 그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 각자를 또 부르셨을 때는 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시고
1: 아멘.
0: 또그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0: 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기에 나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생명다에 아멘. 그 언약의 사람답게 사는 삶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거. 네. 믿음인 거죠.
1: 아멘.
0: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니 나 또한 행합니다. 믿음으로.
1: 아멘.
0: 그 저도 그 교회가 계속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충성된 공동체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또 그렇게 끝까지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제 스스로 다짐하고 또 기도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홍성원 목사님과 새로 시작되는 그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표 성우 또 극동방송 주일 드라마 예수님 음성으로 여러분들 익숙하셨던 홍성원 성우 홍성원 목사님을 여러분 유튜브와 또 라디오로 보고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셨습니다. 오늘 일부러 부산까지 내려와 주시고 귀한 걸음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화면은 안 나오셨지만 사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제작 진행에는 장대진이었고요. 이 방송 전체를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샵 1069 짧은 건 50원의 유료 문자로 다시 보기 남기시면 얼마든지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서울에서 단 1시간 일상을 벗어나 초록빛 힐링을 만날 수 있는 공간 포레스트 에이지 405 수목원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니? 잘 몰라도 괜찮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줘. 예수님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하셔. 그래서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알고 계셨고 지금도 늘 함께하고 싶어 하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죄가 있어. 친구와 싸우거나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모두 죄야.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셨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어. 3일 후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셨어. 혹시 너 예수님을 알고 싶지 않니? 그렇다면 나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보자. 한 줄씩 내 기도를 따라해줘. 사랑하는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평생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문화관광재단이 후원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유예지의 독주회가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9월 2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피아니스트 서아름, 첼리스트 정지은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서남호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도칠로에 위치한 울산 성광교회에서 주일예배 성가대 지휘자를 초빙합니다. 성악 및 지휘 전공자를 우대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73-6688번, 지역번호 052-273-6688, 울산 성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대는 찬양 및 정통 클래식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소속을 제외한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9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9월 28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30일 수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 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5-6980번, 지역번호 052-295-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5-0191번, 지역번호 052-265-0191, 옥동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0: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 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파워 설교. 오늘 이 시간에는 물맷돌 교회 안호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진짜 시간 간절해야 돼요. 다시 영적으로 예민하라. 제가 오늘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이제 예언하심이고 약속하심이에요. 자, 그러므로 깨어있으래요. 여러분 깨어있으라.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깨어있으라 명령한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그때 어떤 자도 있다는 거예요? 잠자고 잠들어 있는 자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징후와 징조를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우리는 뭐 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교회 머리 숫자 늘리고 교회 뭐 예산 늘리고 뭐 껍데기 커지고 뭐 목사 학위 받고 뭐 이따위가 아니라 뭐 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깨어있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자, 좀 앞쪽으로 한번 가보면 자, 24장 첫 번째 보면 자,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이 성전 건물들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는 때가 온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임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언제 일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세상 끝날 그 말세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 전쟁이 터지고 기근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환란에 우리를 넘겨줄 것이고 우리를 죽일 것이고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을 것이고 왕따 될 것이고 그때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 나올 것이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선지자들은 판을 치며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고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가장 큰 환란은 이런 거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이게 이제 이런 것들 막 전쟁, 기근, 막 우리 박해받고 막 거짓 선지자 뭐 예수가 막 나타나고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막 미혹하고 난리가 났는데 가장 큰 환란은 뭐냐? 그 중에서 가장 큰 환란은 뭐예요? 가증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 마지막 때가 임했음을 종말이 다가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갖고 왔음을 너희들은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32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라. 무화과가 딱 제철이 되면 여름이 오고 있구나 아는 것처럼 이런 영적인 민감함 스피리추얼 센서티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영적으로 이거 보니까 마지막 때네? 라는 것을 여러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아둔하고 무지하고 민감하지 못한 영성으로 그냥 교회만 댕기면 된다. 너무 불행한 시대예요. 자, 멸망에 가진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이 다니엘이 말했다며요, 다니엘. 그럼 다니엘서를 한번 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했느니라. 다니엘의 선포한 바 일단 어떤 징조가 있냐면 물론 이것은 이제 재림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 이 성전이 훼파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배가 훼손되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부분적으로 훼손되고 뭔가 제사 즉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늘도 뭔가 폐해하여 부분적으로 폐해지죠. 그리고 그 거룩한 곳에 뭔가 뭐 잘 여러분 뭐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뭔가 이상한 것이 서게 되는 것을 보죠. 이 우상들이. 자, 그리고 더 구체화된 것이 11장 31절입니다. 31절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자, 성소 그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제사드린 예배가 폐하게 돼요. 예배를 건들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아까 부분적으로 폐하여지더니 이제 예배가 어떤 조건이든 이제 세상과 타협해서 이제 예배가 멈춰주게 되는 사건, 중단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거기다 더 끔찍한 일은 그 성소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운대요. 이 성전에 멸망의 가증한 것들, 우상들이 세워진대요. 또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1을 뭐 지낼 것이요. 자, 똑같은 얘기예요. 먼저 예배가 훼손되기 시작하고 또 뭐가 일어나요? 가증한 것이 오늘도 그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우리 성경 역사에는 말라기로 끝이 났지만 신약이 도래하기 전까지 그 중간사가 있죠. 중간사. 그죠? 침묵의 시기. 그 400년의 시간에 세계 역사는 계속 흘러갔으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입을 닫으셨지만 말씀을 중단하셨지만 그 중간사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말로 다니엘의 예언처럼 이 안티오쿠스 에피테네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성전에 그 가증하고 너무너무 막 당시 유대인들은 끔찍해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죠. 돼지 피를 뿌리게 되고 그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일이 벌어지고

정말 여러분의 성전은 박살이나 훼파되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 예언하시며 마지막 때에도 오늘도 이렇게 상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박살나고 훼파된 것처럼 훼손되고 비참하게 이방인들과 그 더럽고 가증한 것들로 여러분 어떻게

때가 임하면, 재림의 때가 임하면 인자가 다시 올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래요.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바와 같이 그러면 예배는 폐하게 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떻게 거룩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예배가 부분적으로 폐하여지더니 나중에는 세상의 권세 앞에 어떻게 해요? 이제 완전히 예배를 내어주더라는 거예요. 거기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대신 이 자리를 채워. 이것도 딱 맞는 거예요. 시대 문명의 위기, 문화의 전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직접 친히 제정하신 가족과 교회를 허물기 위한 시도들, 이런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여기고 가증하게 여기는 이 죄들이 이제 교회 안에 버젓이 들어와서 거룩한 곳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이에요?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복음주의 목회자가 계십니다. 이 오카는 목사님 같이 존경받는 타임스퀘어 처치를 설립하신 정말 복음적인 복음주의자 목사님이 계신데, 옛날 그 옛날 설교들 제가 요즘 많이 들어요. 그분은 1973년에 이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을 보시고, 마지막 때에 뭐 환란과 징조 뭐 이런 책도 쓰시고, 그러면서 지옥에 관한, 죄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때가 임하면 어떤 현상과 징조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막 그냥 사자구를 토해내시며 설교하는 장면이 있어요. 데이비 윌커슨 목사님에 의하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교회에 이제 죄사함의 설교만 난무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과 눈물과 자복함과 통회함이 없는 그냥 죄사함에 대한 설교만 난무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과 또 성화되는 sanctification, 성화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게 될 것이고 죄에 대해 언급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그는 막 사자우를 토해내듯 설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때가 딱 그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 이 복음 대신 이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 이 시대 사람들이 취향과 기호에 맞춰줄 넓은 문과 넓은 길을 제시해주며 설교하실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붙들어라. 그리고 자유하라.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그렇게 네가 즐겁게 원하는 거 다 하고 살면서도 너는 예수님도 믿을 수 있다. 구원도 받을 수 있다라고 설교하는 이 가짜 설교들, 미혹하는 설교들이 이 땅에 난무화가 될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증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임했을 때 나타나는 이 성소 안에 우리 거룩한 예배 가운데 벌어질 일들이라면 우리 정말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에 대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죄사함에 대해서만 설교하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면서 오늘 너희들도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그냥 네 마음껏 자유롭게 행복하게 네가 욕구대로 네 원하는 대로 다 살면서도 예수님도 붙들 수 있어 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설교에 성도들은 환호하며 몰려드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런 반복되는 신앙생활 속에서, 종교의식 속에서, 교회 다니는 것 속에서 나는 지금 구원받고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내 스스로가 나에게 준 구원에 취해서, 여러분 이건 더 소망 없는 거예요. 내 구원 없다고 생각하면 구원에 대한 갈망과 천국 소망을 막 간절히 회개하고 잡았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려 할 텐데, 여러분 성도들의 대부분의 가라지들의 모습이 뭐냐면 내가 구원, 나에게 스스로 준 구원,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착각들, 또 그것을 지지해주는 설교들, 이런 것들로 난무한 시대가 오고 얼른 여러분 마치 무화과 때가 된 것처럼, 여름이 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아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아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예요. 세속화. 전혀 구별되지 않아.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지 않아. 저 직장인들과 목사가 뭐 성직자라며, 그래서 전혀 구별되지 않아. 그냥 그렇게 똑같이 사는 거예요. 저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찬이 전혀 구별되지 않아. 세속화, 세상에 속해버리니 세상에서 미움받을 일도 없고, 그리스도로 인해 마지막 때 손해볼 일도 없고, 환난과 핍박받을 일도 없는, 이게 망할 길이고 지옥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가 이제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고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어서 이제 이런 좁은 길은 이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넓은 길은 보여주고 제시해 주기만 하면 기뻐 날 뜨며 오늘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널리고 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자 37절 한번 볼까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를 생각하래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두고 씹하고 막 이랬대요. 그러니까 전혀 그 마지막 때 임박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똑같이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홍수의 심판이 올 때까지 도둑처럼 그 심판이 임할 때까지 그들은 뭐하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지금 우리가 딱 그래 세속화된 교회. 전혀 마지막 때가 임박했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이 없어. 두려움도 없고 임박함에 대한 막 이 경각심도 없고 막 몸부림도 없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뇌구조와 똑같은 시스템과 똑같은 기와 취향과 똑같은 목적과 욕구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부를 뿐이지 전혀 세상과 다른 것이 없는 목사와 성도들이라면 그럼 이것이 노아의 때 망한 사람들, 심판당한 사람들과 뭐가 다를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40절에 그때 두 사람은 밭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또 41절 보니까 두 여자가 맷돌질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리고 한 사람 버려. 야, 이거 맷돌질 하고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맷돌질 이렇게. 근데 갑자기 어디 갔어? 한 사람만 들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맷돌질과 밭 갈고 있음이 이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가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오늘도 그냥 안 하는 건 아니야.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신 봉사 사역도 열심히 하는 밭 가는 것도 있고 여기저기 다 밭 갈고 있고 여기저기 다 물매 돌리고 같이 있는데 똑같은 이 어처구니를 잡고 같이 돌리고 있었는데도 똑같이 쟁기 잡고 같이 밭 갈고 있었는데도 이어성계 사형성계 같이 막 찬양하고 헌신회 했는데도 갑자기 절반은 예수님께서 천국 데려가시고 어떤 사람 버려둠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느껴지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고 이 시그널, 하나님의 사인을 이런 예민하게 느낄 줄 아는 자가 깨어있는 자야. 근데 잠들어 있다는 거야. 잠들어. 진짜 예수님의 예언처럼 잠들어 있는 시대가 올 거라는. 그런데 쭉 가다 보니까 42절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오늘 본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뭐 하래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안 돌아다니진 않아. 밭도 가라. 물매도 돌려. 근데 뭐예요? 깨어있으라, 예수님은. 왜?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그 사람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져. 저도 두려운데. 이게 바로 신앙의 몽유병이에요, 몽유병. 실은 잠들어 있어. 무감각해. 의식도 없어. 의식조차 없어. 그런데 교회는 잘만 다녀, 이렇게. 주님의 임재에 대한,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그냥 잘 다녀. 그런데 잠자고 있는 거야, 잠자고. 이 신앙의 몽유병 환자들. 영적인 나병 환자들. 느낌이 없는 거야, 느낌이. 전혀 어떤 느낌도 없이 그냥 무감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를 귀 있는 자들이여 들을지어다. 가증하다의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고델리 소마이, 뭐 이거는 악취로 인해 구토를 일으킨다. 혐오스럽다. 막 구역질 나는 거예요. 근데 구역질 나는 그 가증한 멸망의 것들이 교회를 가득 채고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 가득 차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전혀 영적으로 부딪히지도 않아. 이 갈등되지도 않아. 이 세상의 타락과 시대의 변질을 바라보면서도 그리고 교회의 타락과 말씀의 변질을 바라보면서도 우린 이것에 대해서 별로 경각심도 없고 그것에 대해 바치는 마음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건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설교하고 권징하면 요즘 교회 권징이 어디 있어요? 뭐 혼내는 게 어디 있어요? 권징하는 교회들이 아니라 요즘에는 뭐예요?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강단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막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막 이게 충돌되고 이 시대와 뭔가 부딪혀야 돼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거든. 이게 깨어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거에 대한 분노가 나지 않고 이건요. 이게 바로 깨어있지 못한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듯 미워하지 못하고 오늘도 이것이 그냥 나는 괜찮은 거야. 나하고만 감정적으로 뭐 별 차이 없어.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이걸 부딪히고 막 충돌하고 막 저항감이 있어야 되고 막 역할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못 봐야죠. 그런 게 부딪혀야죠. 여러분 즐겁고 잘 먹고 잘 살기만 한다면 이게 마지막 때 노아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이 노아의 때가 뭐가 다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각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더럽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교회를 채워가고 강단을 채워갈 때 이것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부딪힐 줄도 알고 분노할 줄도 알고 함께 막 의련이 일어날 줄도 알고 막 가슴 아파 통회할 줄도 알고 이래야지 그게 교인이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지 돼지피가 뿌려지든 여기 제우스 신상이 오든 여기 부처 상이 오든 상관없는 교인이라면 그게 무슨 교인이냐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역하고 구역질 나는 가짜 예배가 이 예배를 차지해도 그냥 괜찮은 목사라면 설교라면 강대상이 그게 무슨 교회야. 여러분 그런 교회 나가셔야 돼요. 거꾸로 여러분도 그런 구역질하고 잘못된 신앙들이 그냥 벗하고 즐겁고 어깨동무하고 괜찮은 신앙이면 다시 또 진짜 하나님 믿는지 구원 받은지 점검해 보셔야 될 것이고 깨어있는 교회 되라. 깨어있어라. 민감해져라. 좀 예민해져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지금 뭐에 가장 예민하고 민감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뭐에 가장 예민해요? 여러분의 그 감정을 주도하고 여러분의 하루의 그 감정을 막 다 그냥 압도하는 그 요인은 뭐예요? 솔직히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시대적 풍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새 아이를 다 이 미국에 보내니까요. 이 환율이 엄청나게 저한테 관심사가 됐어요. 옛날에는 환율 관심도 없었거든요. 보낼 때보다 1,500원이, 아니, 150원이 뛰는데, 이 학교 한두 푼도 아니고 세 명 걸 보내다 보면, 이제 몇백에서 막, 천 단위, 몇천만 원 따위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와, 그냥 하루 일과가 환율 얼마나 떨어졌는지, 여러분 그거 확인하는, 근데 이번에 막, 환율이 1,400원대를 유지하다가, 요즘에 또 학비 부채 해야 될 때인데 딱 떨어져가지고, 1,340원대로 들어오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막 제가 막 박수를 치며 호텔에서 집회하다가 막 기뻐하는 내 모습을 보고 제가 갑자기 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주의 나라와 그 뜻이 세워진 것보다 내가 요즘에 이렇게 기뻐할 때가 있었나. 솔직히 말해서 야 환율이 1,330원대로 진입하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자유하고 내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고 막 기쁘고 또 기대되고 설레요. 내일은 얼마나 더 떨어질까? 하나님 그걸 하시고 그 다음날 20원이 폭등을 해가지고 막 절망하고 그 환율 하나에 그냥 예민해서 민감해서 그냥 기분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때 샀어야 되는데 막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되게 실망스럽더라고. 야 이게 목사 이만큼 물론 내 현실적으로 가장 지금 영향력 있게 내 삶에 가장 밀접하게 지금 연관되어 있는 그 지수가 바로 환율이니까 환율이 굉장히 목매고 예민하고 민감한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예민했던가. 요즘 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더 기쁘고 행복해야 될 텐데 내가 회개하면서 이 말씀 만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 가장 관심사예요? 뭐에 예민해요? 자, 우리 진짜 뭐가 진짜 내 영원한 생명을 이끌지 뭐에 예민해야 될지를 뭐에 민감해야 될지를 정신 차리고 좀 깨닫자는 거 신앙에 예민해야죠. 마지막 징조와 시그널 하나님의 그 사인에 민감해야죠. 무화과 때가 지금 무화과 곧 열매 맺겠다니까 여름 오겠다니까.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너덜너덜 모욕병 환자들처럼 그냥 교회나 잘 찾아 안 잊어버리고 와서 그냥 이렇게 예배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고 가면 다 된 줄 아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그냥 사람들에다 꾸역꾸역 앉혀놓고 몇 명인지 자랑하고 예산 늘리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 전하고 그 마지막 때 구원받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를 여러분 자꾸 양성해내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고 성화시켜 나가고 이런 그 거듭남 중생의 기쁨

소망을 누리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겠죠. 자꾸 성경을 의도적으로 시대가 원하는 대로 자꾸 이렇게 트렌디하게 시대의 기호와 취향에 맞춰 영적인 엔트로피 법칙 무질서이고 타락되고 변질되고 오염되는 그 시대상에 맞춰 그 사고와 생각과 소견에 맞춰 자꾸 짜짓게 해주는 성경 여러분 이런 성경을 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죠. 목에 칼이 돌아도 하나님 말씀 전하고 망하게 돼도 문이 닫게 돼도 성도 다 떠나고 인기 없어져도 정말 두려워야 돼요. 영적으로 좀 예민해져 다시 예민해지자 민감해지자.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영적 민감함을 유지할 수 있으며 영적 예민함과 민감함은 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가. 사무엘상 30장에 시글락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의 회복과 돌이킴에 대해 내가 설교했던 적 있죠.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 돌아왔는데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남기고 시글락에 불타버리고 아말렉이 쳐들어 그 모든 재산과 자녀들 또 아내들을 다 사로잡아 간 거예요. 절망 절망이에요. 가족들 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막 절망의 순간에 다윗은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그 절망의 시글락에서 그의 인생과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를 얻게 돼요. 제가 C.S. 루이스에 얘기했죠. C.S. 루이스 고난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확성기라고. 정신 번쩍 차리게 하는 하나님의 가장 멋진 설교. 주의 종이 아무리 설교해도 안 되면 고난을 통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세요. 하나님 깨워주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깨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어느 편에 나가 싸우다 왔다고요? 블레셋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어느 편에 서서 블레셋 진영에 서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기 생명을 구원하며 자기 충성심을 증명해 보이기에 하나님 나라와 그 목전에 칼을 디미는 창끝을 겨누는 이 오만 불손한 행위를 여러분 다윗이 할 수 있다는 걸 우리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민감하지 못하면 예민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다윗처럼 오늘도 적그리스도적 행위를 하고 예배를 회파하고 말씀을 짓밟고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오늘도 돼지피처럼 능멸하고 오늘도 권위를 손상시키는 이 신성 모독의 그 엄청난 일을 내가 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나는 타락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변질되고 오염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예민함을 잃어버리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적 신앙생활을 여러분 어떤 이유든 그것을 멀리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오늘도 삶의 이유와 처지와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관계 때문에 감정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영적인 영역, 신앙의 영역, 기도의 영역, 말씀의 영역 이런 창세기 12장부터 가나안, 유다,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명은 그냥 공간적이고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돌아와야 사는 곳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면 그곳을 지키고 사수해야 돼. 어떤 상황에도, 어떤 처지에도, 어떤 형평에도, 어떤 유불리에도, 어떤 물질의 유익에도, 어떤 감정에도, 어떤 관계의 흔들림도 없이 그 땅을 반드시 지켜야 될 땅이 유다, 예루살렘, 가나안,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예배 현장, 기도의 자리, 그리고 내 사명, 직분, 소명, 지금 이 시대를 가운데 하나님 주신 너희들 그러다 큰코 다친다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고 멸시하고 소홀히 여기다가 너희들 박살난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가 사울 때문에 두려워하여 오늘도 정치적인 인간적인 여러분 관계적인 선택에서는 최고의 선택이에요. 사울을 이 다스리군 통착은 유다 땅과 가장 정적이었던 블레셋의 가두왕 아기스에게 망명하여 오늘도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거기서 여러분 그가 있어야 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그는 예배를 지켰어야 되고 말씀을 지켰어야 되고 직분을 지켰어야 되고 사명을 지켰어야 되고 그 예배자를 지켰어야 되는데 그는 상황 처지 형편으로 인하여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가능성 있고 가장 상황 처지 형편 내 감정적으로 가장 굿 나이스한 선택을 한 거예요. 이건 인간적으로 볼 땐 지혜로운 거예요. 하지만 그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만 앉아있으며 안겨있으며 온 우주를 다 가진 듯 평온하고 하나님 품을 떠나면 죽을 것처럼 온 우주와 천하를 잃은 것처럼 여러분 상실감에 우러져 있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 대신 누구

이제 가동 아기스의 자기 생명의 근원이요 내 삶의 견인력이라 착각하기 시작하자 거기에 하루 이틀 삼일 녹아지기 스며들기 시작하더니 이제 이직거리를 한다고 영적 예민함과 민감함은 어느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민하고 민감할 것 같죠? 여러분이 볼 때 움찔하는 저런 모습으로 예배드리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느끼던 것들이 여러분 이 자리 떠나봐요. 이제 다 무뎌져서 스며들어서 그냥 그게 그건 줄 알아요.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목전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칼을 휘두르고 창뼈를 겨누는 이 오만불성한 행위가 영적 예민함과 민감함이 떨어진 자의 최후 결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시글락을 통해서 정신 차리게 하신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시글락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박살나서 깨닫지 말고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의 검으로 깨어지길 바랍니다. 영혼육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고 내 삶이 정신 반짝 나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이제 주님 다시 오실 이 마지막 때 이 시그널과 이 말씀의 사인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우리 다 망하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지옥 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얼마나 열심히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지 얼마나 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얼마나 내는지 내가 예배를 몇 번 드렸는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영과 진리로 진실되게 그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 그 전에 이 모든 헌신과 봉사와 열심과 충성이 사람 눈과 기준 관계가 아닌 정말 동기와 목적 그 방법과 과정도 하나님 편에서 옳은지 이런 민감하게 깨어서 근데 하고 있잖아요. 마치 몽유병 환자들처럼 걷고 있잖아요가 아니라 넋 빠져서 아무런 민감 없이 그냥 맷돌 돌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지금 하고 있잖아요가 아니라 바깥으로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깨어있어서 정말 깨어있어 민감하게 그것들 자꾸 하나님 편에서 말씀의 기준으로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영적 예민함과 민감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권유가 아니라 이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간 사람들의 이건 필수의 신앙의 과제이며 덕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청해주는 게 아니라 강력한 명령이며 하나님 경고의 메시지임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민감함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이제부터 의식하기 시작하는. 여러분, 민감함은요, 의식하고 신경 쓰이기 시작할 때부터 민감함과 예민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수염이 굉장히 흰, 가슴까지 내려오는 이 수염을 가진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 그런 분들 많죠? 이렇게 사진들 보면 수염이 이렇게 뱀이까지, 배꼽까지 늘어뜨린 할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묻는 겁니다. 할아버지,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 뭐냐? 그랬더니 그 손주가 얘기하기를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그 수염을 바깥으로, 이불 바깥으로 빼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갑작스러운 손주의 질문에 할아버지가 당황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잘 때 이걸 빼고 잤던지 넣고 잤던지 잘 생각이 안 나는 거라.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그랬대. 아, 얘야, 내가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난다만 오늘 할아버지가 잠자면서 내가 눕고 자는지 빼고 자는지를 좀 확인하고 내일 너한테 알려주마. 예, 할아버지 내일 꼭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날 밤이 왔고요. 이제 할아버지는 잠자리에 들어서 이제 어떻게 잤더라? 일단 수염을 이 이불 바깥으로 빼서 늘어뜨려 놓고 잠을 청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잠을 들려고 하는데 한마디 이상해. 어색해. 이상하다. 이거 내가 아무래도 수염을 안에 넣고 잤나 보다. 그래서 잠이 안 들었던 할아버지는 다시 수염을 이불 속에 놓고 이불을 덮고 또 잠을 청하는데 아무리 자려고 해도 이게 뭔가 이상해. 어색해. 아닌가? 다시 바깥을 꺼내. 또 이상해. 너무 이게 신경이 쓰이니까 도대체 내가 수염을 지금까지 빼고 잤는지 넣고 잤는지를 너무 고민하고 신경 쓰고 의식하다 보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밤을 꼬박 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평소에 그냥 무감각하고 무의식 중에 잠들면 잠드는 건데 이게 예민한 게 뭔가 의식하고 신경 쓰기 시작하니까 예민해지는 거예요. 잠을 못 잘 정도로 예민해진 할아버지.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영적 예민함과 민감함은 의식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꾸역꾸역 다니지 말고 집사되고 권사된 거 이걸로 이제 난 뭐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따지면 솔직히 자격 안 되는데 준 사람 많아요. 미리 이렇게 알려드릴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알려드릴게. 80%가 자격 안 된 데 줬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만족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고 민감하고 예민하라고요. 의식하라고요. 신경 쓰라고요. 여러분 이게 예민함의 시작. 이게 바로 의식하고 신경 쓰는 것이 바로 우리 영적 예민함과 민감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배 이게 진짜 내가 7년간 진정으로 드리고 있는 건가? 아 내가 진짜로 집사로서 안 집사로서 내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예배 생활 진짜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충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상황과 처지와 행동보다 진짜 어느 순간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 진짜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는가? 자꾸 두려워하면서 민감 의식해보라고 자꾸 질문해보라고요. 놓고 잤는지 빼고 잤는지 자꾸 질문해보라고요. 자꾸 그냥 계속 디비자 자지 말고 깨어있어 보라는 거예요. 신경 좀 써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기뻐하던 내 첫사랑과 우리 교회 만나서 막 말씀에 뒤집어지고 성화되어가고 거듭남하고 막 그 기쁨,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환희가 아직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가? 또 배가 불러서 교만해져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또 예배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그 열정이 식어지지는 않았는가? 보면 많아요. 처음에 막 이사를 올 정도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에 감격하다가 지금 벌써 눈알이가 티미해지고 이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많아요. 그럼 내가 손해일까요? 당신이 손해일까요? 하나님이 손해일까요? 당신이 손해일까요? 교회가 손해일까요? 정말 가정이 손해일까요? 정신 차리세요. 교회가 손해처럼 보이죠? 목사가 막 애달긴 해요. 가슴 아프긴 해요. 살땡이가 떨어지는 것처럼. 진짜는 그 파국과 결말과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고 어떤 손실과 손해로 이어질지 진짜 두려워될 사람은 넉넉히 영적인 몽유병 환자처럼 전혀 찔리지 않는 영적인 나병 환자처럼 잘만 살고 있는데 하나님만 애타하시고 예수님만 통곡하시고 목사만 애달고 살 빠지는 교회가 아니라 제발 웨이크업 깨어날지어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나에게 질문하고 의식하셔야 돼요. 내 자신에게 자꾸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랑하게 스스로 만들고 그런 장치를 두셔야 돼요. 그러면 점점 우리는 영적 민감함의 영역으로 스며들게 되고 건강한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 분이 저에게 뭐 카톡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다시 회복되어야 될 교회라는 뭐 주제인데 교회 모임의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교회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교회 들은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교회 받은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교회 믿은 연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었는가, 얼마나 주님 말씀 앞에 다가갔는가, 얼마나 진심으로 마음으로 한 것인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린 이걸 자꾸 예민하게 그냥 교회 댕기는 거, 오늘 예배 또 드린 거, 그래도 바쁘고 분주한데 안 나온 분들보다 낫죠. 그런데 이 행위에 만족하지 마시고 신앙 생활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내고 여러분 충성 봉사하고 교회 뭐 헌금하는 거 이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주님 앞으로 계속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를 좀 점검할 수 있는 의식하고 깨어있어 신경 쓰이는 하나님이 자꾸 신경 쓰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의식되는 인생들 그래서 예민함과 민감함을 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신앙과 교회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정말 이 진심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막 룰루랄라 좋은 뭐 좋죠 인간적으로 근데 그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간절한 기도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도 이 안에서 이 예배를 훼손하지 않고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대를 이어서도 정말 이 예배와 이 신앙의 가치관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조롱당하고 모멸당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이 가치를 아는 사람,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은 싱가포르의 주롱 세공원처럼 새들은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고 날개가 있는데도 주롱 세공원은 뚜껑이, 지붕이 없어요. 그럼 새들은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는데 한 마리 새도 안 도망쳐요. 아무리 날아가 봤자 여기보다 좋은 곳이 없다는 걸 새들이 알기에 지붕을, 뚜껑을 열어놔도 안 가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 주롱 세공원처럼 이 예배, 이제 마지막 때 더 희귀해질 이 예배 정신,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이 순결하고 원색적인 이 복음, 정말 훼손되지 않아서 한 명이든 두 가정이든 세 가정이든 열 가정이든 좋습니다. 예배가 그런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로 지켜지길 원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다음 세대가 이 예배가 이 예배로서 계속 예배 정신이 영원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서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기도예요. 이게 제 눈물이고 이게 제 가슴 아픔이고 이게 제 간절한 열망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 즉 하나님 말씀을 너무 즐겁게 생각해서 그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 앞에는 언제나 악인들의 꾀가 있고요, 선택지가 있고요, 죄인들의 길이라는 선택지가 있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는 선택지가 언제나 놓여있지만, 여러분 이게 막 교회를 파괴하고 목사 멱살을 잡고 막 선교지를 파괴하고 이런 악한 행위가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고 막 하나님을 떠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선택들이 바로 악인들의 꾀고 죄인들의 길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예요. 돈의 유불리만 보면 가고 싶은 곳, 내 명예와 스펙을 보면 그냥 가고 싶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당연히 내가 자연스럽게 우리 가정과 내 자녀들이 선택할 그 선택지, 이게 실은 악인들의 꾀고 죄인들의 길이고 오만한 자들의 모임이지, 여러분 자리지. 여러분 그게 막 하고 여러분이 생각하처럼 막 교회를 파괴, 예배를 파멸하는 이런 적그리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 예민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그 당연하게 자연히 가고 있는 그 길, 그 선택, 그 결정, 그 학업, 그 진로, 그 직장, 그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악인들의 꾀고 죄인들의 길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 메디테이션. 이 묵상은 제가 뭐라고 표현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의식하고 사는. 하나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의식하고 신경 쓰고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복 있는 자니, 그는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시냇가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진로,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린 관계,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합당한 배우자, 그런 공동체, 여러분 이걸 꿈꿔, 그런 직장을 꿈꿔야죠. 그런 내 진로를 꿈꿔야죠. 그 스펙을 꿈꿔야죠. 우리가 그거 여러분 의식이나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진로를 논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의식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교회 공동체에 나에게 기대하는 바 목적과 소명과 사명은, 뭐 직분은 아랑곳도 안 하고 저 좋으면 되는 거예요. 저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저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저 유익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예요? 뭐 통보하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해야죠. 말씀을 신경 써야죠. 먼저 하나님 나라 의의를 구했어야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 나라 의에 옳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거할 때 그 기준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까? 그게 먼저 궁금했어야죠. 아, 기도해봤다고요? 아, 자기 자신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존재예요? 와, 용기도 참, 그 용기가 부럽네요. 정신 차리세요.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걸 의식하는 거예요. 그 민감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다른 것이 기준이 되어 감정이 요동치고 어떤 선택과 결정이 내려지고 어떤 내 삶의 이동과 여러분 견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이것이 영적으로 유익한가, 하나님 말씀에 옳은가, 이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진짜 나의 삶의 목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길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먼 길을 와야 되는 사람도 매, 그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전라도 광주에서도 매주 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이사를 와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출퇴근하듯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게 내가 여기 가면 뭐 털을 잡고 뿔을 내려서 내가 사업체를 다시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님의 감동이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Sanctification, 성화시키지 못하는 그냥 교회만 꾸역꾸역 다니는 이런 변종, 이런 돌연비 같은 몽병 환자들 같은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만 충성하면 되는 굉장히 주일날 바쁘고 복잡한 교회만 만들어가고 있어요. 복음은 심플하고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좀 의식하는 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민감함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예민함은 늘 우리에게 고통입니다. 여러분 예민함의 고통 아세요? 저는 되게 예민한 사람이잖아요. 집사람은 굉장히 무던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거에 대한 엄청난 충돌이 막 당신 뭐 이렇게 예민하냐고 뭐 이렇게 예민하냐고. 근데 예민하면 고통이에요. 그냥 어떤 때는요 그냥 대충 건너뛰고 싶은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덮어버리고 싶은 모습들도 있어요. 근데 다 느껴지고 보이는 거 어떻게? 여러분 마치 영적인 예민함과 민감함은 잠을 못 자는 수염을 넣었다 잠 못 자는 할아버지처럼 내 인생과 내 삶이 올바르고 바르게 서 있는지 내 영적인 스탠스는 올바른지 내가 또 교만해지지 않았는지 막 수염을 넣었다 빼도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여 그 거울에 비춰서 자꾸 막 내 모습을 막 보쳐보다 보면 잠을 못 자는 날이 있어야 되고요. 새벽 기도로 달려나온 발걸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바쁘고 번잡함 속에서도 금식 기도하며 그냥 벽을 보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요. 그냥 여러분 이 예민함과 영적 민감함의 교통은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그는 막 예민하게 반응하며 여러분 로마서 7장 15절로 19절의 말씀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막 애달픔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만 살아도 얼마나 좋아요. 사도 바울만큼 헌신하고 인생 바쳐서 하나님 위해서 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만족해요. 예민함이 있는 거, 영적 민감함이 있어서 그 안에서도 내가 내 안에 그 죄와 더러운 마음들이 정말 나를 이끌어가서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악을 행하는 내 모습에 막 몸부림치며 아파하는 이게 예민함이에요. 이런 이 민감함이 고통을 주는 거야, 고통. 이런 민감함의 고통.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민감함과 예민함을 버리려고 그래. 그냥 아둔하고 무지하게 살려고 해요. 말씀 앞에 서려고 하고 예리한 날선 말씀 검 앞에 서기를 싫어해. 왜? 구체적인 말씀을 싫어해. 왜? 자꾸 이 예민함과 민감함은 아픔을 주니까, 찔리니까.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행하는 이 사도 바울도 오늘 어떻게 해요? 내 몸을 계속 쳐서 복종시켜 나간대요. 매일매일. 그 예민함과 민감함을 유지해서. 왜? 내가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전하고 이게 저의 두려움이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저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전국팔도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도 혹시 내가 버림당할까 두려움. 이게 예민함이에요. 정말로 이 사도 바울처럼 이 예민함과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구원에 관심 가지고 천국 소망에 관심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에 관심 가지고 정말 오매불망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던 그 신앙의 첫 여러분 딱 그런 경험이 있던 분들이에요. 이 시대가 자꾸 타락하고 변질가며 그것이 옳다 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를 자꾸 진짜 신앙이 아닌 그 가짜 신앙이 스며들게 만들고

0: 물들게 만들려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할 수 있거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미혹하려고 애를 쓴다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여러분 이 마귀는 우리들을 미혹하려고 여러분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바쁘고 고단한 삶에서도 말씀 놓치면 죽을 것 같고 기도 못하면 죽을 것 같고 오늘도 막 그 와중에서도 막 금식기도 하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포도나무 가지처럼 막 그냥 애달파하고 이런 예민함과 민감함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좀 점검하는 시간만 되어도 정말 정말 의미 있는 오늘 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1: 파워 설교. 지금까지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물맷돌교회 안호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38-691번, 052-238-0691 물맷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워 설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이아람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문화관광재단이 후원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유예지의 독주회가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9월 2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피아니스트 서아름, 첼리스트 정지은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서남호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도칠로에 위치한 울산 성광교회에서 주일 예배 성가대 지휘자를 초빙합니다. 성악 및 지휘 전공자를 우대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73-6688번, 지역번호 052-273-6688, 울산 성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대는 찬양 및 정통 클래식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소속을 제외한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는 주제로 9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9월 28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30일 수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 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5-6980번, 지역번호 052-295-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5-0191번, 지역번호 052-265-0191 옥동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그대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신호와 함께하는 성가 산책. 편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성가 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속초 교수 박신호입니다. 주께서는 그 긍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이끄시고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의 마음으로 돌려드리는 감사의 계절이 왔습니다. 한없이 받은 그 크신 은혜, 그 넓은 사랑 이루 다 말할 수 없는데요. 오늘은 감사와 찬양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주에는 성가산책을 찬송가로 여러분과 배웠는데요. 오늘은 가스펠송, 이것은 사복음서의 내용을 노래로 전하는 음악으로서 19세기부터 미국의 흑인 연가와 교회 음악의 전통에서 발전된 것이죠. 그리고 CCM송가로 성가산책을 꾸며보려고 하는데요. CCM은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고 해서 전통적인 찬송가와는 달리 현대적인 음악 양식을 사용해서 기독교 신앙과 복음을 노래하는 곡들이죠. 요즘은 또 이런 류의 노래가, 즉 현대 복음 성가가 교회에서 참 많이 불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제일 먼저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맘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하셨네. 미국의 대표적인 가스펠송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소프라노 김영미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소프라노 김영미였습니다. 이번엔 재미있는 곡 골랐는데요. 드라이본즈라는 곡입니다. 마른 뼈다귀라는 노래죠.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마른 뼈들만이 난무하는 깊은 골짜기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뼈들이 딱딱 맞춰지고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당시 어려웠던 이스라엘에 희망을 주시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가지고 만든 노래입니다. 드라이본즈, 마른 뼈다귀, 흑인 연가인데 이걸 아주 그 가스펠로 재미있게 또 편곡을 했어요. 가사 조금만 불러드리면요. 옛날에 선지자 있으니 그 이름은 에스겔. 권능의 하나님 그를 불러내었네. 마른 뼈가 많은 골짜기로. 우리 주 하나님 말씀하셨네. 뼈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때 에스겔이 주께 대답하였네.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때 주가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네. 놀라운 주의 말씀. 너 에스겔아 외쳐. 너 에스겔아 외쳐. 놀라운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화 챔버카이어입니다.

마른 뼈들이 드라이본즈 2와 제목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김은아 곡 김재훈 편곡의 주의 손이라는 곡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린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참 좋은 가사이죠. 오늘 솔로는 김수환이고요. 박신아 과의 노래를 들으시고요. 박신아 과의 노래 다음에 연결해서 들으시는데 나의 피난처 예수, 테탑친타 예수수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원래 인도네시아 곡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부릅니다. 박신아 과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저 박신호와 함께 성어 산책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주로 가스펠송과 CCM성가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피난처 예수, 박신호 콰이어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또 손경민 목사님의 감사라는 곡입니다. 가사 말씀드리면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노래 들으시면서 노래 또 하시기 바랍니다. 소프라노 한나영의 노래입니다.

순경민 목사님의 감사, 한나영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아시죠? 이거를 이제 가사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니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 기도 나오네요.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리톤 김주택의 음성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바리톤 김주택이었습니다. 이번엔 가스펠로 가보겠는데요.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The Old Rugged Cross Made the Difference. 미국 남부 가스펠 색채가 아주 강한 노래죠. 오늘은 바리톤 사무엘 윤의 음성으로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2023년 극동방송 가을음악회 실황이네요.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 못자국 난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들으시겠습니다.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바리톤 사무엘 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원래는 가스펠이었다가 우리 찬송가에 들어오면서 찬송가가 된 가스펠 몇 곡 모아봤습니다. 가스펠은 주로 부흥회 때 많이 불렀었는데요. 그 특징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멜로디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과 반복이 많다는 것, 그리고 후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나의 죄를 씻기는 준비했습니다. 잘 아시는 찬송이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쾌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후렴이 계속 나오죠. 오늘 기악으로 들으십니다. 러시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러시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 준비했는데요. 이 곡도 원래는 가스펠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찬송가가 됐는데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제가 지난 주간에 울산의 울기등대를 갔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테너 강무림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등대 테너 강무림이었습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즐거운 일이 많지만은 그러나 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어려운 일로 메마른 땅을 걸을 때나 위험한 곳에 빠질지라도 인생의 소나기를 만나도 주님께서 늘 덮어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고 이제 세 곡 같이 들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거군요. 하나님의 열심. 우리 하나님이 참 얼마나 열심히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몰라요. 소프라노 최종원의 음성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매일 기쁘게 국립합창단. 그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빌게이터의 살아계신 주 바리톤 최현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추석인데요. 연휴 잘 보내시고 화목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화산책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일본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따뜻한 클라리넷의 선율과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 은혜가 흐르는 시간, 클라리네티스트 박주은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평안히 잘 지내셨죠? 지긋지긋하던 더위는 이제 정말 힘을 잃고 기분 좋은 가을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러분은 사계절 중에서 어떤 계절을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가을이 최고인 것 같아요. 가을이 되면 길가에 탐스럽게 익어가는 감과 밤도 참 반갑고 또 오랜만에 정겨운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한가위도 기다려지잖아요. 게다가 제 생일도 딱 이맘때 있어서 어릴 적부터 가을만 되면 참 마음이 설레고 좋았답니다. 그런데 문득 길을 걷다가 시장에 알알이 꽉 찬 밤송이랑 탐스러운 감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맛있는 열매들이 제 힘만으로 그렇게 단단하고 달콤하게 익었을까? 농부분들의 부지런한 땀방울도 참 귀하지만 결국 열매를 연글게 한 건 때맞춰 내려준 햇살과 바람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요.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봄부터 지금까지 참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가만히 지나온 걸음을 돌아보면 내 힘과 계획만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막막하고 어찌할 수 없었던 순간마다 보이지 않게 손잡아주시고 걸음을 인도해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겠죠? 시편 100편 말씀처럼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덥다고 투정했던 여름도 묵묵히 걸어온 지난 시간들도 돌아보니 모두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돌보심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도 분주했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내 삶에 알알이 맺힌 은혜를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주 은혜가 흐르는 시간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새로운 신라악을 찾아서 클래식 탐험 방방 곡곡. 이 코너는 숨어있는 클래식 명곡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탐험해보는 시간입니다. 주로 클래식 중에서도 신라악 곡을 위주로 소개해드리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무대를 조금 더 넓혀 오케스트라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음악 속에서 감동을 찾아가는 시간, 마음을 울리는 새로운 신라악을 찾아서 클래식 탐험 방방 곡곡.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작품은 제임스 호너의 더 러드로우스입니다.

영화 가을의 전설의 메인 테마곡인 제임스 오너의 The Ludlows입니다. 타이타닉으로도 친숙한 거장 제임스 오너 특유의 서정적이면서도 웅장한 호흡이 돋보이는 곡인데요. 미국 몬태나주의 광활한 대자연을 배경으로 한 러들러 가문의 파란만장한 삶을 담아낸 음악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선율을 듣고 있으면 문득 지나온 우리의 각자의 계절들이 떠오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시간은 어떠셨나요? 아무리 애를 써도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 남몰래 한숨 짓던 날들도 있었을 테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만 같던 막막한 순간들도 분명 지나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역시 내 열심과 계획만으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닐 겁니다. 거친 비바람이 불 때도,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다정한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 거겠죠.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분주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지난 계절들을 가만히 품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많은 고비를 지나 여기까지 무사히 걸어온 우리 모두를 따뜻하게 토닥여주면서요. 그럼 제임스 오너 작곡 영화 가을의 전설 OST 중에서 The Ludlows 계속하여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한 주에 한 찬양씩 클라리네티스트인 제가 여러분께 클라리넷 연주 찬양을 선물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언제 들어도 가슴을 울리는 찬양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내 힘과 계획만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었던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휘청일 때마다 손 내밀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묵묵히 나와 함께 걸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지나온 모든 계절의 굴곡을 넘어 지금의 우리가 있기까지 결국 내 삶의 모든 걸음은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사를 마음으로 먼저 읽어드리고 바로 클라리넷 연주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을 들으시며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진실한 감사의 고백이 되길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0: 세상 모든 딸들을 위한 우리 엄마의 기도.
1: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가을이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한가위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을 들녘은 온통 황금빛으로 출렁이고 시장 어디를 가도 풍성한 곡식과 과일이 가득합니다. 주님, 제가 어릴 때는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농사를 지으시며 늘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한해 농사는 하늘이 지어주는 거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단다. 부지런히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도 햇빛이 충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때를 맞춰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안 되고 바람이 제대로 불어주지 않아도 그의 농사는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늘 말씀하셨지요. 사랑하시는 주님, 제 인생도 한번 돌아봅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더 많았고 제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일보다 제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일이 더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함께 걸어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어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제 삶의 걸음마다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나의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어김없이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토록 흔들림이 없었을까?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동행했기에 상황이 달라져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딸들도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자체가 힘이 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다니엘은 참으로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라. 그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니엘의 함정으로 삼았지만 다니엘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가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딸들도 기도가 삶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처럼 위협 앞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시간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깊고 오래 머물렀던 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왕의 도장이 찍힌 서슬퍼런 조서 앞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무릎 꿇었던 다니엘의 모습이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모든 상황이 좋아지면, 내 삶의 문제들이 다 풀리고 나면 그때 온전히 감사해야지라며 감사를 자꾸만 뒤로 미루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드릴 수 있었던 감사는 내 손에 쥐어진 조건이나 눈앞의 형편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죠. 세상이 나를 흔들고 거친 풍랑이 몰아쳐도 하나님만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던 상황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올 한 해를 지나오며 또 우리가 걸어온 수많은 삶의 계절들을 가만히 돌아봅니다. 돌아보면 내 뜻과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었던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내 계획이 무너져 막막했던 날도 있었고, 혼자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만 같던 깊은 골짜기도 분명 지나오셨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먼저 손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휘청거릴 때마다 말없이 곁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발걸음마다 함께 걸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오늘 여기까지 무사히 걸어올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를 지탱해 준 것은 내 열심이나 완벽한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우리를 에워싸고 있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의 불안과 소음의 마음을 닫아두기보다 다니엘처럼 하늘을 향해 감사의 창문을 활짝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 그분을 바라보며 드리는 작은 감사의 고백이 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가장 단단하고 고요하게 지켜주는 힘이 되어줄 테니까요. 깊어지는 가을, 그리고 성큼 다가온 한가위 명절 앞에서도 그 크신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평안과 넉넉한 쉼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또 주 은혜가 흐르는 시간, 제작 진행의 클라리네티스트 박주은이었습니다.

0: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찬양의 오솔길 찬양사역자 구선입니다. 사람의 말은 큰 힘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용기를 얻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듣느냐를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는 열두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열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땅, 같은 성읍, 같은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전한 이야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곳 사람들이 너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며 자신들은 메뚜기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말합니다. 갈렙에게 거인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같은 현실을 보았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10명의 보고가 사실과 추측이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는 결론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을 확대하는 말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선택하기를 축복하며 찬양의 오솔길 첫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께서는 찬양사역자 구선이와 함께 찬양의 오솔길을 거닐고 계십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전한 이야기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고 밤새도록 통곡했으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전쟁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말 때문에 먼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은 10명의 정탐꾼이 악평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표현에는 좋지 않은 소문이나 부정적인 보고를 퍼뜨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던진 두려움의 말이 공동체 전체의 마음속으로 번져간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리라. 그들은 자신들이 강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내 판단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언어를 선택하기를 소망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구선이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의 오솔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열두 정탐꾼의 이야기에서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보았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생각까지 미리 단정해 버렸습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실제로 일어난 일과 내가 상상하는 일을 구별하기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싫어할 거야, 분명히 실패할 거야, 이제 방법이 없을 거야 라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현실보다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거인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갈렙에게는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인보다 얼마나 큰지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올라가자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도 여러 종류의 거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두려움으로 미리 결론 내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메뚜기라고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한 주간도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말보다 믿음에서 나오는 언어들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우슬길 마지막 찬양으로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올려드리고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찬양사역자 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이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영국의 어니스트 경이 남극을 탐험했을 때 일입니다. 언젠가 자신의 밑에 있던 사람들을 불가피하게 코끼리 섬에 남겨둬야만 하는 일을 당했는데요. 그는 곧 그들을 영국으로 데려갈 것을 약속했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가려고 할 때 공교롭게도 바다가 얼어붙어 그들은 코끼리 섬에 고립돼야만 했습니다. 이후 세 번이나 그들을 구조하려 했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온 힘을 다해 빙판에 구멍을 뚫으며 그들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그마한 배로 섬에 도착하자 그는 자기 휘하의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있을 뿐 아니라 배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 안전하게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흥분이 가라앉자 어니스트 경은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승선할 수 있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매일 아침 잠을 깨우며 항상 갈 준비를 해두자, 오늘 주인이 우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라고 외쳤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어니스트 경이 코끼리 섬에 들어간 것보다 더욱 확실한 일입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오늘도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 링컨은 불행을 연이어 겪었던 사람인데요. 그는 10여 차례 선거에서 낙선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약혼녀는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시절 링컨이 얼마나 좌절감에 빠졌는지 그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지극히 불행한 존재다. 만일 내가 느끼는 것을 온 인류에게 나눠준다면 이 땅에는 즐거운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얼마나 심각한 좌절감에 빠졌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 싶습니다. 이런 엄청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링컨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그가 대통령으로 또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큰 믿음은 어머니가 그에게 물려준 거였는데요. 워싱턴에 있는 그의 기념관에는 그가 평소에 사용했던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 중에 가장 강하게 표시된 부분은 링컨이 가장 애용했던 성경 구절, 바로 시편 34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되고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을 때마다 그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희망을 회복시켜 승리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나는 과연 두려울 때마다 무엇을 떠올리고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려울 때, 앞이 막막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죠. 이 시간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의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제임스 패커의 책 소망의 한 글귀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말은 용서받음으로써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역에서 일정한 분깃을 받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을 것 이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분 나라의 일들과 관련해 당신과 나에게도 분명한 역할을 알려주실 것이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또 유지해 나가기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와 싸우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며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욕망을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결함 있는 사람까지도 당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힘에 부친다고 느껴지는 선한 사역과 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힘을 구합시다. 구하는 자는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믿으며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선한 삶으로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레미야 32장 17절. 많은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도 잘못되고 있는 한 가지 때문에 삶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땐 하나님께 이 상황을 나아지게 해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엉망진창인 처지에서 나를 꺼내주실 힘이나 방안이 있기나 하신 건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잘 되고 있는 것들에 집중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행하시는 중이며 행하실 모든 놀라운 것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떠한 불운이나 실수나 어둠도 그분이 옳은 것, 맞는 것, 밝은 그 무엇으로 바꾸시리라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당신도 알다시피 하나님께는 무슨 일이든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에 휩싸이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기도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어렵지 않다는 걸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바로잡으실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베르너 렘케는 유년 시절에 2차 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연합군이 진격해오는 바람에 온 가족이 피난길에 올라야만 했는데요. 그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심정으로 짐을 꾸린 뒤 마지막으로 정든 집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아들이 잠깐만! 이라고 외치더니 피아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족이 함께 모여 웃고 찬양하던 피아노 앞에 앉아 그들이 즐겨 부르던 찬송가 예부터 도움 되시고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 가운데 내 소망 되신 주라고 고백하며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소망이 되신다는 격려를 받고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피난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렘케 가족은 피난길에 오르면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삶의 경주를 달려갔기에 늘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소망은 영혼의 닻이라고 부릅니다. 배는 닻이 없으면 바람과 물결에 좌우될 수밖에 없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중심을 잡아주는 닻이 없으면 예측 불가능한 인생의 기후로 인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으면 그분과 하나로 묶이게 돼 삶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또 모든 역경을 헤치고 독수리처럼 힘차게 날아오를 수도 있습니다. 피곤함이나 지침도 모르고 말이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게 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로 만드셨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를 향해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다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더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한없으신 사랑을 오늘도 마음 다해 노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황지영의 찬양 올려드리면서 오늘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정필립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바다 같은 주의 사랑,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우리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아마도 내 안에 생겨나는 교만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에 가치를 두고 살 때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다고 하는데요.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죠.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으로 여기며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휴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준비한 찬양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말씀으로 내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강구했던 찬양이었죠.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찬송가 547장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배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수님처럼 살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식당의 대규모 노쇼 피해라고 합니다. 정성을 다해 수백 명의 잔치 음식을 준비해 두었는데 연락이 끊기거나 당일 취소해버리면 업주들은 큰 허탈감과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이죠. 성경에도 보면 비슷한 잔치 거절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요. 사람들은 주인이 베푼 은혜와 풍성한 식탁보다 당장의 세상 일과 자기 바쁨을 더 우선시 하더라는 겁니다. 뉴스에 나오는 노쇼가 애써 준비한 식당 주인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의 잔치에 바쁘다라는 핑계로 거절하는 건 역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1순위는 무엇인가요?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초청을 가볍게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따뜻한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이 하루가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성찬 승진의 온맘 다해, 한웅재 목사님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한 주인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에서 주인은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큰 잔치를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그 순간 사람들을 초대하죠. 어서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 외침은 단순히 식사 자리에 오라는 부름이 아니라 주인이 베푼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온전히 누리십시오라는 간절한 초청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밭을 사서 보러 가야 돼요. 뭐 소를 시험하러 가야 돼요. 각자 바쁜 일상과 이유를 대며 핑계대며 거절을 하게 되지요. 이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스스로 걷어찬 이 사람들, 이 모습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자리는 언제나 은혜와 생명이 가득한 곳인데 우리는 정작 세상의 일들에 밀려서 그 초청을 뒷전으로 미루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너무 귀한 초청인데 그걸 뒷전으로 밀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혹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잔치보다 내 밭, 내 소, 그것들이 우선이고 당장의 바쁨과 세상의 일들을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이 따뜻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자리에 그 어떤 것보다 더 마음을 먼저 내어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박상규의 주를 위한 이곳에 김정석 저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은혜.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박상규의 주를 위한 이곳에 저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단편선을 썼는데 한 가난한 구두장이의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구두장이가 어느 날 꿈속에서 내일 내가 너의 집에 찾아가겠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죠. 다음날 구두장이는 온종일 설레이는 마음으로 귀한 손님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그 구두장이의 눈에 보인 것은 거리를 청소하는 늙은 노인, 또 아이를 안고 떨고 있는 가난한 여인, 그리고 추위에 지친 행인들, 이분들밖에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구두장이는 그분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따뜻한 차와 빵을 대접하며 온기를 나누게 됩니다. 밤이 되자 구두장이는 주님이 오시지 않으셔서 너무나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그때 깊은 음성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오늘 고통받는 이들에게 베푼 그 친절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러 이유로 주인의 초대를 거절하지요. 그때 정작 그분들이 놓친 것은 주인이 베푼 풍성한 은혜의 잔치였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세상의 바쁨과 내 이익을 챙기느라 주님이 내미시는 손길을 외면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내 삶의 자리가 주님이 베푸신 은혜의 잔치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따뜻한 그 초청에 마음을 활짝 열고 응답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홀리원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마커스의 날 향한 계획.

네, 두 곡의 샨을 함께 나눈 곳이었습니다. 홀리원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마커스의 날 향한 계획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이 주일 설교 시간에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오시는 분들께 전원 뷔페 외식 상품권을 무료로 쏩니다. 선착순 아니고요,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자 예배당 분위기가 순식간에 술렁이며 엄청난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오후가 되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놀이공원에 간 사람, 오랜만에 주말이라서 낮잠을 길게 자야 한다는 사람, 또 맛집 줄 서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실제로 예배당에 온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공짜 뷔페를 준다는데도 자기 일과 재미를 포기 못해 결국 특급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린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런 똑같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초대하죠.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나 바트 샀더니 사서 이제 꼭 가봐야 돼. 소 다섯 쌍을 샀는데 쉬어머러 가야 하니 양해해줘 하면서 정말 코믹할 정도로 뻔한 핑계들을 대며 거절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웃음이 나올 만한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의 풍성한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데도 우리는 릴스 조금만 더 봐야 돼요. 웹툰 봐야 돼요. TV 봐야 돼요. 약속이 밀렸어요 하면서 세상의 소소한 일들에 눈이 팔려서 정작 주님의 초대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손에 쥐어진 작은 일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최고의 잔치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시간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며 주님의 부름에 기쁨으로 달려가는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주리의 주음성 외에는 페이스워십의 꽃들도

네, 두보게샤는 함께 나는 곳이었습니다. 주리의 주음성 외에는 페이스워십의 꽃들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는 아주 특별한 영적 멘토가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젊은 시절 눈보라가 몰아치는 주일 아침 작은 감리교 예배당을 찾으셨습니다. 폭설 때문에 목사님조차 오시지 못하셔서 교인 몇 명만 남은 아주 초라한 예배였다고 해요. 그때 평신도 설교자 한 명이 엉성하고 투박한 목소리로 이사야서 말씀인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설교는 너무 소툴렀지만 그 순박한 외침은 젊은 시절 스펄전 목사님의 영혼을 강하게 흔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초청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지만 초청받은 사람들은 여러 핑계로 그 자리를 거절하죠. 이 준비된 은혜와 구원의 풍성함을 눈앞에 두고도 당장의 세상 일에 밀려서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눈보라 속 허름한 예배당에서 들려온 투박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았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라라고 손짓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의 핑계를 내려놓고 주님의 따뜻한 초청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길 바라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옹기장의 할렐루야 주 다스리네, 하니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옹기장의 할렐루야 주 다스리네, 하니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미국의 저명한 시인 랄프 왈도 에머슨이 젊은 시절 보스턴의 한 호텔에 묵었을 때 일입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불이 나서 객실이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서 우왕좌왕할 때 소방관 한 명이 들이닥치면서 에머슨의 방문을 힘차게 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당장 나오십시오. 지금 건물 전체로 불길이 번지고 있습니다. 모든 탈출 준비가 다 준비가 끝났으니 어서 나오세요. 하지만 에머슨은 그 급박한 순간에도 자기가 쓰던 원고, 뭉치, 그리고 책이 눈에 밟히게 됩니다. 잠깐만요. 이 중요한 노트들만 좀 챙기고요. 하면서 꾸물거린 거죠. 화가 난 소방관은 에머슨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 끌면서 소리칩니다. 지금 책 따위가 문제입니까? 목숨이 걸린 일인데 당장 나오세요. 결국 소방관의 단호한 손에 이끌려서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지만 하마터면 사소한 것에 정신이 팔려서 생명을 잃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자신이 쓴 그 글들과 원고와 책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목숨에 비하면 사소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도 큰 잔치에 초대를 핑계로 거절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작 살고 누려야 할 생명의 잔치를 코앞에 두고도 당장 눈에 보이는 사소한 일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기회, 생명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에머슨이 불타는 호텔에서 소중한 원고를 챙기려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분주함과 작은 일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보고 세상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초청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정말 그 은혜의 목마른 사슴처럼 나아가는,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자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마지막 곡 어노인팅의 목마른 사슴이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꿉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100년 전에 미국에서 레오노드 빈이라는 남자가 작은 신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웃도어용 신발 딱 한 종류만을 팔았는데 홍보를 위해서 품질에 이상이 있다면 무조건 환불을 해주겠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 판매된 양의 90%가 환불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제품은 하자가 없는데도 막무가내로 이상이 있다며 환불을 요청해왔습니다. 회사가 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고심 끝에 레오누드는 1차도 2차도 계속해서 약속을 지켜 환불을 해줬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레오누드가 창립한 LLB는 미국에서 최고로 신뢰받는 아웃도어 신발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후지다 대는 미국의 유명 레스토랑 체인에 식기를 납품하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러나 공장에 문제가 생겨서 3일 전에야 제품을 완성했어요. 후지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배 대신 비행기로 물건을 배송했는데 물건은 제때 들어갔지만 오히려 판매를 하고도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비싼 배송료 값 때문이겠죠.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란 평판을 얻었고요. 같은 레스토랑으로부터 두 배나 더 큰 계약을 받으며 다른 회사로부터도 많은 계약을 따냈습니다. 사랑하는 벨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눈앞의 이익보다 신뢰의 관계를 지키는 사람이 전적으로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어주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도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0: 오 신실하신 주 아름다운 연주 찬송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안산신의밥장단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하면서 약속, 신뢰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게 됐어요. 신뢰가 가는 사람은 누군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그 약속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신뢰의 약속,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기도 제목 남겨주시는데요. 샵1069 우물정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듣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제목이 뭐지, 누가 불렀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가며 믿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그 주님께 더 큰 박수 함성을 드립시다. 아멘.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 함께 하셨는데요. 저도 찬양 함께 따라 부르면서 마음이 참 뭉클해졌습니다. 그저 가난한 목수였던 예수님,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셨을까? 아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구원자시며 치료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우리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별그대 여러분도 계시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길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분명 주님은 우리의 손꼭 붙잡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손 놓지 않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이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정말 애쓰시고 계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 예수 안에 있는 수많은 비밀들과 권세들을 알아가는 것, 그것은 진정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되새겨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

0: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옷을 만드는 것은 재단사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라고 에드워드 어바운지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이죠. 기도는 양과 시간보다 올바로 기도하고 있는지가 기도하는 사람의 주된 관심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열정을 순종이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인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김영범의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허브 월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피아 월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심플리포의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곳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한웅재의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I am Melody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 띄워드리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에이미 그랜트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조홍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어노인팅의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캐리 언더우드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띄워드리고요. 여서 나무엔의 하나님의 진리 등대 들려드릴게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소망의 바다에 하늘 소망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내 맘이 낙심되며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협의회.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3: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3: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 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고난에 상막에 놓여 있을 때 또는 그런 화를 당하고 어려움 곤경 가운데서 힘들어 할 때 그때가 믿음을 지키기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매달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쏟아낼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셨고 또 우리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길 힘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우리를 평안함 가운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도 그 선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 찬양이 우리 남북한 모든 성도님들, 방송 가족 여러분들, 또 탈북민 여러분들 삶 가운데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할 비밀 언덕이 됐으면 좋겠어요. 피할 곳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간절히 구하자고요. 선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오늘도 감싸고 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 신앙 간증 전해드릴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 자세한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개도 해드리고요. 또 함께 기도의 마음 모으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0: 박경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가까운 탈북민 분들, 북향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통일민, 통일을 위해서 먼저 와 있는 우리와 함께하는 민족, 통일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 이 한국에 오기까지 한국교회의 섬김과 또 나눔으로 지원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훈련을 받고 또 탈북을 하게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이곳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탈북민분들, 북향민, 이 통일민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들이 참 많은데요. 이 시간에는 그분들의 이야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 자매님의 이야기 살펴보실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이 자매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도 함께 들으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북향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도 에스더 기도운동 철야 예배에서 함께 은혜 나눠주신 한유미 자매의 간증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저희 고향은 함경남도 북청입니다. 북청이라고 하면은 북청 물장수, 북청 사자놀이로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김일성이한테 속아가지고 그런 거 다 몰랐어요. 북청 사자놀이 문화재 등록이 있다면서요. 오직 북청 하면은 북청 사과. 그 사과도 어떻게 아냐. 북한에서 김부자들 생일 있잖아요. 그때 생일에는 북청 사과를 뭐 4월 15일이다 하면은 415그루를 뿌리채로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바치고 그 정도로 북청 사과가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아 그래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북청 하면은 아 북청 사과 이렇게 알아요. 예, 그래서 야 너는 그저 북청 사과를 먹어가지고 덩글덩글하게 곱게 생겼구나 이런 말도 하고 제가 15살 때 아버지가 5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7월 달에 탈북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북한에서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깨신 분이더라고요. 밀수를 하셨고 김정일이를 너무너무 싫어했었고 그렇게 북한을 싫어하는 아버지를 저는 너무 싫어했어요. 야,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저렇게 반동분자지? 우리 아버지는 왜 안 잡아가지? 우리 아버지가 술 마시고 있으면 저희 3남매인데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밖에서 경비를 섰어야 됐어요. 아버지 말이 밖으로 나갈까봐.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왜 반동분자고 왜 공장에 출근 안 하고 왜 장사만 계속하고 이 사회에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아버지를 그렇게 원망을 했어요. 저희는.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장사하고 밀수하면서 뭐 먹는 거는 정말 잘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예 쫄딱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가는 것보다 산에 나무하러 가고 그래서 장마당을 가는 일이 더 많아졌어요. 일주일에 4일 이상은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고 나무 장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아 나는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달 동안은 브로커가 아 저 사람은 중국 다닐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 계속 찾아다녔어요. 그 사람들도 사람이에요.

내가 브로커 손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상품이 되는 거예요. 인신매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15살인데 어리잖아요. 그래서 야, 무슨냐? 우린 누가 우리 중국 다니는데? 야, 걸라 그딴 말 하지 말아야 무섭다. 막 이랬어요. 근데 저희 삼촌이 중국에 그때 어떻게 간다고 제가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나는 북한에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보내달라 해가지고 삼촌이 알았다 해가지고 저를 중국에 넘겼어요. 근데 제가 그때 15살 때 우리 삼촌이 아, 너는 어차피 뭐 중국에 가서 시집도 못 가고 일도 못 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몇년 동안은 그 교회에 들어가서 살아라고 우리 삼촌이 중국에 대해서 빠삭하거든요. 몇번 잡혀 나와가지고 중국에 계속 들락날락 도망을 해가지고 빠삭하니까 교회에다가 나를 뒀어요. 근데 저는 그 교회인지 모르죠. 근데 삼촌은 여기에 있으면 밥도 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안전하다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갔는데 처음에 가서 뭐 이렇게 그 전도사님이 다 챙겨주고 가니까 아이들이 한 여섯, 일곱 명이 있더라고요. 저처럼 이제 꽃제비치 그 중국에 와서 그런 아이들이 있고 저는 거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다 같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하여튼 하루에 5번 저희는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주기도문 외우라지. 근데 그때는 어렸으니까 머리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야, 니 진짜 똘똘한 게 왔다니 공부도 시키면 되겠다 해가지고 계속 성경을 삐뚤어지게 썼어요. 성경 신약을 제가 2번 썼어요. 그래서 이 신약을 2번 쓰면은 신약인지도 모르고 그냥 쓰라고. 그래서 썼어요. 이거를 쓰면 마태복음 쓰면 10원 주고 그랬어요, 그때. 근데 그 10원씩 제가 다 모아가지고 북한으로 나가겠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썼어요. 그러다가 저는 그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도 말안 했어요. 그냥 성경을 쓰고, 기도가 습관이 되게끔 저희들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서히 저희 몸에 그게 배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계속 살다가 어느 날은 교회에 이렇게 나갔다가 중국에 그때 큰 교회 빼고는 이런 교회가 다 불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온다 하면은 방석을 다다다다닥 걷어가지고 다 숨어 있고 막 그랬을 때였거든요. 교회 예배 안 드린 척하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아, 이게 너무 위험하구나. 우리 북한에서 왔고 하니까 이제 위험하구나 해가지고 그 순간부터는 교회를 못 나갔어요. 못 나가고 가정 예배를 계속 드리고 그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언제 하나님을 살아 계시는구나. 나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믿었구나라고 언제 느꼈냐면요. 평온하게 먹고 살때 저는 못 느꼈어요. 그냥 일상이 이렇구나. 나는 일어나면 성경 쓰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책 듣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이런 걸 하는 줄만 알았어요. 그냥. 그랬는데 잡혀 나가게 됐어요. 연길에서 연길 냉면 먹으러 갔거든요. 거기 냉면이 유명하대요. 거기 저 선교사님이 학용품이랑 사면서 냉면 맛있는 데 있으니까 사주겠다고 한국 분이시거든요. 너무 설레가지고 밖에 나갔는데 냉면을 다 먹고 딱 일어서는데 잡혔어요. 일곱 명이 다. 애들 일곱 명이 다. 그래가지고 그때 전도사님이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길 안방, 도문 변방, 북한 도문 남양으로 잡혀 나갔어요. 그 과정에 제가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북한 보위부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보위부 들어가서 원래 기도하다가 발로 차이고 그랬어요. 중국에서 감옥에서 욕안 먹었잖아요. 들어오는 밥 먹고 내가 그냥 기도하고 뭐 그렇게 살다가 여기 딱 오니까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막 요가하고 이게 단체로 다 수그려가 있어야 돼. 죄인이 되어서 수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 어딘가 이렇게 하고 봤다고 아주 그냥 쌍욕을 들어야 됐어요. 거기서부터 여기 어딘가 하면서 이게 막 정신 상태가 막 이게 막아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그 보위부 안에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보위지도원이 그 내가 조는 줄 알고 발로 차긴 했는데 사실은 기도였거든요. 너무 간절해서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냥 습관처럼 기도를 했어요. 그냥 하나님 저를 여기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저기 중국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뭐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제일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때 그거를 느끼고 거기서 이제 있다가 단련대로 갔다가 또 단련대에서 이제 고아원 이런 데로 갔다가 도망쳐서 제가 집으로 갔어요.

있었어요. 야, 그땐 진짜 똘똘했어요. 어떻게 그 감옥 같은 데서 또 도망쳐가지고 집으로 이제 열차를 타고 갈 생각을 했는지, 도망 안 치면 청진의 도지결이라는 데 가서, 도지결이라는 데 굉장히 빡센 곳이거든요. 너무 힘든 곳이에요. 거기서 죽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거기 나가기 너무 들은 소리는 많아가지고 거기 나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 나를 여기에서 어떤 기회를 해서라도 나를 도망치게 해주세요. 나를 도망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한 3개월쯤 있다가, 2개월 반, 3개월쯤 있다가 도망칠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집을 찾아가는 과정에도 우리가 살면서 저는 북한에서 왔잖아요. 북한 사람들도 참 좋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이런 꽃제비 같은 애들을 니 어디 가니? 하고 물어봐서 군간동지가. 야, 지금도 생각나요. 근데 그 군간동지한테 저 어디로 갑니다. 집을 어디로 갑니다. 하니까 야, 딸 같은 거예요, 딸.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냥 넘어가 북한에 다 시포초소 이런 초소들이 있잖아요. 다 검열하니까 뭐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군복을 입잖아요. 북한에는 군복을 입으면은 또 그게 또 호랑이 옷이라고 해가지고 또다 이렇게 봐주거든요. 그래서 그 군간 아저씨가 저를 딸이라고 해가지고 서비차라고 해가지고 이제 차에다가 사람들이는 트럭 같은 차에 실어요. 돈 받고 이렇게 타는 그런 차가 있습니다. 그런 차에 돈도 안 내고 그분이 국수도 또한 그릇 사줬어요. 대기 고무산역에서 고무산 그차 타는데 있어요. 예, 거기서 사주고 내 딸이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데려다 집에까지, 그리고 운전수한테 얘 어디서 내리니까 여기서 좀 내려줘라라고 해서 그분이 또 그렇게. 근데 저는 이런 게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 힘든 그런 거지만 저도 물론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인도해 준게 아마 제가 그때 너무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도망치게 해달라고. 또 이제 거기 나가서 기도를 하고 이런 게 아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게 아닌가. 저는 예,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갔어.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막 울면서 마중 나왔어요. 죽은 줄 알았다고. 안 죽었다고 그 야밤에 통곡침에 막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감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자유의 그 맛을 맛보면은요, 안 도망칠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와 우리 어머니가, 아, 이가나 또 가겠구나. 북한에서 갓나는 그냥 노랫소리예요, 여러분. 네, 그냥 이가나 또 가겠구나. 이가나야. 감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언니는 감시하고, 그러면서 거기 가서 집에서는 이제 편하게 기도를 했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해서 우리 어머니 이렇게 때리면서, 어디서 정신병이 걸려와가지고 이거나 저보고 중얼중얼거리는 정신병이 걸렸다고. 그게 아임다.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거나 손등도 못 믿어. 손바닥 손등도 못 믿는데 어디 하나님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어디 있니 해가지고, 하나님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뭐야. 항상 우리 어머니가 밖에 나갈 때면은 그랬어요. 저한테 정신병자처럼 중얼중얼거리지 말라고, 조심해라고, 너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어머니한테, 어머니 아무래도 내 중국 가야 될것 같습니다 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우리 이제는 1억에 사니까 네 아이 가도 된다 막 붙잡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내 중국에다에 500원을 벌어놓은 돈이 있습니다 하니까 우리 어머니 또 기절하는 거야. 성경 썼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런 말을 하지 마. 아니 네 머릿속에서 지우래요 그 말을, 그 생각 자체를. 저희 어머니가, 아니 뭐 지우든지 어찌든지 나는 뭐 어차피 어머니 말안 듣는 사람이니까. 브로커라는 거는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자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그냥 안 넘겨줘요. 그래서 나 팔아도 된다. 나 이제는 그게 12월 28일이고 이틀만 있으면 19살이니까 나 이제 시집 가도 된다. 나 이제 시집 갈 거야. 중국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좋다. 야, 어떻게 자기 노력 안 했는데 물건이 하나 뚫고도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넘겨달라니까. 그래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힘들게 그눈 왔어요. 그때 12월 달이라 그랬잖아요. 브로커 집에 갔는데 한 3일인가 이렇게 한족들이 이렇게 막 와요. 막 와가지고 이 여자들이 4까지 한 다섯 여섯 명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한명한명막 이러더니 데리고 가요. 막 이러더니 한명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응, 데리고 갔구나. 한 두세 명 남을 때쯤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데리고 가니까. 그리고 브로커하고 약속했어요. 대신에 나를 팔면 우리 집에

주고 삼촌이 반을 가져라. 우리 집 지금 사는 게 힘들다. 근데 안 팔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침에 어째 그럽니까? 제가 물어봐. 제가 혼자 마지막에 혼자 남았으니까 어째 그럽니까? 이러니까 그 아침에 감자 반찬 같이 우리 먹고 있으면서 야, 너를 이제 다 최고로 많이 봐도 16살밖에 아이 보는구나. 자기네는 섹시 애 낳아줄 섹시 필요하지. 이 애를 아이 키운단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절망을 해가지고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하니까 그집그 아줌이 동생이 교회 다니세요. 남자분이. 그러더니 야를 어떻게 그럼 내보낼 수도 없고 저기 교회다 또 넣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때 어쨌든 절망을 하고 지금은 사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작은 체구 덕분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때는 너무 절망이었지만 돌이켜보면은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이것 또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기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간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과 물가 불안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연합뉴스는 후티 반군의 공세로 요격 미사일 재고가 바닥난 사우디아라비아가 동맹국들에게 방공 지원을 요청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들은 군사 개입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간부들을 대상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고수하고 비핵화 협상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교육을 진행한 가운데 일부 간부들은 제재의 장기화와 경제난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와 비행 궤적을 추적하는 미 공군 코브라볼 정찰기가 동해에 전개돼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감시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지구 궤도를 넘어 지구와 달 사이 우주 공간까지 미래 작전 영역으로 설정하고 향후 5년 동안 우주군 규모를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 보도입니다. 북한이 최소 17개 나라에 최대 10만여 명의 노동자를 파견해 지난해 최대 8억 달러를 벌었고 일부 노동자는 러시아 군용 드론 공장에도 투입됐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의 수감자들이 중국 기업의 주문을 받아 주 7일 강제 노동으로 생산한 제품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세계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서울 종로 3가가 오래된 골목과 새로운 문화, 야외 식사 등이 어우러진 매력을 인정받아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1위로 선정됐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연 3.75%에서 4%로 조정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으로 올해 5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다가 긴축으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연준은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관세로 물가 불안이 커진 가운데 미국의 성장과 고용도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보이자 선제 대응에 나선 건데요.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2%에서 2.3%로 높이고 실업률 전망치는 4.3%에서 4.1%로 낮췄습니다.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 중간값도 기존 3.8%에서 4.1%로 올라갔는데요. 연준은 올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3.6%에서 3.7%로 높이고 물가가 목표치인 2%에 도달하는 시점은 2029년으로 내다봤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은 수준에서 오랫동안 이어졌다며 물가 상승률을 2%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어서 연준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예멘 후티 반군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이어지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요격 미사일 재고가 바닥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P통신은 사우디가 프랑스와 영국, 파키스탄, 이집트 등에 방공자산 배치를 요청했다고 지역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째 이어진 미-이란 전쟁으로 미국 역시 요격 미사일 재고가 부족해 추가 지원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요청한 미군의 후티 직접 공격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은 사우디군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작전 계획을 지원하는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군사 개입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공동 방위 조약을 맺은 파키스탄과 터키에도 이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개입을 꺼리는 분위기인데요. 오만은 미국과 후티 대표 사이의 협상을 중재하고 터키에도 이란과 아랍에미레이트 등과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돌파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가 후티를 상대로 중국산 둥펑 15 탄도미사일을 처음 실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후티의 공격으로 사우디의 동서 송유관 가동이 중단된 데다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입구의 바브엘만 대부 해협까지 불안해지면서 국제유가도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가 당과 행정간부들을 대상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고수하고 비핵화 협상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강연과 학습을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관련 교육은 지난 10일부터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을 핵을 보유한 정상국가로 인식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강연에서는 외부의 대화나 비핵화 협상 제안을 거부하고 제재 속에서도 핵 무력 강화 노선을 이어가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됐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화 신호를 보낸 가운데 내부에서 북미 협상과 제재 완화에 대한 기대가 퍼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그러나 일부 간부들은 핵 보유국 지위를 강조할수록 국제사회의 제재가 장기화할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핵 보유국의 자부심으로 허리띠를 조이라라는 주문에 대해 핵미사일을 발사할수록 경제는 더 피폐해지고 주민이 먹을 쌀은 줄어든다는 반응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간부들은 주민이 바라는 것은 핵 보유국의 지위가 아니라 당장 굶지 않고 사는 것이라고 토로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와 비행 궤적을 추적하는 미 공군의 코브라볼 정찰기가 동해상에서 전개됐습니다. 군용기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코브라볼은 지난 16일 밤부터 17일 새벽까지 동해상을 오가며 장시간 정찰 비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 공군이 3대만 보유한 코브라볼은 적외선 센서와 첨단 광학 전자 장비를 이용해 수백 킬로미터 밖에 미사일 발사 준비를 포착하고 발사 이후 궤적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2일 원산 일대에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방사포, 자폭 드론을 동시에 동원한 이른바 4종 섞어 쏘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 전날에는 미 해군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 트리톤도 한반도와 동서해 상공에서 장시간 정찰 활동을 벌였는데요. 트리톤은 24시간 이상 비행하면서 한반도 면적의 약 30배에 이르는 구역을 감시하고 여러 표적의 움직임과 레이더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한미일 연합훈련에 반발하며 강력한 대응 조치를 경고하고 있어 미 정찰기의 잇따른 전개가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감시 강화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미군이 구체적인 북한의 도발 징후를 포착했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지구 궤도를 넘어 지구와 달 사이의 우주 공간까지 미래 전쟁에 대비해야 할 작전 영역으로 제시했습니다. 댄 케인 미군 합참 의장은 국방 컨퍼런스에서 미군이 해저에서 지구와 달 사이의 공간에 이르기까지 싸우고 버티며 이길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은 이에 앞서 지상군과 위성을 보호하기 위한 우주 무기를 지구 궤도에 실전 배치했다고 처음으로 공개했는데요.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우주에서 상대국의 위성과 군사 자산을 무력화할 역량을 키우고 있다며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미 우주군은 앞으로 5년 동안 병력을 현재 2배인 약 2만 5천 명으로 늘리고 증원 인력의 3분의 1을 전투 부문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미국과 중국 등은 1967년 외기권 조약에 따라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의 우주 배치를 금지하고 있지만 재래식 우주무기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국제규범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우주공간의 군사화와 미중러 군비 경쟁이 더욱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소리 VOA 방송 보도입니다. 미국과 한국 등 11개 나라가 참여한 다자 제재 모니터링 팀은 북한이 최소 17개 나라에 최대 10만여 명의 노동자

전사를 파견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3만 5,600명에서 10만 1,280명에 이르며 지난해 북한 당국에 벌어다 준 돈은 4억 5천만 달러에서 최대 8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대부분은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돼 있으며 중국 내 북한 노동자는 최대 7만 명, 러시아에는 최대 3만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파견된 일부 노동자는 유학생 신분으로 위장해 건설과 제조업뿐 아니라 군용 드론 공장에도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되고 있어 북러 협력이 무기 생산 단계로까지 확대됐다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해외 노동자 임금의 80에서 90%를 가져가고 이를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등 국가 사업에 사용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참여국들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파견을 알선한 기업과 개인을 조사하고 학생 비자 악용과 북한으로의 자금 송금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의 구금시설과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이 중국 기업의 주문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 강제 노동에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북한 인권 유린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차 석좌에 따르면 수감자들은 오전 5시 30분부터 해가 질 때까지 주 7일 일하고 주문이 몰리면 머리에 손전등을 달고 밤새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배직이 절반으로 줄거나 아예 제공되지 않고 현금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렇게 생산된 인조 속눈썹과 가발, 의류, 가죽 제품 등은 여러 단계를 거쳐 중국산으로 원산지가 세탁된 뒤 세계 시장에 유통된다는 설명입니다. 총문회에 출석한 탈북민 데보라 최 씨는 중국에서 인신매매범에게 붙잡혀 중국인 남성에게 팔려간 뒤 1년 반 동안 감금과 성폭행을 당한 경험도 증언했습니다. 최 씨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것이 두려워 인신매매와 폭력을 감수하는 탈북 여성들이 많다며 중국의 강제 북송 중단을 계속 요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민일보는 서울 종로 3가가 영국의 도시 여행 전문 매체 타임아웃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1위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종로 3가는 지난 2021년 같은 조사에서 3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두 계단 상승했는데요. 타임아웃은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작가와 편집자들의 추천을 토대로 매년 주목할 만한 동네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종로 3가의 오래된 골목과 새로운 상점이 어우러진 분위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야외 식사 문화와 다양한 길거리 음식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독립 상점과 새로운 문화 공간이 늘어나면서도 지역 고유의 풍경과 역사적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타임아웃은 종로 3가에서 보내는 하루를 소개하며 카페에서 폭신한 찐빵을 맛보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할 것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종로 3가에 이어 모로코 라바트의 해안 지역 로세양이 2위, 예술적인 분위기로 주목받는 그리스 아테네의 네오스 코스모스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차이나타운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고반힐은 각각 4위와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타임아웃은 코로나19 이후 도심에 새로운 창작 공간과 상점, 식당이 들어서면서 세계 여러 도시의 중심가가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9월 21일 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 남한은 대체로 하늘이 맑거나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13도에서 20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1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4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8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 영서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인천과 수원 18도, 서울 17도, 춘천 14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인천 수원 29도, 춘천 28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충청도와 전라북도도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 전주 18도, 대전과 세종 17도, 낮 최고기온은 전주 30도, 대전 29도, 세종 28도로 예상됩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도, 제주도는 대체로 하루 동안 구름이 많이 낄 예정입니다. 아침 최저기온 제주 21도, 광주와 대구 18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 광주 31도, 대구 28도, 제주 27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는 온종일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평양 17도, 신의주 16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평양 27도, 신의주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맑은 하늘 이어지겠는데요. 개성의 아침 기온 17도로 시작해 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양강도와 함경남도 지방 역시 종일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청진 15도, 함흥 14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함흥 24도, 청진 22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턴 구름이 많아집니다.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가 1에서 2m 사이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가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1일 월요일 날씨였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우리 0781 성도님께서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극동방송의 새벽 시간에 이렇게 다양하게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걸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북녘 땅에서도 이 방송을 함께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참 놀랍고요. 한국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복음 통일을 위해서 또 북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저도 더 관심 갖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새벽 시간에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방송을 하는 이유는 북녘 땅에서 AM을 통해서 이 시간에 가장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낮 시간에는 아무래도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감시 때문에라도 듣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 남북한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에 대해서 복음과 또 여러 가지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 계속 모아 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주중의 첫날인 월요일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선물로 문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나누어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구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면서 그 평안의 은혜가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에게 제3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까지 세 곡의 찬송 올려드렸는데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였고요.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합창단의 찬송 그리고 극동방송의 음반 가운데 테너 윤서준 씨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너희 염려를 그에게 다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우리의 앞에 오늘 어떤 하루가 허락되든지, 어떤 하루가 그렇게 펼쳐지든지, 그 모든 상황을 우리 스스로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그 누구보다 잘하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순간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구하며, 그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사마리아 사람이 나귀를 타고 사업을 하러 가다가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가서 보니까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 자기가 기름으로 다친 데를 다 발라주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집에 가서 돈을 주면서 만약 내가 어디 갔다가 돌아오면 부비가 더 들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더 주겠다. 잘 좀 봐줘라. 그러고 갔어요. 그 얘기를 누가복음 10장에 하면서 그 세 사람 중에 누가 그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뭐 결론을 간단해요. 은혜를 베푼 사람이 그 사람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나는 참 과연 나 목사가 그런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까? 섬기는 것이 뭐냐? 성품을 다해서 섬기라고 그랬어요. 형식적인 섬김이 아니라 진심이 깔려있는 섬김. 그래서 신명기 11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섬기면은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을 너희는 간직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또 느끼고 또 느끼는데요,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 축복을 못 받는 중대한 경고가 성경에서 나오더라고.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 11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 절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축복을 못 받는 중대한 경고가 바로 그 말씀이지요. 세상의 유혹, 재산이 우상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 신명기 1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리라. 지금 세계 인구가 35년 만에 더블로 늘어나지만은 그 중에 어린아이 85%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늘어나는 거죠. 그러나 세계에서 6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70%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약 12,000명이 매일 굶주려 죽어가고 있고 해마다 400만 명이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죠. 이거 어떻게 균형을 잡고 해결을 하느냐? 시편 155편 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이런 때가 오기 전에 은혜를 베풀 수 있으면 힘껏 베풀라고 그랬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축복을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 하나님이 매일 새로운 축복을 주시는데 오래오래 유지하세요. 그리고 그 축복을 남하고 나눠 가지세요. 그러면 더 많은

0: 축복을 받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송까지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베이스 오영광 씨의 목소리로 또 예수 앞에 나오면 합창단의 찬송 두 곡의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한 지 2개월 된 함경북도에서 온 두보라입니다.
1: 남한 정착 2개월 차 곧 100일 차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드보라 집사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에 강을 건너시고 중국에서 걸으셨던 20여 년의 여정들 그리고 한국행을 택하셔서 이곳에서 2개월 차에 접어든 정착기까지 함께 나눠봤는데요.
0: 네.
1: 그 여정 가운데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곳에서도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계시잖아요.
0: 네.
1: 그래서 우리 고향분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고향분들에게 그리고 이곳 남한에서도 이 새벽녘에 우연히 방송을 들으시는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집사님이 만난 하나님을 소개해 주신다면

0: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분일까요?
1: 우리 하나님은 정말 참 하나님이시고, 정말 나의 목자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또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또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그 삶이, 그 세상에서 살아, 세상의 그 사랑이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또 다르거든요.
0: 네.
1: 달라요. 엄청 달라요. 우리 하나님 사랑은 정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총행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평안과 또 위로와 또 하나님 또 은혜, 또 평강을 또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 우리 동포들에게도 우리 북한 영혼들에게도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 되길 원합니다.
0: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시는 당장 지금 그 다음 걸음을 어떻게 걸어야 할지 가장 선한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가 힘들 때 피할 수 있는 그곳이 될수 있는 우리를 항상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를 감히 비교도 할수 없을 만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다 바뀌잖아요.
1: 그렇죠. 맞습니다.
0: 근데 북한 주민분들에게, 그런 고향 분들에게 언젠가 정말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고향에 다시금 가실 그날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1: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 이 말씀 드리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믿어야만이 정말 우리가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또 얻을 수가 있고 또 세상 그 그게하고 또 다르거든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천국 소망이거든요. 천국 소망. 우리가 사람 죽는 것이 다 지정된 지가 한번 죽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 그 영원히 살아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또 건의하게 됩니다.
0: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함께 우리 집사님께서 그럼 이곳에서 지금 이제 집도 하나하나 채워가시고 또 신앙생활도 매주일마다 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아가시는데 이곳에서 오셔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나이에 상관없이 하고 봤던 일 아니면 경제생활을 위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또 선택지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께서는 어떤 걸할 계획이실까요?
1: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그런 비전을 주셔가지고 제가 신학 공부를 하려고 지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1년 차 기간을 둬가지고 그간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컴퓨터 또 배우고 그런 가정 한 1년 두고 제가 신학 공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0: 1년 동안 이 사회와 또 북한과 중국이 다른 환경들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신학 공부를 시작하신다고요. 저희가 다음에 뵐 때는 어쩌면 또 목사님으로 뵐 수도 있겠어요. 저희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시간 또 청취자분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말을 전할 수 있을까요?
1: 우리 북한 우리 동포들에게 전할 말씀은 정말 북한 땅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정말 그 독재 정권 정치하는 그런 나라이라서 우리 정말 다 지금 이렇게 우리 북한 우리 동포들 다 우리 한국 땅에 와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0: 얼른 이 자유의 땅에서 예배의
1: 자유 예
0: 자유를
1: 맞아요.
0: 참 자유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감히 우리가 뭐 지금 방송을 통해서 얘기할 수 없는
1: 맞아요.
0: 무궁무진한 것들을 함께 누리는 그날을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다 세세히 다 듣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들으시고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그리고 복음 통일의 그날이 머지않은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오늘 남한 정착 2개월 차, 이제 곧 3개월 차에 접어드는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드보라 집사님과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집사님의 여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0: 여러분에게 그 은혜의 도전이 심겨졌기를, 복음의 열매가 꽃피우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드브러 집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그 천국 소망을 붙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아름다운 가을 아침을 오늘도 주셨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어떠함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은 어느덧 깊은 산이 되고 넓은 호수가 됩니다.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기만을 바라시는 것. 그 소망의 출발은 바로 예배죠.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9월 21일 월요일에 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이 아침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2장 23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만 8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만 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만 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만 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0: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2장 23절에서 40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은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열두 지파의 모든 지파들이 다윗에게로 나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 함께 큰 잔치를 벌이는 장면으로 장면이 끝이 나죠. 자, 오늘 말씀 2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게 이르렀다. 그렇죠. 자, 다윗은 사울이 마지막 그 아들들과 함께 전사한 길보아 산 전투, 길보아 전투라고 그러죠. 이 길보아 전투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 이제 헤브론으로 가라 하는 지시를 받아서 헤브론에 정착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 하, 한번 볼까요? 2장에 나오는데요. 1절은 사울이 마지막으로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17절에서 27절까지 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이 슬픈 노래 애가 조가라고도 하고 애가를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당시 이제 다윗은 이 사울과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시글락에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몸을 사리고 전쟁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사울이 죽은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고향 유다로 돌아갈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돌아가라. 어디로 갈까요? 그러자 헤브론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이 헤브론으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데리고 가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때 모든 유다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다윗을 그곳에서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왕으로 있게 되죠. 자, 여기서 오늘 말씀 23절부터 시작되는 것은 이렇게 왕으로 있은 지 이제 7년이 지나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7년의 기간 동안 다윗은 유다를 더욱 강성한 나라로 세워가게 됩니다. 반면에 사울의 남은 자손이었던 이스보셋이라고 있죠. 이스보셋. 이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사울 왕가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조를 이어서 붙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이스보셋의 왕조는 줄어들고 어그러들고 다윗의 왕조는 점점점 강성해지니까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디로? 이 다윗에게로 기울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급기야 그 기울었던 마음을 갖고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다윗에게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며 왕으로 세워가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사울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는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오는 기간 7년을 기다렸습니다. 항상 물리적으로 무엇을 강제로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마음이 돌아오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형통함도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리게 하시는데 그 시간이 때로는 몇 년이 걸릴 때도 있고 또 10년,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릴 때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혀 뭐 시간이 많이 걸리든 안 걸리든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약점이 뭐냐?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을 통해 변화되고 시간을 통해 기다리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잠잠히 있는 것에 너무 많이 약하죠. 그래서 마음은 조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며 기다리다 보면 큰 무리 없이, 아마도 이 다윗이 유다 왕이 되고 성급하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다면 거기서 큰 내란과 전쟁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특별히 제일 극심하게 반대하고 저항했을 무리들이 어디냐면 사울 지파의 족속들,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제일 극심하게 반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보면은 이 사울의 지파 얘기가 나오죠. 29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다 그 마음이 기울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울의 집, 여전히 이스보셋, 계속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으나, 그렇죠? 그 중에서 이미 나오기 시작해서, 나온 자가 몇 명이라고 그럽니까? 3,000명이요. 이제 민심이 이반되기, 지지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들이 돌아오는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요, 여기 그 3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자손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죠. 이 베냐민 자손은 딱 3천 명. 근데 요단 동편에 세 지파들이 다 왔는데 12만 명의 무장한 군사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단 동편의 모든 지파의 마음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서 다윗을 기쁨으로 왕으로 삼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왕이 됐는데 어떤 지파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저거는 왕이 아니다, 막 이렇게 반발을 한다면 안에 이제 통합을 하는데 큰 내용과 진통을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가족의 마음이 하나 되는 데는 때로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기도할 제목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각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가 하늘에 쌓아야 할, 또 때로는 많이 눈물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마음을 묶는데 하나님은 7년의 세월을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다윗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시기와 미움만으로 나라를 이끌려고 했던 이 이스보셋의 나라는 점점 기울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볼 때는 답답한데 주변 사람들이 모두 볼 때는 다윗의 왕조에는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시고 아이 사울의 왕조에는 점점점 쇠락하게 하시는 걸 보니 모든 이스라엘 마음이 어디로? 다윗에게로 기울어 가더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아주 무장을 한, 여러분, 이제 나라의 근간은 군사력이죠.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으로 나옵니다. 모든 지파. 왜 모든 지파에서 오느냐? 이제 다윗을 왕으로 삼자는 거죠. 다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다윗에게로 돌리고자

수요가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그럽니다. 자, 지금 이 역대기에서는 모든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무엇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역대상 11장 10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다.

에게 넘겨주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가시는 거죠. 자, 이때 제일 먼저 다윗 왕조의 자손들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몇 명이요? 6,800명. 사실 유다 지파는 꽤 큰 지파였는데 여러분 이게 군사가 다른 지파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30절에 에브라임 자손 중에 큰 용사가 몇 명 나옵니까? 2만 800명이 나오죠. 근데 유다는 6,800. 대조하면 아주 적습니다. 왜냐하면 26절에 심지어는 제사를 드리는 레위 자손 중에서도 몇 명이 나옵니까? 4,600명이 나오는데 어떻게 유다는 다윗의 밑에 또 군사를 더 많았는데 어떻게 6,800명밖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기존에 있던 군사들 말고 새롭게 이 다윗에게로 유다 지파로 합류해서 새롭게 세워진 이 군사들 요 숫자를 6,800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6,800은 그 유다 지파 전체가 아니라 새롭게 합류한 이들을 6,800으로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유다 자손 중에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 6,800. 25절에 시므온 자손 중에 싸움 잘하는 큰 용사가 7,100. 레위 자손까지 이제 들어오는데 레위도 무장을 했는데 4,000. 그리고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 그러니까 아론의 집은 제사장 집안이죠. 제사장 집안. 대제사장 집안인데 레위 자손이 4,700이면은 대제사장의 자손의 집안 중에도 3,700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0여 명이다. 특별히 여기는 사독 가문의 사람들만 이야기를 합니다. 지파가 아니라. 왜 사독 가문의 이야기를 하느냐? 요거는 이제 사독이 나중에 이 다윗과 함께 이제 왕조를 세워가고 나중에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윗과 함께 시작한 처음부터 다윗과 함께 있었던 다윗 가문, 다윗 왕국의 정통성을 갖는 제사장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에 베냐민이 3,000명. 여러 지파 중에 작은, 가장 인원이 작은 데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큰 용사가 2만 8백, 므낫세는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는 자가 1만 8천,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인원이 아주 작은 지파가 있습니다. 뭐 지파도 작고, 그게 바로 어디냐면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 사람들이 200명이 왔는데 이 이사갈 자손을 소개하는 걸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여기 이제 시세를 안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The Times 우리 그 생명의 삶을 보면은 이게 성경에 The Times 이렇게 돼 있죠. 때를 분별하는 사람, 때를 분별하는 지혜, 세월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200명. 여러분 많진 않지만 정말 시기와 타이밍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비록 적더라도 200명이 있으면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때를 분별하고 행할 것을 분별하는 사람. 귀하죠. 그래서 전쟁의 군사들인데 군사력으로 기여도 하지만 특별히 이 이사갈 지파 같은 경우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 기여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자, 그 다음 33절에 스불론 중에는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그 다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다. 이 더블 마인드, 딴 마음 차리는 거거든요. 요거는 전쟁과 같은 큰 위기 가운데 이제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전쟁하다가 막 버리고 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건데 두 마음, 한 마음, 한 마음으로 품어야죠. 여러분 그 헬라어로 이 마귀를

0: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블로. 디아라고 그러면 갈라진다는 뜻이거든요. 항상 마귀는 분열하고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은 하나 되게 만드는 거고 두 마음을 품으면 뭐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8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했다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의심도 하고 믿음과 의심이 마음속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런데 7절에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두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스불론 사람들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얘기하면서 38절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어떤 마음으로 성심으로 성심으로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여기 중요한 표현입니다.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했다.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고자 했는데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해서 같이 사흘을 지내고 먹고 마시며 큰 기쁨 가운데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도 온 마음으로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고 또 목장에서도 온 한 마음으로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고 남선교회 또 여전도회에서도 온 마음으로 한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그리고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마음 얻는 것, 마음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헤브론에 몇 년을 두셨다? 7년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더디게 간다 할지라도 마음을 얻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의 걸음을 맡기며 믿음으로 우리는 순전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언젠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겠지 하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다윗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협력하고자 헤브론으로 모인 용사들로 이스라엘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지파들이 앞다투어 나서며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데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가 몰려온 결단이 이 아침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이사갈 자손들처럼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나 되었다는 기록에도 주목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어느 것이 정의인지를 분별하고 그에 따라 담대히 행동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들의 결심과 행동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순종이 녹아있음이 묵상되어서 더욱 본받을 일이에요. 이렇게 여러 지파가 함께하는 기쁨의 잔치로 다윗은 먼저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믿음의 여정에도 새 역사를 쓰는 은혜를 기대하며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집니다.

아멘.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고 그를 돕는 자를 많이 세우시며 또한 그 모든 무리 속에 늘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하는 하루이기를 소망합니다. 9월 21일 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배 제장 남지구 인도의 이영순이었어요. 성도님들 명절을 앞둔 한 주 말씀 안에서 그래도 강건하십시오. 샬롬.

위대한 설교자이고 전도자였던 조지 뮬러 목사님의 9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항상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온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뮬러 목사님은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날마다 깨끗한 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날마다 잃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주의 법을 늘 마음에 두고 소중히 여기며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그 법을 지키고 계신가요? 시편 119편 165절 말씀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만드신 말씀을 높이는 자를 기억하고 또 복주십니다. 주의 법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가 되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 다짐합니다. 첫 찬양 함께 할게요. 찬송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주의 법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편을 통해 늘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때로는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하지요. 지식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가끔은 손해를 본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세상의 법도 우리의 안전을 지키거늘 하나님의 법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평안을 누리는 비결임을 우리는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도 주의 법을 떠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그보다 더 안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 함께 할게요. 찬송가 168장, 새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새 찬송가 319장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여러 장애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주의 법을 따르는 것이 거추장스럽다고 혹은 나를 얽매이게 한다고 회피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보호하심도 누릴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주님의 법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자녀들과 이 사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길임을 잊지 않고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추석 명절 주간이 있는 한 주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우상을 많이 섬겼기 때문일까요? 명절 주간에는 특히 사탄의 괴계가 많고 믿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법을 지키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 제자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 나누지요.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찬송 함께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평안한 날 보내십시오.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신앙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3분 이상 기도하지 않고 이 3분마저도 새끼 식사 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에겐 날개가, 배에는 돛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 영혼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날개도 없이 날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네,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고 자는 제자들을 나무라신 말씀이지요. 기도는 우리 삶의 핵심이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불을 밝히세요. 깨어 기도할 때 삶은 강력해지고 시험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성껏 기도하며 기도의 위력을 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서울 바하 합창단입니다.

0: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도울 수 없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노먼 빈센트 필이 어느 날 골프를 치다가 풀 베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잠시 나눈 대화였지만 청년은 말도 잘하고 인상도 아주 좋았습니다. 청년의 재능이 아깝다고 생각한 필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아직 젊고 충분히 유능한데 왜 여기서 일을 하고 있나? 꿈에 도전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꿈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은 하나님도 도울 수가 없네. 내일 다시 올 테니 인생의 목표와 하고 싶은 일, 그나마 잘한다고 생각하는 일 세 가지를 종이에 적어오게. 하루 동안 고심한 청년은 다음 날 세 가지 답을 적어왔습니다. 저는 공장장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머리를 쓰는 일보다는 몸을 사용하는 일을 더 좋아합니다. 청년의 목표를 확인한 필은 격려와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자신의 목표대로 몇 년 뒤 플라스틱 제품 생산업체의 공장장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꿈에 나타난 하나님에게 자신의 바람을 즉각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선한 소원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좋은 소원을 우리 마음에 주신 주님이 또한 그 소원을 속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인생의 목표와 하고 싶은 일 세 가지를 쓰고 주님께 이루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CTS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윤영주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중산초등학교 6학년 문서윤 단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가을쯤으로 기억합니다. 교회에 계신 집사님께서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원 모집을 추천해 주셨고 흥미가 생기면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면

0: 뭐가 가장 좋은가요?
1: 언니 동생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 찬양하고 합창단이라는 공동체 생활 안에서 책임감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0: 우리 서윤이는 하나님과 많이 친해졌나요?
1: 확실히 전보다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중에 학교 생활만 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적었는데 합창단에서 찬양을 하면서 들어가기 전에는 안 틀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잘 틀리지 않아요. 뭔가 바로 들어가기 전에도 잘 안 떨려요.
0: 그러면 반대로 힘들 때도 있나요?
1: 저는 합창을 하면서 노래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지 않을 때나 안무가 이상적인 느낌으로 잘 되지 않을 때가 힘들었어요. 생각할 때는 90도로 되는데 실제로 보면 90도가 아닌 것처럼 거울이 있는 곳에서 연습을 해야 하는 이유.
0: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뭐예요?
1: 처음 들어왔을 때 한 미국 케네디 센터에서 한 공연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가장 열심히 오래 준비했기도 하고 해외에서 하는 첫 공연이라서 가장 기대되고 설렜던 것 같고 끝나자마자 바로 기립박수를 쳐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되게 화음이 잘 만들어졌어요. 소프라노, 메조, 알토가 되게 잘 나눠져서 좋았어요.
0: 우리 서윤이에게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1: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게 하며 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곳이에요. 찬양하는 친구들과 추억도 쌓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0: 만약 서윤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1: 없었다면 허전했겠죠? 왜냐하면 찬양도 자주 안 하고 왜냐하면 합창단을 다니면 찬양이 계속 귀에서 맴돌아서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을 거고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다 찬양하고 다 소중한 친구들이니까 허전했을 것 같아요. 없었다면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복음이다. 왜냐하면 저에게 어린이 합창단은 복음을 배우고 전하는 곳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어 정말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0: 서윤이가 어린이 합창단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실 텐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봅시다.
1: 항상 합창단 데려다 주시고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앞으로도 잘 부탁해.
0: 신입 단원들을 향한 환영의 인사도 부탁해요.
1: 안녕, 얼른 와서 다 같이 찬양하자. 찬양으로 하느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어.
0: 가장 맑고 순수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정과 배려, 사랑과 희생을 배울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건강하고 올바르게 키워낼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전민아의 찬양 드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이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의 머리로 아무리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아무리 고상한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미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미치지 못하겠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같을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지나치다 보면 영적으로 낙심하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쭈어야 합니다. 나의 욕구를 아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 60대가 된 부부를 만나 대화를 했습니다. 물론 크리스천 부부였어요. 30년 넘게 부부로 살았는데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돈 쓰는 방식, 가족을 대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 모두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을 하는 아내, 다른 것을 나쁜 것이라 여기지 말아달라는 남편의 부탁, 이런 광경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까요? 나와 다른 스타일, 나와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면서 본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본질을 쫓아갈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질은 사랑이죠.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혜롭게 사랑하면 서로의 차이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나도 감사,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나도 감사하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수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각보다 넓고 깊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자꾸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려 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순종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겸손하게 기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회개가 참된 회개가 되려면 생각의 변화에만 그쳐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행동도 변화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들을 한번 떠올려보고 여전히 우리 속에 마음 설레는 죄가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고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피하거나 합류하지 않는 모습,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며 돌이키는 삶을 원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매 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명령대로 지켜 행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명령을 지켜 행하려면 첫째, 말씀을 제대로 알고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작부터 무거운 주제입니다.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해요. 이하 4절까지 문장이 제법 길지만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재혼한 여자가 다시 혼자가 된 경우에 전남편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이혼에 대한 전반적 규례가 아니라 딱 한 가지 사례를 금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1절만 딱 떼어놓고 보며 모세가 이혼 증서를 쓰면 이혼해도 된다고 했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라고 답하시죠. 이 말씀은 창조의 가장 기본 원리로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의 배필인 하와를 만드신 직후에 하신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고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고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며 반발하여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가 이혼

용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령하셨나이까? 묻지요.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고 말씀하세요. 이 당시 이혼 증서가 없이 버림받은 여자는 노예 이하의 취급을 받거나 돌로 쳐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게 이혼 증서는 약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음행은 큰 죄악이고 그에 대한 경고도 있어야 하기에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낼 것을 명한 것이죠. 결국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이 율법이 등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혼을 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어 우리 안에 새로운 성령의 법이 임했다면 우리의 완악함을 십자가 위에서 제하신 예수님처럼 목숨을 걸고 가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거룩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씀을 외면한 채 내 생각과 욕심으로 이혼을 생각한 적이 있나요? 혹시 지금 이혼하려고 마음먹진 않았나요?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꺾고 가정을 지키겠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명령을 지켜 행하려면 둘째,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5절에 사람이 새로의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고해요. 이제 곧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 군대를 모집하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국가의 비상사태나 거창한 공적 과업보다 새로 시작하는 한 가정의 정착과 평안을 훨씬 더 중요히 여기십니다. 무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모든 국가적 의무와 부담을 면제해 주면서까지 오직 아내를 즐겁게 하고 가정을 든든히 세우라고 명령하세요. 저도 결혼 직후부터 고된 시집살이에 남편은 레지던트라 보기 힘들었지요. 그런데 내가 왜 시집살이를 이렇게 해야 하는지 남편과의 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시댁과의 문제에서 어떤 것도 넘어갈 힘이 없었습니다. 모든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한 몸인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최초의 1년에 신뢰를 쌓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1년이 무너지면 평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자녀들의 결혼 생활이 시작된다면 부모들도 이것을 꼭 기억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6절에 보니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고 해요. 당시에 맷돌은 매일 먹을 곡식을 빻아야 하는 최소한의 생존 도구였어요. 그러니 남의 맷돌을 빼앗는 것은 그의 생명을 빼앗는 격이죠. 하나님은 이 생명을 너무도 귀히 여기시기에 이를 지키고 보호하고자 모세를 통해 이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세상 성공이나 직장 업무를 핑계로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가족과 지체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맷돌을 빼앗듯 그 사람의 마음을 짓밟고 있지는 않나요? 전심으로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장애인 아이들을 보며 주님께 받은 사랑을 약자들에게 흘려보내길 소망한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20대에 혈액투석을 시작하여 2년여 기간의 투석 끝에 어머니께 신장을 이식받았어요. 그래서 장애 등급을 받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듣게 되었지요. 장애인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은 난생 처음이었고 생각보다 주변에 장애인이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게 다가왔던 건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돕지 않는 것과 반대로 장애인들은 서로를 돌보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더 듣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들어주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더 보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걸어주는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았거든요. 이로부터 몇 년이 지나고 교회 안에서 장애인들을 섬기는 부서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가 어떤 것인지 보게 되었지요. 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린 저와 달리 장애를 가진 부서의 아이들은 다윗처럼 전심으로 예배
자체에서 기쁨을 찾고 춤추며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자들의 사랑을 보게 해주시고 저를 그 자리까지 낮춰주셨음에도 저는 여전히

0: 여전히 약자들을 사랑하기보다 기피하고 욕할 때가 많음을 고백해요. 하나님은 여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나병에 걸린 자들을 사랑하셔서 많은 규례를 세우시는데 저는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겠다고 기도하고도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짓밟고 있어요. 미리암의 나병 사건을 기억하라는 구절 말씀처럼 주의 명령을 기억하고 주님이 제게 주신 사랑을 그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주변의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힘든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위로하겠습니다. 입니다. 9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고해요. 바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내가 나병에 걸린 죄인임을 기억해야만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나병에 걸린 나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고쳐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우리를 옭아매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는 것이에요. 완악한 내 생각을 꺾고 한 몸된 가정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것, 이웃의 맷돌 같은 생명을 함부로 빼앗지 않는 것, 이것이 곧 거룩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신 그대로 지켜 행함으로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말씀을 저희 편할 대로 떼어 읽으며 완악한 마음을 정당화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셨음에도 내 생각과 감정을 앞세워 한 몸된 가정을 가볍게 여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성공과 바쁜 일을 핑계로 배우자와 자녀의 아픔을 못본채 하고 남의 맷돌을 빼앗듯 누군가의 생명과 마음을 짓밟으면서도 정작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미리암의 나병을 기억하라 하시는데 저희가 고침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도리어 연약한 이웃을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꺾고 명령하신 그대로 지켜 행하길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거룩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오니 저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혼의 위기 앞에 선 가정들이 말씀으로 돌이켜 가정을 지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문화광

관광재단이 후원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유예지의 독주회가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9월 2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피아니스트 서아름, 첼리스트 정지은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4일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성광교회에서 주일 예배 성가대 지휘자를 초빙합니다. 성악 및 지휘 전공자를 우대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73-6688번, 지역번호 052-273-6688, 울산 성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대는 찬양 및 정통 클래식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소속을 제외한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9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9월 28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30일 수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 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5-6980번, 지역번호 052-295-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5-0191번, 지역번호 052-265-0191, 옥동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9-9000번.

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송축시를 이어갑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은택이라고 표현하는 성경의 원어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가장 보편적인 말로 우리가 이해하는 은혜, 은사, 은총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어렵지만 성경 기록된 원어를 조금 소개하면 첫 번째 은혜라는 말 가운데 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6장 8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 이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에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 모든 사람이 땅이 폐기하고 온 땅에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의 자녀들의 아름다움으로 소위 말하는 미를 최고로 생각하는 세속적인 생각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노아는 의리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어떻게 그런 깊은 죄악 속에 온 땅이 죄악으로 가냥한 세상 속에 어떻게 노아가 그렇게 의롭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반듯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그렇게 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헤세드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한때 우리 교회 찬양단 가운데 헤세드라는 찬양단이 있었습니다. 인자, 자비, 인애 이런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굳이 표현한다면 favor라는 말입니다. 은약에 기반한 사랑과 신실하심,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배반하고 반역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함께하시며 지켜주시는 결단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올라가서 두 번째 십계명을 받을 때입니다. 첫 번째 십계명 받은 것 가지고 내려왔을 때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 돌비를 던짐으로 십계명의 돌비도 깨어지고 온통 박살이 났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섰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에게 이렇게 다시금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말이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죄인을 향해 참으시고 용서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해. 상황 이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대하실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그렇게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게 우리가 똑바르고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겁니다. 23절 계속돼서 그 뒤에 보십시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뭐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감사시로 알려진 시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역사를 통치하며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는 나의 선함이 나의 인자함이 영원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함.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요사의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예배보다 인애를 원해. 번제보다 예배보다, 구약시대의 어떤 그 제사보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런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어떤 하나님요? 헤세드의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인자하고 내가 얼마나 자비롭고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나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천천만만의 은금보화를 갖고 와서 수양과 암양으로 염소를 잡고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그분께 이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사랑,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고. 무엇보다 소리 높여 찬송하는 것보다,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헨, 은혜, 헤세드. 세 번째로 라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존.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위시, 원하다, 바라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원하.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바라고 계세요. 그럼 뭘 바라고 계신가? 뭘 바라고 계신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바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 주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게 말이 이게 라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신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에게 복 주는 거야. 너희를 기쁘게 해주는 거야. 너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거야.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거야. 시편 5편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 하시리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여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까맣게 잊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호위무사가 되셔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 노염이란 말이 노여움이에요. 그분의 노염,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멘. 우리는 사랑은 잠깐, 화는 길게. 하나님은 노여움은 잠깐, 은총은 평생.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다. 저녁에는 잠시 울음이 슬

깊은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밤이 지나가기 전에 새로운 희망의 아침, 기쁨의 아침, 환희의 아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라존입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에도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 다음에 2절 연속해서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이곳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라존,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토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브, 처음 들어서 영어로 good, 좋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 어디 나타나냐면 창세기 1장에 나타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게 좋았더라라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 토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선하심.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좋은 것,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다섯 번이나 나옵니다. 첫째 날, 천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 번째 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 번째 날 모든 동물들을 다 만드시고 처음 아담만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는데 하와를 만드시고 난 뒤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게 바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삶의 기준에 일치하는 행위를 선하다고 보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이 이렇게 해서는 이 아름다움은 불순함이 없는 아름다움, 완벽한 아름다움, 하나님의 온전하신 아름다움과 선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함. 우리에게 그렇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원하지를 않았어요. 아담이 하나님 하늘 만들어주세요, 별 만들어주세요, 달 만들어주세요, 그런 말 없습니다. 아담을 만들기 전에 온 우주마음으로 하나님이 다 만들고 완벽하게 가장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완벽한 모습으로. 근데 그 완벽한 모습이 깨어진 것은 인간의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범죄가 이전에는 완벽했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는가 하면 우리가 늘 암송하고 있는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다윗의 시죠? 우리가 마지막 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의 나의 선함이 나의 평생 동안에 주님의 그 선한 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여기 나의 평생의 선하심, 그 선하심이 토보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 흠 없는 온전한 것, 완벽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인자하심, 그게 헤세드입니다. 이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토보와 하나님의 헤세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헨, 헤세드, 라존, 토브. 다섯 번째, 괴물. 함께 요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괴물. 괴물. 거의할 때 개. 괴물입니다. 괴물. 괴물. 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은택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괴물입니다. 괴물. 하나님의 보상적인 선물, 영어로 굳이 표현한다면 리와드, 상을 주는 거예요, 상을. 그런데 공부를 잘해서 1등해서 무슨 기술이 좋아서 테크닉이 좋아, 이게 아니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 받을 자격이 되어서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고 아무것도 갖추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괴물이라는. 우리의 일생 동안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쁘게 보시고 예쁘게 보아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괴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이 괴물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잠깐만요. 이 구절의 배경이 조금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다의 13대 왕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고 아하스의 아버지가 요담이고 요담의 아버지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시야입니다. 우시야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산당을 훼파하지 않은 것 말고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의 아들 요담, 그의 아들 아하스, 히스기야 4대 이르기까지 히스기야 위로 3대 가운데서 3대조, 증조 할아버지는 아주 좋은데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요담은 처음에는 바른 길을 가고 강력한 길을 갔었는데 후에 삐뚤어집니다. 바로 위에 아버지 아하스는 아주 우상을 극심하게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몰록신을 갖다가 거기에 사람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양이나 소가 아닌 사람을 제사로 드렸습니다.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산당을 다 훼파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그러던 어떤 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세요. 얼마? 15년 동안. 근데 15년 동안 연장시켜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15년 연장시켜주신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표를 좀 보여주세요. 뭔 표를 보여줄까? 우리 아버지 아하스가 만든 해시계. 일형표라고 성경이 되는데 그게 해시계입니다. 해시계에 있는 그림자를 앞으로 10도 가는 거는 쉬우니까 거꾸로 해 그림자를 거꾸로 10도 보내주세요. 하나님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그대로 들어줬어요. 그 이후에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를 침공해 옵니다. 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정말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활 하나 쏘지 않았는데 밤새 기도하고 나가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18만 5천 명의 군사가 모두 다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십시오. 역대하 32장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생명도 연장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군사도 이겨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계몰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택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 은택을,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은택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새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뭐요?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결국은 그는 문둥병으로 떠나게 되고 그 아들 므낫세는 유다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긴 55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가장 전무후무한 악한 왕. 후대에 일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될 때마다 이야기해요. 그 조상 므낫세의 길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가요. 악의 기준이 므낫세가 돼요. 그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죠?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은 지 3년 되던 해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송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내렸던,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게 그겁니다. 시편 116편 12절을 함께 보실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시편 103편에 기자했던 다윗이 116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요? 송축하고 하나님 제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뭡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 좀 하세요.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한테 오늘은 뭘 좀 구해볼까? 하나님 앞에 좀 무엇을 얻을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6편 다음에 나온 117편. 오늘 117편을 다 읽겠습니다. 두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 잠시 뒤에 우리 찬양할 거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그게 여기에서 나와.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송축하고 송축하고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인자하심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얼마나 진실함이 대단한지 영원한 까닭에 그분께 그것을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카리스마. 아이, 그 사람 카리스마 있어. 아이, 카리스마. 그런 이야기 쓰시죠? 아, 안 써요? 그 사람 참 카리스마가 넘쳐. 카리스마가 넘쳐. 아이, 그 배우 카리스마가 있어. 그 지도자 카리스마가 있어. 아, 그 사람은 왠지 좀 카리스마가 없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카리스마가 뭐예요? 아, 쓰시기는 쓰시는데. 여러분들이 쓰시고 지금 느끼는 뉘앙스, 그게 카리스마입니다. 영어로 굳이 표현하면요. 이게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은사로 가장 많이 번역했습니다.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양한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달란트, 재능, 능력, 기술, 기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탁월한 의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에 굉장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사람들을 섬기도록 주신 은사, 카리스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 성경 구절 찾지 않겠습니다. 거기 많은 은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카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카리스. 카리스. 이 카리스에서 영어 단어가 온 게 그레이스예요. 그레이스. 그레이스. 카리스, 그레이스. 비슷하죠? 우리가 그레이스를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호의적인 선물.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조건이 맞아서 자격이 되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조건도 맞지 않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 고대 헬라 사회에 있어서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굉장한 매력으로 아름다움이라는 말로 소통되었습니다. 이 매력과 아름다움, 전혀 아름다움이 내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근데 나를 그냥 아름답게 보아주시는 겁니다. 예쁘지 않은데 완벽한 예쁨으로 보아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산모들이 아이를 낳은, 아기를 둔 엄마들은 아기에게 젖 먹일 때 아기가 무슨 감사해서, 아기가 무슨 젖을 달라고 그래서 고마움을 표현해서 아니면 빵긋빵긋 웃어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한데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뻐해요. 그죠? 아, 여러분들은 여러분 새끼들을 미워하십니까?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애기라서. 그렇죠? 애기라서 그냥. 특별히 엄마의 애기에 대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이나 그 어머니의 사랑. 조건이 뭐 인사를 잘해서 아닙니다. 멋지고 근사해서 아닙니다. 금방 나온 핏덩어리 같은 그 아이가 뭐가 그렇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말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달라 소리도 못하고 그런데도 그냥 사진없이 갔다 막.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에 깊이 빠진 연인들. 뭐 좋은 거 다 갖다 줘요. 그죠? 엄마, 아빠, 형제들이 달라는 거, 동생이 달라도 잘 안 주고, 오빠가 달라도 잘 안 주는데, 지 애인 생기면 그냥 갖다 막 갖다 줘요. 지금 웃는 사람들은 다 전과 경력이 있는 분들이죠. 참 신기해요. 야,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너 그 여자 왜 그렇게 좋아하냐? 몰라요. 아빠는 몰라서 그래요. 엄마는 몰라서 그래요. 그냥, 죄송합니다. 미쳤어요, 그냥. 그래서 뭔가 좋은 걸 다 갖다 주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보는 눈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0: 그렇게 정말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떤 날 봤더니 그 놈이 딴 여자하고 어떻게 돼요?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다 딴 데 가서 전보로 댕기는 거 그게 하나님 배신하는 거예요. 요새 타로 문화 같은 소리 하는 게 범죄예요. 범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1계명 2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르신 두지 마라. 섬기지 마라. 만들지 마라. 그게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조건도 없이 우리가 언제 우리 죄인이니까 독생자 보내서 십자가에 내 대신 좀 죽게 해주시고 저를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카리스요, 카리스마요, 괴물이요, 헤세드요, 헨이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뭐하고요?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3절부터 들고 있습니다. 3절 103편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해요? 사하시며 첫째 용서하시며 내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치유하십니다. 또 그 다음에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운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운다. 이 말을 우리말로 그냥 쉽게 보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근데 이 좋은 것이란 말이, 이 좋은 것이란 말이요. 내가 기준에 좋은 게 아니에요. 내 기준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갖고 싶어서 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안 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아서 너에게 이게 좋은 것이야. 그게 좋은 거예요. 두 살 아이가 자기 엄마가 가지고 요리하는 칼을 보더니만 너무 좋아해서 칼 주세요, 칼 주세요. 네가 칼을 원하는 거 엄마가 얼른 주죠? 안 줘요? 왜 안 줘요? 사랑해서 안 주는 겁니다.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달라고 해도 너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걸 안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으신 것을 우리가 원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거 너한테 좋아. 이건 너 줄게. 그건 네가 원하지만 주면 안 돼. 안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된 사랑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이 구절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임자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5절 끝부분에 오면 뭐라고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그 다음에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그렇게 송축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복을 주시고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부산 하나샘교회 윤호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주시고 이곳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배하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세우신 그 목적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드러내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있는 하나님과 교회와 성경의 가치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 나라에 좌정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 9월 21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성입니다. 일본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회 초반부터 근대 5종의 성승민 선수가 압도적인 기량으로 대한민국 1호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수영, 정구, 태크볼, 남자 농구와 같은 다양한 종목에서 자랑스러운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통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바로 남모르게 흘린 땀방울이란 스토리죠. 꼭 메달을 따야만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시상대에 섰건 서지 않았건 찬란한 스토리인 이유는 부상과 한계를 넘어서야 했던 열정의 땀방울이 그 스토리의 중심이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아침 우리도 우리마다의 삶의 트랙 위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자리에서 묵묵히 땀방울을 흘리고 계시죠? 그래도 이 아침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흘린 땀방울에 대해서 유일하게 모든 것을 그리고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 땀방울을 알아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렇게 권면해 왔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것을 원하신다. 낙심하지 않고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성도의 신실한 노력은 하늘나라의 기록책에 단 한 줄도 빠짐없이 녹아있다. 주님을 위해 흘린 땀방울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훗날 하늘의 면류관을 장식할 보석이 된다. 성경을 보면요, 이사야서에 열심히 땀을 흘렸지만 성과가 없는 것 같아서 이거 헛되이 수고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 그 선지자가 나와요. 예, 힌트를 드렸죠.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 49장 4절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과가 없어 보일지라도 내가 흘린 수고의 가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 나의 참된 보상과 상급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평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함께 찬양해 볼까요?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흘리는 이 땀방울을 주님께서 분명 기억하시기 때문에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들의 그 땀방울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기억하며 뚜벅뚜벅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겠죠.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다. 평가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흘린 그 비공개의 땀방울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골방에서 흘린 기도의 눈물,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힘을 내어 다시 시작했던 사랑의 이야기, 그 묵묵한 땀방울을 하늘의 기록책에 낱낱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명절 기간 얼른 오면 좋겠다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관계 여러 가지 상황들 지쳐서 그냥 명절이 그냥 좀 피하고픈 분도 어제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힘을 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흘리는 그 땀방울을 분명 알아주시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좀 고백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내게 돈이라. 할렐루야.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날에 갚아주실 것이다. 그날에 그 땀방울을 주님이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의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선수들이 엄청나게 지금 땀방울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며 있잖아요. 잠시 후에 여러분, 탁구 선수 중에요. 국가대표 선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 크리스천이 있겠지만 제가 유일하게 본 선수예요. 탁 이렇게 탁구 경기에서 이기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의 이름이 이은혜 선수예요. 이름도 은혜예요. 몽골에서 귀화를 했는데 우리 양영자 선교사님이 이제 몽골 선교를 갔을 때 그때 후학으로 키워서 그때 기도로 예수님 믿게 하고 정말 신앙이 좋아요. 오늘 이은혜 선수를 연결하면 참 좋은데 그게 지금 여러 여건상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지금 선수 지금 시합 중이시니까요. 오늘 이은혜 선수의 어머니 같은 멘토 전도사님이 있어요. 이은혜 선수의 청년부 전도사님이신데 잠시 후에 찬양 듣고 전화 연결해서 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제가 그 땀방울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듣고 함께 하시죠.

0: 탁구대 위에서는 라켓을 잡고 뛰는 한 청년이 있는데요. 한 손에는 라켓, 또 한 손에는 보금을 들고 코트 위를 누비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아, 경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은혜 탁구 선수. 우리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로 지금 출전 중에 있는데요. 이 선수를 어머니처럼 가슴에 품고 언니처럼 기도하시는 김포 하나로교회 정희 전도사님, 오늘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피드님 감사합니다.
0: 와, 할렐루야 전도사님.
1: 할렐루야.
0: 저는 오랜만에 목소리 듣는데, 아니 전도사님, 네. 우리 전도사님은 원래 그 김포 하나로교회 전도왕이시잖아요.
1: 아이, 그래, 전도왕은 아니고요.
0: 예.
1: 저희 교회가 이제 워낙 전도를 많이 하고.
0: 그러니까요.
1: 말씀 주셨으니까 10월 25일이 이제 모시오기 축제예요.
0: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열정의 전도사님. 정말, 우리 김포 하나로교회는 뭐 또 전도에 좀 특화된, 정말 전도를 생명 걸고 사명으로 하시는, 제가 알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때도 제가 공개 방송 가서 참 은혜 받았었는데. 아니, 그런데 전도사님, 오늘 저희가 뭐 그 이야기도 그 이야기인데, 오늘 땀방울을 흘리는 한 청년, 아니, 이은혜 선수 좀 지금 소식을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는 게, 아니, 제가 봐도요, 유일하게 무릎 꿇고 경기 때마다 승리할 때 기도하는 선수가 제가 눈여겨봤어요. 근데 이은혜 선수가 있던데, 이 이은혜 선수하고 전도사님하고 각별한 것 같아요?
1: 우리 이제 양영자 선교사하고 저하고는
0: 예.
1: 40년 지기이고요.
0: 아.
1: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 양 선교사님이 선교사의 길을 가고 제가 전도자의 길을 가고.
0: 아.
1: 이제 양성교사님의 소개를 받아서 이제 우리 이은혜가 저희 교회를 오게 됐어요.
0: 아~
1: 근데 저희 이은혜는 그 7년 전에 저희 교회에 왔는데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제
0: 아~
1: 저희 교회에 와서, 아무래도 기와 선수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0: 예.
1: 근데 이제 저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청년의 믿음이 굉장히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요번에도 이제 물론 올림픽 때 그 무릎을 꿇는 그 독일 선수와
0: 맞아요. 기억나요. 예.
1: 네. 그다음에 스웨덴 그 수비수 이제 약간의 그 선수들이 그 유형이 있는데
0: 예.
1: 이연애가 약간 수비수한테 조금 몰리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0: 예.
1: 그때도 1세트에 지고 나머지 2, 3, 4를 이겨서 이제 이렇게 8강 뭐 이렇게 올라갔는데
0: 예, 예.
1: 무릎을 딱 꿇더라고. 그게 올림픽이잖아요.
0: 예, 예.
1: 그리고 여기 대한민국에서 할 때도 큰 게임을 하고 이길 때는 무릎을 꿇어요. 저희도 이제 뭉클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왔냐 저도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애를 단단하게 변화시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아시안게임 준비를 하면서
0: 예.
1: 진천에서 했잖아요.
0: 예, 예, 예.
1: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하는데 그 예배를 오는 거예요. 택시를 타고 올 때도 있고.
0: 진천에서? 와.
1: 진천에서 택시를 타고.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가는 그 주일날은 진천에서 다 연습이 있어요. 그 시간에.
0: 예, 그렇겠죠.
1: 시간에. 근데 이제 감독님한테 30분 정도만 좀 봐달라 하고.
0: 예.
1: 왔어요.
0: 오.
1: 저희도 뭐 너무 놀랬죠. 그만큼 이은혜는 한 손에 라켓, 한 손에 부금을 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삶도 그렇게 적용을 하는 청년이에요.
0: 야.
1: 이번 마지막 하는 그 주일날
0: 예.
1: 목요일날 일본 출국 하니까 그 전 주일날은 당연히 연습을 선수촌에서 하지
0: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1: 왔다 갔어요.

0: 그래서 와. 저희 교우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제 1부 예배 끝나 1부 예배가 7시 반 예배인데 8시 반 끝나자마자 우리 교우가 데려다 줬어요. 택시 타고 이런 시간들이 걸릴까봐.
1: 네.
0: 그래서 이제 이 아이의 믿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금메달을 따든 못 따든 그건 전 상관없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홀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 누구라도
1: 그러니까요.
0: 저 아이 뒤에는 저 선수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게 증거된다면 뭐 더 이상 뭐가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1: 지금 어제 출전은 우리 전도사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은혜 선수를 향한 어찌 보면 큰 언니 같은 우리 지금 믿음을 양육한 그 전도사님으로서 참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모습이 너무 대견해하시는 것 같고 또 말 그대로 지금 경기는 이은혜 선수 같지만 거의 그 영적인 경기는 전도사님이 뛰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제가 받고 근데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좀 이렇게 짧게라도 연결하고 싶었던 것은. 스포츠가 승패가 갈리는 치열한 현장이잖아요.
0: 네네.
1: 그런데 오늘 그 귀한 아시안게임 경기에 국가대표 선수가 돼서 나갈 수 있다는 것도 참 은혜에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네. 또 이은혜 선수가 그 순간순간마다 무릎을 꿇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것도 참 아름다운 간증일 텐데 전도사님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함께 전화 인터뷰한 이유는 우리 은혜 선수를 위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이 믿음의 선수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또 뭐 신유빈 선수 이렇게 많이 좀 알잖아요. 그런데 이은혜 선수에 대해서 이 믿음의 기독 탁구 선수가 있는데 좀 어떻게 기도를 해드리면 좋을까요?
0: 이은혜 선수가 주장입니다. 주장으로서 단체전을 잘 이끌고
1: 예.
0: 그리고 이제 이은혜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1: 예.
0: 김나영 선수와 함께 복식을 나갑니다. 개인 복식이에요.
1: 예.
0: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한데 우리 나영이도 제가 출국 가는 날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믿고 서로 의지하고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라고 했는데요. 이 김나영하고 하는 복식에 이은혜와 김나영 서로 믿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잘 해서 이번에 기적의 중심에 이 복식이 섰으면 좋겠어요.
1: 김나영 선수와 이은혜 선수의 복식.
0: 네네네.
1: 아, 알겠습니다. 우리 전국의 네. 방송 가족들이 우리 극동 방송 가족도 짧게라도 또 마음을 모아 특별하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외에도 우리 탁구 국가대표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그 땀방울 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우리 네. 이은혜 선수가 사실 몽골에서 귀화를 했잖아요.
0: 네네네.
1: 그만큼 또 이은혜 선수 그 마음에 이 신앙에 대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특별한 좀 간증이 있을 텐데 제가 이은혜 선수에게 들어보고 싶지만 이건 또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들어보고 전도사님이 한번 짧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이은혜가 이제 일단은 대한민국에 왔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라고 저희들 늘 같이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은혜의 지금 제가 속마음은 모르겠으나
1: 예.
0: 이미 그 아이의 기도의 제목이 한 손에 닿겠다 한 손에 복음이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불러서 지금 훈련했고 지금 이렇게 사실 16년 만에 동메달을 딴 거잖아요. 올림픽에서.
1: 그렇죠. 그렇죠.
0: 그리고 지금 이제 주장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지금 만드시지 않나.
1: 맞습니다.
0: 그거를 우리 이은혜도 저는 충분히 마음으로 기도하고 생각하리라고 믿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렇게 쓰임 받도록 지금 양양자 선교사님이 세계적으로 또 쓰임을 받습니다. 처럼
1: 예.
0: 뭔가 도구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이미 탁구란 걸 주셨으니까 이번에 이 복식에 쓰임 받아서 올림픽 이 아시안게임에서 이렇게 쓰임받았다는 것이 전도지가 되기를 이은혜도 그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1: 이야.
0: 저희들 지금 1025에도 이은혜 전도지가 좀 나가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오늘 하나님의 사람 또 이은혜 선수 응원하고요. 정말 또 복식에서 좋은 결과가 또 있으면 또 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한번 제가 그 사심인데요. 그 제
0: 네.
1: 취미가 탁구인데 그 우리 극동방송에서 탁구를 가장 잘 치시는 분이 우리 맹주환 사장님이시고 그 다음이 좀 제가 되지 않나?
0: 오우. 오우.

0: 뭔가, 봐야 되겠네요.
1: 뭔가 뭐 사심이 가득한. 네, 그렇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 이은혜 선수 또 이렇게 믿음의 조력자인 정희 전도사님이 열정을 다해서 우리 은혜 하시면서 또 그 애정을 갖고 영적인 또 지도를 하시는데 힘내시길 바라고 오늘 함께 제 극동방송 가족들도 기도할게요. 여러분이 또 응원의 문자를 한번 저희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은혜 선수 힘내세요 하시면 제가 이것을 캡처해가지고요.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은혜 선수가 읽도록 그렇게 해서 야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한번 보시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오늘 또 극동방송 가족들 그래도 우리 전도사님은 사실은 이 전도자시고 축복의 사람인데 오늘 마지막으로 방송 가족들 축복해 주시면서 이 시간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0: 우리 이은혜 선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에게 온 마음 다해 감사드리며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하반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시리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이 중보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부족하지만 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아멘. 지금까지 김포 하나로교회 정인 전선님과 같이 했고요. 또 10월 25일 날 우리 교회 전도대회가 또 정말 힘있게 펼쳐질 텐데 그 일을 위해서도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피디님.
1: 6472님, 김나영 선수와 이은혜 선수의 호흡이 맞고 기도의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2797님, 주님을 위해 흘린 땀방울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5123님, 와 좋은 성과가 있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239님도 이은혜 선수의 승리를 응원하며 저도 기도합니다. 7474님, 피디님 제 이름은 성은혜입니다. 이은혜씨 주님 안에서 화이팅 하시면서 왔습니다. 이은혜 선수의 그 모토가 있대요. 한 손에는 라켓을 그리고 한 손에는 복음을. 그러니까 양영재 선교사님의 그 모토처럼 이 귀한 믿음이 전수되는 것이겠죠. 오늘 이은혜 선수 또 주장의 중책을 맡아 지금 또 팀을 이끌고 있는데요. 경기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흘린 땀방울 분명 우리 응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땀방울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샵 1069번으로 기다리고 또 오늘 오프닝 말씀은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주시면 링크를 공유해 드릴게요.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 생방송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어요. 경기에 승패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리에 서 있음이 참 감사한 일이다. 7944님, 이은혜 선수 소식을 듣고 왜 이렇게 아침부터 제 마음이 뜨거워지죠?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매 순간 주님이 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권남규 안수 집사님은 피디님, 제가 몽골을 엄청 사랑하거든요. 하시면서 이은혜 선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네요.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을 공유하기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으로 오프닝 말씀 문자 주시면 링크 주소 공유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여러분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분명 좋은 일이,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또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7시 38분 지나고 있는데요. 아침의 쉼표, 아름다운 묵상, 아름다운 글, 아름다운 목소리. 추석 특집, 추석 미니 특집입니다. 아침의 쉼표, 황미경 사모님 같이 하시죠.

추석은 가을의 달빛이 좋은 밤이라는 뜻의 달의 명절입니다.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계절, 들판에 익은 곡식, 탐스러운 과일이 맺힐 때면 하늘도 크고 둥근 보름달로 화답하지요. 우리 조상들은 그 달을 보며 한 해의 수고를 위로했습니다. 땅이 자리를 내어준 것에 감사하고 하늘이 허락한 결실에 감사하며 함께 그것들을 일구어온 이들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둥근 달은 마치 한 해의 수고를 다 알고 있다는 듯 말없이 환하게 미소짓지요. 추석의 보름달은 단순히 밤하늘에 떠있는 달이 아닙니다. 채움의 상징이자 고마움의 표현이며 서로를 돌아보게 하는 마음의 거울입니다. 우리는 한 해의 풍년을 기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처럼 허락하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시간이지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늘 차고 기웁니다. 어떤 날은 보름달처럼 충만하고 어떤 날은 초승달처럼 가늘기도 하지요.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는 날도 있지만 아무리 애써도 뜻대로 되지 않는 날도 있지요. 그런데 달은 기울었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그 자리에서 다시 차오르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이 위로가 더욱 깊어집니다. 우리의 형편이 달처럼 변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기울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시 일으키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추석이 되면 사람들은 먼 길을 마다않고 고향으로 향하지요. 그 길 끝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어린 시절 골목이 있고 오래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추석은 만남의 명절인 동시에 그리움의 명절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살다 가신 분들의 삶을 추억하고 이들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며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지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또한 달은 누구의 지붕 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부잣집들에도 가난한 집 창가에도 떠있지요. 고향에 온 사람에게도 뜨고 사정이 있어 가지 못한 사람에게도 뜹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은 마당에도 혼자 그리움을 삼키는 작은 식탁에도 똑같은 빛을 건넵니다. 마치 누구에게나 똑같이 비추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빛과 같이요. 앞만 보고 걸어오느라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나고 잊고 지냈던 얼굴들이 떠오르니 추석은 어쩌면 하늘의 달이 차오르는 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감사가 가득 차오르는 날인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을 다시 배우는 시간 아닐까요? 달은 하늘에서 차오르고 감사는 마음에서 차오르듯 그 감사가 사랑이 되어 흘러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환한 보름달이 뜨게 됩니다. 이 마음이 우리가 맞이하는 올해의 한가위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의 쉼표 황미경 3호였습니다.

아름다운 묵상, 아름다운 글, 아름다운 목소리 황미경 사모님의 아침의 쉼표로 같이 했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가 우리 마음에서 보름달처럼 차오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도요 참 감사했어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행복하게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할 일이죠. 그렇죠? 이 올해 복된 한가위의 아침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좋은 하루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의 그 아침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아침의 쉼표 영상 링크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

0: 오늘은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쉼표라고 두 글자 문자로 함께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각 7시 44분이고요. 선물 소개합니다.
1: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 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 혁신 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땀방울을 기억해 주시는 분, 주님은 이 아침 우리의 그 모든 땀방울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시고요. 주님을 위해 흘린 땀방울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면류관을 장식할 보석이 되죠.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들, 이번 주에 또 추석 명절이 다가오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모든 관계에 대한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의 마음을 전할까 하는 그 노력들 있잖아요. 그 땀방울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우리의 보응이 우리의 하나님께 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하고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메들리 찬양 함께하면서 이 시간 인사할게요.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중산초등학교 6학년 문서윤 단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가을쯤으로 기억합니다. 교회에 계신 집사님께서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원 모집을 추천해 주셨고 흥미가 생기면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면 뭐가 가장 좋은가요?
1: 언니 동생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 찬양하고 합창단이라는 공동체 생활 안에서 책임감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0: 우리 서윤이는 하나님과 많이 친해졌나요?
1: 확실히 전보다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중에 학교 생활만 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적었는데 합창단에서 찬양을 하면서 들어가기 전에는 안 틀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잘 틀리지 않아요. 뭔가 바로 들어가기 전에도 잘 안 떨려요.
0: 그러면 반대로 힘들 때도 있나요?
1: 저는 합창을 하면서 노래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지 않을 때나 안무가 이상적인 느낌으로 잘 되지 않을 때가 힘들었어요. 생각할 때는 90도로 되는데 실제로 보면 90도가 아닌 것처럼 거울이 있는 곳에서 연습을 해야 하는 이유.
0: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뭐예요?
1: 처음 들어왔을 때 한 미국 케네디 센터에서 한 공연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가장 열심히 오래 준비했기도 하고 해외에서 하는 첫 공연이라서 가장 기대되고 설렜던 것 같고 끝나자마자 바로 기립박수를 쳐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되게 화음이 잘 만들어졌어요. 소프라노, 메조, 알토가 되게 잘 나눠져서 좋았어요.
0: 우리 서윤이에게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1: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게 하며 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곳이에요. 찬양하는 친구들과 추억도 쌓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0: 만약 서윤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1: 없었다면 허전했겠죠? 왜냐하면 찬양도 자주 안 하고 왜냐하면 합창단을 다니면 찬양이 계속 귀에서 맴돌아서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을 거고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다 찬양하고 다 소중한 친구들이니까 허전했을 것 같아요. 없었다면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복음이다. 왜냐하면 저에게 어린이 합창단은 복음을 배우고 전하는 곳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어 정말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0: 서윤이가 어린이 합창단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실 텐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봅시다.
1: 항상 합창단 데려다 주시고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앞으로도 잘 부탁해.
0: 신입 단원들을 향한 환영의 인사도 부탁해요.
1: 안녕, 얼른 와서 다 같이 찬양하자. 찬양으로 하느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어.
0: 가장 맑고 순수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정과 배려, 사랑과 희생을 배울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건강하고 올바르게 키워낼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파이디온 선교회의 설립자이신 양성은 목사님께 들었던 인상적인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양 목사님은 어릴 때 집에서 양계장을 했다고 합니다. 집이 양계장을 한다고 해서 닭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집에서 귤상자를 만들어 팔았었지만 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썩은 귤이 나와야만 귤을 먹을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양계장에서도 닭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닭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양계장에 가보면 닭이 죽어 있는 거죠. 창자는 다 사라져 버리고 살만 남은 채 죽어 있는 닭이 발견됩니다. 어린 목사님은 털만 뽑아내면 손질할 것도 별로 없이 바로 요리해서 먹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내장이 다 사라진 닭의 변사체. 도대체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간밤에 지가 와서 닭의 내장을 다 파먹은 거라고 하는군요. 쥐가 와서 잠을 자고 있는 닭의 항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내장을 다 파먹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닭은 아프지 않았을까요?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왜 일어나서 쥐를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그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닭고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복지부동하고 꼼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닭의 게으름 때문인 셈입니다. 항문이 아파오기는 하지만 잠에서 깨어나기 싫으니까 일어나서 쥐를 내쫓기가 귀찮으니까 꼼짝하지 않고 있다가 죽는 거죠. 쥐가 자신의 항문부터 파먹어가고 있는데도 닭은 여기가 내 자리요 하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닭은 고집스레 엉덩이를 땅에 붙이고 있다가 이튿날 내장 없는 변사체로 발견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어린 목사님께서는 룰루랄라 하면서 손질도 필요 없이 틀만 뽑아 냠냠하고 잡수신 거죠. 이 어리석고 고집스런 닭의 모습 속에서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변화를 싫어하고 도전을 거부하며 그동안 해오던 것만 반복하며 고집하는 우리 모습을 발견합니다. 익숙한 것에 너무 길들여져서 더 나은 것을 취하려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위험부담을 떠안기 싫어서 새로운 것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오늘은 어제처럼, 내일은 오늘처럼 진보에 대한 노력이 없는 우리의 모습,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편안함에 도취되어 쉬운 길을 선택하고

하고 새로운 길에 발을 내딛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사자성어로 정의하면 복지부동입니다. 닭고집인 거죠. 고대로부터 우리들의 신앙 선배들은 게으름을 치명적인 죄로 인식해 왔습니다. 게으름은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보다 더 근본적인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에서는 게으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룹니다. 우리들은 게으름이 심각한 죄악인 줄 알아야 합니다.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어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 말씀은 게으른 자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첫째, 게으른 자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어려움과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게으른 자는 핑곗거리를 찾습니다. 게으른 자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 합니다. 게으른 자는 위험 부담을 안지 않으려고 합니다. 둘째, 게으른 자는 변화와 발전이 없습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어느니라. 게으른 자는 변화를 싫어하고 발전과 진보를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셋째, 게으른 자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는 수고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는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는 열정이 없습니다. 넷째, 게으른 자는 남의 충성된 조언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자는 남의 올바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다 흔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바쁩니다. 그래서 자기는 게으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게으름의 반대는 결코 바쁜 것이 아닙니다. 게으름의 반대는 부지런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어쩌면 바쁘기 때문에 게으른지도 모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진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요. 현대 사회는 바쁘게 사는 게으름뱅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게으름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게으름을 양말 뒤집듯 뒤집으면 됩니다. 라틴어에 아케디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케이도스에 부정어 아를 붙인 단어입니다. 케이도스는 돌본다, 책임진다, 관심 둔다, 주의한다, 사랑한다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으름 아케디아에서 아를 빼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관심을 두고, 내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다른 사람의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혼 문제를 살피는 만큼 게으름이 내게서 떠나가고 나는 부지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 자신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여 7년을 술같이 라반에게 봉사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면 게으름은 떠나가고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게으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에게 책을 한권 소개하고 싶습니다. 김남준 목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게으름,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어린이를 위한 책도 있습니다.

0: 바로 어린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을 벗어나서 부지런하게 살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남구 수암로에 위치한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74-8887번 남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문화관광재단이 후원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유예지의 독주회가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9월 2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피아니스트 서아름, 첼리스트 정지은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서남호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성광교회에서 주일 예배 성가대 지휘자를 초빙합니다. 성악 및 지휘 전공자를 우대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73-6688번, 지역번호 052-273-6688, 울산 성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대는 찬양 및 정통 클래식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소속을 제외한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는 주제로 9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9월 28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30일 수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 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95국에 6980번 지역번호 052 295에 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65국에 091번 지역번호 052 265에 0191 옥동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 229개 9000번 지역번호 052 220의 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아은입니다. 멋지게 지어진 집을 보면요, 우리는 그 집에 감탄하곤 하죠. 어떤 재료를 썼는지, 얼마나 넓은지, 어떻게 꾸며졌는지 살펴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그 집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집이 스스로 지어진 것은 아닐 겁니다. 설계한 사람이 있고, 기초를 놓은 사람이 있고, 그 한 부분 한 부분을 세운 사람이 있을 텐데요. 히브리서 3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정작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잊을 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그리고 사람과 그 환경과 재능을 누리면서도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인지는 놓치는 거죠. 집을 보면서 건축가를 떠올리듯이 오늘은 내게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며 이것들을 허락하시고 또 세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지어진 것보다 지으신 분을, 선물보다 선물 주신 분을 더 귀하게 여기는 하루. 오늘 우리의 시선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찬양과 함께 시작할게요.

박종호님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당신만은 못해요 듣고 오셨고요. 앞선 찬양은 아이자야 61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찬양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 한 분이시다. 이런 고백을 담고 있는 찬양이죠. 이 두 곡의 찬양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오셨는지요? 저는 괜찮은 아침 김아은입니다. 늘 괜찮은 아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아침 중에 월요일 아침이 가장 좀 덜 괜찮긴 합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좀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쵸? 한 주를 시작하는 시작점이기도 하고요. 또 이 한 주 동안에 어떤 일이 닥쳐올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맞이하는 그런 아침이라서 좀 두려움 반 기대 반 이렇게 맞이하는 시간 아닐까 싶은데요. 이 하루가 여러분께 기쁨이 되는 그런 시간들로 구성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주말 동안에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하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 오프닝에서 꾸려드렸는데요. 히브리서 3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느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기쁨을 주는 존재들이 있나요? 전혀 없진 않으시겠죠? 그래도 하나씩은 있으실 겁니다. 뭐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뭐 지난주에 들어온 월급일 수도 있고요. 또는 직장에서 바라던 승진 소식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어떤 좋은 것을 누릴 때 그것에만 마음을 뺏기게 되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때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좋은 것을 누리고 호의호식하는 그런 순간에도 이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선물 같은 시간들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 말미암아 기쁠 수 있죠. 내 자녀로 인해서 기쁠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 우리의 집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쁨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기쁨을 마음껏 만끽하는 그런 시간이 이 괜찮은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과 어울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찬양들 많이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어지는 찬양 소개해드립니다. 이어서 예수 전도단 캠퍼스 워십의 시선 찬양 함께 할게요.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의 시선 찬양 함께 하셨고요. 방금 듣고 오신 찬양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새 찬송가 28장, 통일 찬송가 28장. 오, 두 가지가 같네요. 네,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찬양까지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괜찮은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제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으로 히브리서 3장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문득 생각난 어느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꽤 유명한 영상이라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젊은 아빠가 아주 어린, 네, 정말 아장아장 걷는 그런 딸을 위해서 이 양손에 인형을 하나씩 들고 이 귀가를 합니다. 현관을 들어가자마자 저 멀리서 그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어찌나 빠르게 달려오는지 아빠 보고 싶어서 막 뛰어와요. 제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뛰어옵니다. 그래서 아빠는 그 딸에게 인형을 보여주려고 짜잔 하면서 이 무릎을 굽히고 앉아서 인형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보여주는데요. 그 순간 이 어린아이가 보여준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입니다. 그 아이가요, 세상에 양손에 들려있는 그 인형의 시선을 뺏기는 게 아니라 그 인형을 옆으로 이렇게 밀더니 아빠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아빠를 꼭 안아주는 거 있죠. 아빠가 이 양손에 들고 있는 그 인형을 보면서 어떤 걸 고를까 기대하고 있다가 자기 품으로 들어오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감격에 겨워합니다. 아이가 돈을 벌어온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시험에서 100점 맞아온 것도 아니에요. 아직은 채 걷지 못하는 그런 서툰 걸음걸이로 달려와서 이 손에 들린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빠의 품으로 파고드는 그 자체에 아빠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꼭 안아주는데 그 영상이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그 영상 보면서 참 많이 반성했습니다. 저였으면 뭔가 인형을 막 놓고 재면서 이게 더 예쁜가 저게 더 예쁜가 막 보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저렇게 아빠를 좋아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시간을 빌려서 아빠 미안해. 네, 살짝 전해드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복들이 있죠.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복을 주셨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실질적인 복들도 내려주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복들에 취해서 가끔은 그 복을 주시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잊어버리는 건 아닌지 싶습니다. 물론 그것들을 기뻐한다고 해서 아빠가 서운해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뿌듯해하는 그런 눈길로 딸을 쳐다볼 텐데. 그럼에도 그 아빠를 먼저 쳐다보고 바라본다면 그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기쁘게 누리는 그런 좋은 일들과 좋은 상황들, 그것보다 더욱더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시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3분 묵상 선물 대 선물한 사람. 여러분은 선물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보시나요?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열어보고 또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살펴보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그 선물보다 선물을 준 사람이 더 귀한 법입니다. 누가 주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별것 아닌 작은 물건 하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건네준 것이라면 쉽게 버리지 못하고 또 오래 간직하게 되죠. 선물에는 그것을 건넨 사람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그 선물 주신 분보다 선물 자체에 더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좋은 환경을 달라고 기도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기뻐하면서 그 선물을 누립니다. 물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는 선물 아닐까요? 히브리서 3장은 기록합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무리 아름다운 집이라도 그 집보다는 집을 지은 사람이 더 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보다 귀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귀할 수 없겠죠.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게 주어진 자리와 기회까지 참 귀한 것들이지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신앙은요, 하나님께 더 좋은 선물을 받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선물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를 헤아리기보다 그것을 내 손에 쥐어주신 분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선물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선물 자체보다는 선물을 주신 분을 더 사랑하는 그런 하루.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만 머물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닿기를 소망합니다.